네, 라이언 킹 OST에서 네이선 레인 외에 많은 출연진들이 함께 노래한 하쿠나 마타타 아니죠? 마타다. 예, T가 D 발음으로 들리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진짜 오늘 오랜만에 창밖에 풍경이 햇살이 가득한데 안 그래도 새벽에 해 뜰 때 너무 쨍해가지고 아 오늘 더운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역시 9월이다 했어요. 6352님이 조선시대 왕의 일과표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빡세더라고요. 신하들이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줬을까. 저 그냥 백성 할래요. 박대성님 왕보다 오래 사는 시대라니. 진짜 오늘 하루 왕처럼 느긋하게 하지만 출근은 평민처럼 열심히 이라고 느낌표. 네. 그 사실은 이 46.1세도 남자는 44.9세, 여자는 47.3세 여기에 또 평균을 내다 보니까 46.1세가 됐대요. 우진호님 얘기처럼 영조 대왕님 또 한 분이 그러니까 70을 넘기신 분 한 두 분 빼면은 평균 연령이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참 정말 고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네. 왕보다 오래 사는 현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네, 수다가 반 이상인 네,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000번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미니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문자 게시판 잘 사용해서 네, 망설임 없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주시면 짬짬이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0: G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함께할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려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프랭키 벨리의 원곡도 나름 꽤 히트를 했지만 체감상 국내에서는 몰튼 할켓의 좀 솔로 히트곡처럼 생각이 드는 Can't Take My Eyes Off You 2713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울산, 롱디로 연애 중인데 안 그래도 자주 못 만나는 남자친구가 6주 미국으로 출장까지 가서 더 보고 싶어요. 6주 한 달이 넘는데 또 그렇게 떨어져 있다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네. 5096님은 저 상암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46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쪽인데 딱 중간이라니 위로가 되네요. 라디오는 역시 위로의 매체인가. 사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위안받을 때가 꽤 많답니다. 라고. 그쵸, 위로의 매체죠. 네, 저는 또 음악도 본질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하는 라디오 역시 위로의 매체니까 형편되실 때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제 주말권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5096님. 근데 갑자기 0578님이 무거운 질문을 쿵 하고 딱 짧은 한 줄로 오래 살면 좋을까요? 아, 일단 건강한 게 제일이겠죠. 네, 뭐 어떤 말인지 다 아시겠죠? 다. 예, 힘들게 그렇게 올해는 상상하기도 좀 그렇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게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라디오에서 위로도 좀 받으시고 자기를 좀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응원 드립니다. 수영장에서 알바를 시작한 대학생 우리 딸. 습기가 많아서 땀띠가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더 못할 것 같다는데. 예, 엄마는 너 낳기 전날까지 일했단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참았습니다. 아, 이걸 잘하셨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 5706님. 왜냐면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들려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리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따님이 마음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시죠. 조용히. 난 너 낳기 전날까지 일했다. 네. 자, 이번에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웨이 다이나믹, 이름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In Review라는 노래 준비되었습니다.

엄마는 넌 학기 전날까지 일했단다 말하려다 참으셨단 사연에 돌아올 예상 답변 오정미님 어쩌라고 1331님 만약에 우리 딸이었으면 누가 그때까지 일하래? 하, 이 날선 그래서 제가 참으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왜 나왔냐고 거기까지 가면 진짜 아, 가정의 공기가 정말 쎄해지죠. 싸우자는 거지. 어? 오늘부터 전쟁이다. 아, 자, 이어서 노래 듣죠. 김종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뭐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름다운 구속.

한희수님이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걱정 근심 툴툴 털고 햇빛 좀 받으세요라고 노래하는 것 같다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니디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 체계가 앞으로 좀 변화가 올 거라는 소식이에요. 그동안엔 한 달에 적어도 19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176만 원 선으로 줄어든대요. 이유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노동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의 급여가 더 높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현재는 무급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7일분을 지급하는데요. 앞으로 무급휴일을 빼고 6일분만 지급하게 된답니다. 대신 받는 기간 지금 5개월에서 5.8개월, 한 6개월 정도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받는 돈은 좀 비슷한데 조기 재취업 수당도 월 소득 574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회사를 옮기시거나 그만둘 예정인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낮술 마시게 되면 밤보다 더 빨리 취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래요.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위가 비어 있으면 술이 몸에 빨리 흡수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또 여기에 수분까지 부족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낮술 한 잔의 여유, 낮술 마셔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한 잔의 여유보다 배 안에 여유는 두지 마시고 안주라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덧 성큼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 조금 전 9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먼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인 경우, 또 추석인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추석에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 그 일반 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플러스 앱에서, 코레일 플러스 앱에서 가능하시고요. 또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이 되는데, SR 회원은 별도 전환을 해야 한다니까 기차표 잡기 위한 눈치 게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그래서 기차 관련 퀴즈인데요. KTX가 개통하기 훨씬 전이죠. 1984년부터 전국 각 지역을 누볐던 열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자 애국가에도 삼천리를 화려하게 물들인 이 꽃, 너무 거저드리네. 바로 이 꽃의 이름을 가진 열차였는데, 이 기차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하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힌트송, 이경현, 이예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이경현, 이해준의 목소리로 오늘 힌트송 들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무궁화. 무궁화호였죠. 그러니까 최정남님도 기억나셨다고. 무궁화호보다 좀 비싼 게 이제 새마을호. 그래서 무궁화를 주로 타셨다고. 이수키님도 그 간이역에 내려서 냄비우동 먹었던 생각난다고. 저도 지금 가장 잊지 못할 맛이 그 역에서 먹는 냄비우동. 뜨끈하게 겨울에 딱 한 번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미추야 가동이었을 때. 가락국수도 있죠. 그죠? 가락국수.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 김하진님. 고속철도 정차하지 않은 역을 이용할 때는 지금도 무궁화호 타고 가서 KTX로 환승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아, 출퇴근 많이면은 거의 기차로 네, 업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네, 안전하게 힘내시고요. 스킨케어의 주인공 소소하지만 다섯 분. 네. 새삼 기차 이름이 예쁘게 생각돼요 라고 3456님. 오, 3456. 이거 프리미엄 있는 번호 아닐까?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다는 2236님. 5살 우리 손자가 아주 기차 박사입니다. 덕분에 저도 기차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매일 출근길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이고, 손자도 보시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진짜 기차, 그쵸, 저희 애들도 토마스 많이 좋아했었고. 5살 손자가 아주 기차 박사. 자, 그러면 2236-4210 김하진 박중선님께 소소하지만 네,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고. 저 지금 시장 가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서 보고 올게요 라고 1258님. 항상 이제 추석 앞두게 되면은 이제 물가, 그쵸, 걱정을 하게 되는데 큰 부담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장연홍님의 신청곡 조지의 목소리예요. Glimpse of Us.

0: 김소희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던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어요. 김예리님, 지금 딱 들어줘야죠? 김다혜님은 이 노래로 밴드 연습을 했었대요. 저는 드럼이었어요. 라고. 야, 사실 드럼이 킥이죠, 이 노래.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운드 이펙터들로 만져진 소리인데 실제 어쿠스틱 드럼으로 쿵쿵빡 쿵쿵빡 하면 이게 이 앨범에 나오는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헐벗은 사운드가 나와서 약간의 그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까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9월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9월 지나고 깨워줘요 라고 2444님 맞지? 네. 출근 시간이 얼추 지났는데 서울은 차가 진짜 엄청 막히네요. 오랜만에 연차 내고 임신한 친언니 만나러 가는데 이 시간 운전 처음 해보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 한 세월입니다. 라고 김성경님. 네, 그래도 언니 만나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미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린데이 그 이 노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를 직접 연주, 드럼 연주했다는 다혜님이 듣고 계시다가, 맞아요, 그때 첫 합주라 녹음까지 했었는데 드럼 소리가 너무 아쉬워서 녹음본을 폐기했다고. 그 스튜디오에서 좀 각 잡고 쫙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완전히 또 달라지죠. 네.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미국 출신 인디 밴드입니다. Foster the People의 Pick You Up 듣고, 오늘 또 3, 4부 라떼를 들었다 놨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펑크의 여왕이라는 그런 네, 찬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샤카칸의 노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84년도예요. I feel for you 라고 하는 노래. 근데 지금 들어도 와, 1984년에 이런 사운드 정말 경이롭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프린스가 초창기 자신의 앨범에 이 노래의 그러니까 작곡가는 프린스거든요. 그리고 사실 웬만한 리메이크가 원곡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곡은 누가 들어도 프린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샤카칸이 너무나 멋지게 다시 재탄생을 시켜서 네, 프린스의 원곡도 물론 나름의 멋이 있지만 이 곡만큼은 네, 샤카칸에게 양보를 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자, 84년 정말 팝씬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프로덕션을 사랑하는 샤카칸의 I Feel For You 함께 들어요.

샤카칸 I feel for you 오늘 생각난 노래였고요. 한예수님이 오늘따라 새삼 현란한 하모니카 연주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스티비 원더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시에는 그 랩이라는 게 이제 막 태동할 무렵이잖아요. 84년이면 그때 그랜마스터 멜멜이라고 하는 또 래퍼가 아주 멋진 랩으로 그래서 프린스가 자기 노래는 결국 이 샤카칸

0: 버전을 위한 데모였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자, 조혜진님도 정말 그녀만이 소화할 수 있는 노래 같아요 하셨습니다. I feel for you.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 참여하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다 받으셨죠? 역시 많이 불러본 노래라 처음으로 맞췄다라는 분들이 속출하고 계신데,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요, 가수가 연금송의 주인공입니다. 네, 흔히들 어느 계절이면 항상 네, 그렇게 다시 주목받는 그런 곡들 연금송이라고들 하잖아요. 자,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정답 보내주시면은 10분께는 호박차 세트, 한 분께는 이번 주에는 키읔 3종 세트, 떡 케이크와 꽃다발, 또 커피 원두 세트, 캡 가드, 그러니까 모자에 땀 흡수하는 패드, 이렇게 3종으로 키읔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와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4: 1일 1짬뽕 오케이?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창시절 나는 급식이 어딨냐? 도시락을 점심 저녁 두 개씩 싸다녔다.
1: 싸갔죠.
0: 두 개는 기억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혹시 상디가 예체능 쪽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런가?
1: 네.
0: 아닌데.
1: 야간 자율학습 하려면은 두 개를 싸갖고 다녀. 아니면은 저녁밥을 밖에서 뭐 사 먹던가.
0: 그랬구나.
1: 네.
0: 두 번째입니다. 겨울에는 국통, 밥통, 반찬통 3단 보온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밥통에 비해 반찬통이 너무 작아서 맨밥 투혼을 불사한 적이 있다.
1: 아 그렇죠.
0: 나 때는 3단은 없었어.
1: 그럼 몇 단이에요?
0: 2단.
1: 2단?
0: 난 보온은 물만 국만 넣는 줄 알았어요.
1: 아
0: 밥. 아하 밥도 있구나.
1: 밥.
0: 아, 나 좀 생각이 너무 오래돼서.
1: 근데 이게 이 밥 반찬이 너무 작아서 근데 김 포장된 김이 나오면서부터 이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0: 역시 7년의 차이가 라떼는 김이 포장이 돼? 말도 안 돼 막 이랬었어.
1: 그쵸. 은박지에 싸갖고 다니는 것도 봐.

0: 은박지에다가.
1: 그러다가 이제 포장된 김이 나오면서 아 이제 막 반찬이 모자라면 김을
0: 그쵸
1: 싸먹고
0: 조미김. 그쵸.
1: 네.
0: 더 오래된 분들은 라면 봉지에다가 김을 싸다녔대요.
1: 와. 그 쿠킹 오일이 없던 시절이죠.
0: 아, 그렇지. 귀했던 쿠킹 오일이. 심지어
1: 네.
0: 세 번째는 말이 보온이지 보온력이 신통치 않아서 늘 다 식은 밥을 먹었다.
1: 맞아요.
0: 아 그랬어요?
1: 보온력이 신통치 않았어요.
0: 요즘에는 진짜 하루 한 반나절이 지나도 막 뜨겁고 이러던데. 나 때는 그냥 그거를 보온을 저는 왜 국만 얘기하냐면
1: 네.
0: 밥은 그냥 그 네모난 거기다 넣어가지고 난로에다가 데펴 먹었어.
1: 아,
0: 그것도 맨 아래 칸에 넣으면 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조개탄을 네. 피웠어요. 야 우리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1: 그래서
0: 누군가 제일 첫 번째 있으면 그 위에 네. 살짝 올리면 베스트고 잘못해서 맨 아래로 들어가면 뭐 누룽지 먹어야지.
1: 저도 조개탄 중학교 때까지 그 시절을 보내긴 했었는데.
0: 아 그랬군요.
1: 네.
0: 자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라떼를 들었다 놨다. 오늘 저 4주 만에 3주 만에 하는 거구나.
1: 아 그래요? 왜지?
0: 그동안 아우 다른 DJ들하고 정들었었나 보네.
1: 아, 지난주에 저 왔었어요 상태.
0: 아니 아 그렇죠.
1: 네.
0: 아, 야 그게 오자마자 다음 날이니까
1: 맞아요.
0: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1: 그쵸, 그때 거의 혼수 상태 느낌이
0: 맞아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였어요. 아이고 근데 요즘에 아주 많이 바쁘셔가지고
1: 네.
0: 가을이면 뭐 행사도 많고 페스티벌도 많고
1: 맞아요.
0: 데이브레이크
1: 맞아요.
0: 어떻습니까?
1: 거의 뭐 매주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도 다친 것도 거의 다 낫고 해가지고.
0: 젊구나. 한 달도 안 됐는데
1: 네.
0: 발가락 뼈가 붓에 붙었어요?
1: 많이 붙었더라고요.
0: 와.
1: 그래가지고 뭐 치료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주사를 거의 매일 맞았어요.
0: 아이고 저런. 그래도 뭐 깁스는 지난주부터 아예 그냥 네. 안 하고 오셔가지고.
1: 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좋아했던 도시락 반찬이 아니, 요즘에는 급식인가요? 전부 다? 제가
1: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죠. 우리.
1: 근데 일단 그 문자 차별 공지를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수다가 터지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0: 아 그렇죠.
1: 네.
0: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도시락 관련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8000번도 열려 있고요.
1: 네.
0: 또 미니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소개되신 분께 저희가 가만히 안 있죠. 다섯 분께
1: 네.
0: 아로마 오일.
1: 아 좋다. 아로마 오일 좋다.
0: 그렇죠.
1: 네. 네. 진짜 뭐 이 반찬 도시락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0: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그 동그란 햄 있잖아요.
0: 네, 거기에 계란.
1: 그렇죠, 그렇죠.
0: 하긴.
1: 클래식. 그냥 그건 지금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0: 잘 넘어가죠.
1: 네. 네. 가끔씩 그런 뷔페 그런 뭐 한식 뷔페 같은데 가면은 뷔페랑은 좀 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막 배식해서 먹는 식당들 가끔 있거든요.
0: 네.
1: 그 반찬이 아직도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럼 그 동그랑땡 그 햄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고.
0: 아 진짜.
1: 지금도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0: 그렇죠. 아, 저는 입맛이 변했는지
1: 네.
0: 옛날 생각하고 그거 한 큼 집어가서 먹다가
1: 네.
0: 입맛이 아닌데.
1: 아 맞습니다.
0: 입맛이 아닌데.
1: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 식감이 좋잖아요.
0: 하긴.
1: 네.
0: 분홍색 소세지의 다음 혁명이라고 표현하신 오사 이사님 구멍 뚫린 어묵.
1: 구멍 뚫린 어묵.
0: 그거는 저는 그냥 어묵은
1: 네.
0: 볶아가지고
1: 네.
0: 반찬으로 많이 싸주셨는데
1: 네, 네.
0: 구멍 뚫린 어묵이 뭐지?
1: 그게 아무래도 어묵이 이 넓대 대한 어묵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저거.
0: 아 네. 이거
1: 저렇게 싸. 잘 썰어가지고
0: 아
1: 약간 더 이렇게 통통한

0: 맨날 남기면 혼나고.
1: 예. 멸치볶음을 막 너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따뜻해야 좀 맛있더라고요 저는.
0: 아, 난 차가워야 맛있어.
1: 아, 그래요?
0: 멸치볶음이 따뜻하면
1: 예.
0: 약간 비린 맛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1: 아.
0: 오히려 차가운 애를 흰밥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1: 예.
0: 그게 그냥.
1: 근데 아무튼 그게 뭔가 좀 그리고 도시락 먹을 때 친구들이랑 보통 같이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좀 보통 점심시간 되기 전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0: 보통 국룰이
1: 예.
0: 1교시 끝나고 까먹고
1: 그렇죠.
0: 점심시간은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학교 담장을 넘어서 근처 라면집을 간다든지 아 추억 돋는다. 예. 그럼 또 그 학생회 저기 또 뭐 이렇게 같은 구부들을 또 이렇게 예. 감시하는 애들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학생부.
1: 예, 학생부.
0: 그들과의 치밀한 그 첩보전.
1: 첩보전. 선생님들 잘 피해 다녀야 되고.
0: 아 그렇죠.
1: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0: 아,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1: 아무튼 그런 빨리 먹어야 되는
0: 그쵸?
1: 그 도시락 상황에서 멸치볶음이 좀 장애가 좀 있었어요.
0: 맞아요.
1: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0: 근데 멸치볶음은 뭐 다 그렇죠. 사사이사님
1: 네.
0: 맞아. 콩자반 싫대.
1: 콩자반요? 어, 콩자반 맛있지 않아요?
0: 1483님도 전 콩자반이 그렇게 싫었어요. 지금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1: 야
0: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1: 콩자반 그 밥에 딱
0: 딱이죠.
1: 비벼서.
0: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1: 네. 콩자반이 싫었구나. 근데 아니, 저는 이제 막 김치가
0: 네.
1: 특히 이런 보온 도시락 싸면은 김치 국물이 다른 반찬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0: 거의 다 젖어 있죠.
1: 네. 운반 과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특히 저는 이제 보온 도시락 두 통을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0: 아, 역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네. 그랬구나.
1: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친구들이 저도 그랬지만 도시락도 이렇게 돌리면
0: 아,
1: 쥐불놀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등하굣길을 막 했기 때문에
0: 그랬나?
1: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0: 그럼 김치 국물 당연히 쏟아지지.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짬짠하게 들고 갔으면은
0: 저는 흔들진 않았고요.
1: 예.
0: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있죠. 그 도시락 한 반 정도 쌀밥을 먹고
1: 네.
0: 거기다 남은 반찬하고 다 넣어서
1: 네.
0: 쉐킷 쉐킷.
1: 아.
0: 그때 김치 국물이 좀 새면
1: 네.
0: 교과서에 막 묻고
1: 그 추억의 도시락을 식당에서 좀 팔긴 하잖아요.
0: 아 요새 있죠.
1: 고깃집 가면은
0: 맞아 맞아.
1: 그래가지고 맞아. 실제로 그거를 막 흔들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흔들어요 그걸 또. 네. 옛날 생각 나시네.
1: 거기에 그 멸치가 있으면 더 맛있긴.
0: 자.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락에 관련된 사연들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너무 콩자반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드려서
1: 아 죄송하네요.
0: 예,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자 5438님이 마침 듣고 싶다고 하셨던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써니 써니

0: 아, 오늘 바깥 풍경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네, 오랜만에 햇살이
1: 네.
0: 며칠 계속 비 오다가 그랬습니다. 써니 써니 데이브레이크. 바로 주인공 원석 씨와 함께
1: 네.
0: 추억의 도시락 얘기하는데, 국통에 카레를 넣게 되면,
1: 네.
0: 아, 카레 진짜 이거는 진짜 호화로운 반찬인데, 근데 이게 국통에 넣으면 한달 내내 국에서 카레 냄새가 난다고
1: 맞아요.
0: 6511님이.
1: 진짜 그래요.
0: 나는 써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 보온통을요?
0: 거기 카레를.
1: 카레를?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0: 맛있었겠다 해서 카레를 생각도 못했어.
1: 그럼 오늘 점심 카레 드실까요?
0: 아, 그럴까요? 7530님은
1: 네.
0: 게맛살이 나왔을 때 신세계였다고.
1: 곧 맞아요. 게맛살.
0: 이게 진짜 속았던,
1: 네.
0: 나는 진짜로 평생을 게맛살의 게살인 줄 알았는데
1: 네.
0: 그야말로 게맛 나는 살이더라고요.
1: 맞아요. 그 맨날 소세지 햄만 먹다가
0: 맞아.
1: 갑자기 게맛살이 튀어나오면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둘러
0: 그렇죠, 보통.
1: 먹잖아요.
0: 네.
1: 그럼 반찬을 공유한단
0: 다 공유죠,
1: 말이에요. 그러면 막 수저와 막
0: 그거 생각해.
1: 포크가,
0: 숟가락 앞에 포크 같이 이렇게.
1: 예.
0: 예, 그거지 다.
1: 그걸로 막 서로의 막그 반찬을 침범하고, 니께 내께 어디 있습니까?
0: 맞아.
1: 게맛살 막 부숴 먹고.
0: 싸가내는 정작 하나도 못 먹을
1: 네.
0: 때도 있고.
1: 또 어떤 애는 정말 좀 불량한 껄렁껄렁한 애는 도시락을 안
0: 안
1: 싸와요.
0: 싸우죠?
1: 숟가락만 들고 다녀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들어옵니다, 손이. 그러면 그거를 방어해내기 위해서 그 숟가락을 내 숟가락으로 또 쳐내고.
0: 야, 그게 7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졌다고?
1: 그럼요.
0: 난 라떼에서 끝났을 줄 알았는데.
1: 그러다 싸움이 납니다. 정말.
0: 아, 치사하게 먹는 거 같고 싸워요, 이제?
1: 너는 맨날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서.
0: 아니, 그 게맛살이 진짜 분해 나는 반찬 중에 하나고,
1: 네.
0: 여기에 미니 돈가스가 등장을 해요.
1: 아, 돈가스가
0: 제가 그 세대는
1: 등장했군요.
0: 아닙니다. 예.
1: 아, 저런.
0: 고등학교 때까지도 미니 돈가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빨리 뭘 넘어가야 되나 봐요?
0: 네.
1: 광고를 가야 되나 봐요?
0: 네. 바로 돌아옵니다.
2: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 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지역

0: 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라떼를 들었다 놨다. 진짜 도시락 얘기하니까 정작 네. 그 형제 많은 집들, 어머님들 네. 새벽부터 그냥 도시락을 막 대여섯 개씩 싸시고
4: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3: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4: 맞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매일. 그래서 애들 방학하면은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아유 좀 이제 좀 쉬나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네. 방학하면 요즘 어머니들은 더 난감해하세요.
4: 왜요?
3: 얘를 하루 종일 이제 어떻게 먹여야 되나.
4: 아, 그럴 수 있죠.
3: 그러니까.
4: 그럴 수 있죠.
3: 또 학교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어머님들
4: 보통 일이 아닙니다.
3: 그러니까.
4: 근데 그 녀석이 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사고치고.
3: 아, 나는 그 원석 씨 덕분에 1집 네. 앨범 자켓을 보다가 야, 네? 이원석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반항 어린 눈빛과 장발에 아니 심지어 멋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 인별그램 오늘 아침 인별그램에 오시면요 원석 씨가 나는 멋대로 그냥 연대생 소나기의 리드 보컬 그러면 딱 정해진 룩을 생각했는데 네. 아 진짜 이렇게 야생의 어떤 그 매력이 넘쳐 흐를 줄 몰랐다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 얘기를 이어가기가 너무 겁납니다.
3: 아니야 아니야.
4: 아니 그때는 진짜. 메탈 락만 엄청 좋아했던 시절이어가지고.
3: 아, 옛날에 그런 얘기해서 네. 의외다 했죠.
4: 근데 정작 제 앨범은 굉장히 소프트한 팝이었어요.
3: 근데 왜 그렇게?
4: 근데 그 사진을 찍거나 뭐 룩을 할 그냥 삶이 웃음이 없었다. 막 그냥 눈을 도끼 눈을 뜨고 나는 너무 강하다. 날 건들지 마라. 약간 그런 반항과.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못된 거죠 그냥.
3: 나이가 나이니까. 또 그 당시
4: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3: 다 그렇다 진짜. 네. 아무튼 네. 오늘 그래도 저희가 지금 도시락 얘기만 하고 네. 정작 들여다볼 차트는 몇 년도 차트인지 얘기도 안 드렸어요. 언제로 갑니까?
4: 오늘은요 1992년 9월 첫째 주로 갑니다.
3: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4: 그렇죠. 34년이 됐네요.
3: 92년. 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한번 살펴보시죠.
4: 네. 일단 독수리 요새?
3: 이게 뭐예요?
4: 이거 기억나세요?
3: 몰라요.
4: 이게 자연농원에 국내 최초로 열차가 그 레일 아래에 매달려가는 이걸 일명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라고 하던데.
3: 아, 진짜.
4: 독수리 요새가 자연농원에 개장을 합니다.
3: 이전까지는 없었던.
4: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일을 타고 다닌 건 있었겠죠.
3: 네.
4: 근데 이게 레일 밑으로 매달려가는 방식.
3: 아.
4: 그건 있었을. 그게
3: 아 이제. 뭔지 알겠다. 네. 이거.
4: 네.
3: 뭐가 더 무서울려나. 매달려가는 게 조금 더 발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4: 일단 이거 타보셨어요?
3: 아니요. 그런 위험한 짓을.
4: 상대도 잘 안 타 못 타시는 거예요.
3: 아우 저는 미취.

0: 대학 시절에 네. 자연농원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네. 청정열차를 타고 네. 부모님을 심히 원망했어요. 나를 왜 이런 내가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닌데 놀이공원 아이 데려가면 당연히 네. 그 줄까지 서서 한참 기다려갖고 나에게 이런 공포감을
1: 공포감을 심어주었어.
0: 공포감을 심어주었어.
1: 아 근데 이 저도 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타보긴 해요. 경험상. 아. 근데 요 밑으로 달려 있는 게 왜 무섭냐면은 이게 단순히 레일을 타고 가는 걸 넘어서 이 관성이라고 하나요?
0: 네.
1: 좌우로 얘가 막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코너를 돌면은
0: 시계추처럼.
1: 네.
0: 와 그럼 더 무섭지.
1: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아, 두 번을 못 하겠다.
0: 그랬구나. 네. 아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가 없었다네요.
1: 아 그렇군요.
0: 국내에는 이미 이제 철거됐다고.
1: 네. 아무튼 뭐 무시무시한 요새 독수리 요새가 92년 9월에 개장을 했다.
0: 그렇군요.
1: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 92년도 9월의 일 중에서 네. 한국 최초의 국산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땡리아에서 불고기 버거를 출시한 게 바로 92년 9월이래요.
1: 어, 불고기 버거
0: 지금도 있잖아.
1: 있죠. 근데 저는 불고기 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면 꼭 뭐 치킨 버거나 네. 그쪽으로 주문을 하게 되고.
1: 저는 약간 그냥 햄버거 기본 어떤 포맷을 벗어난 걸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치킨 버거도 잘 안 먹고.
0: 아 진짜?
1: 예, 불고기 버거 뭐 이런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0: 저는 패티가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네. 이렇게 다진 고기 쪽에 네. 아무래도 뭔가 건강을 생각해서
1: 고지혈증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0: 어느 때는 그냥 어디 버거는 네. 닭 그냥 가슴살 통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거는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야채도 솔직히 들어있잖아요 햄버거에도
1: 있긴 있죠.
0: 그래서 먹습니다.
1: 저희 그 멤버 김장원 씨는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햄버거를 항상 먹습니다. 그래서도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
0: 그냥 많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한창 네. 때 비해서.
1: 그래서 걔 말로는 이게 완전 식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0: 아 완전 식품.
1: 네, 햄버거는 완전 식품.
0: 아니야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네. 자기 몸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1년인가를 계속 맥땡 네. 햄버거만 삼시세끼 네. 다 그냥.
1: 어떻게 됐어요?
0: 굉장히 불었어요. 그리고 병도 나고.
1: 병나고. 김장원 거짓말쟁이 짜.
0: 완벽 식품 뭐든 과하면 네. 과유불급이죠.
1: 내일 다시 제가 한번.
0: 자. 호재게. 네. 노래 하나 듣고 92년 9월 얘기 더 하죠.
1: 네.
0: 일단 야 이분이 맞아요. 내가 이때부터 뒷머리를 안 길렀어.
1: 뭐예요?
0: 신성우 나오고 이 노래의 주인공 이덕진 씨 나오면서
1: 네.
0: 아 나는 안 되겠다.
1: 근데 한참 기르셨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들의 등장 후에 저는 그냥 뒷머리를 커트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테리우스들이 나와가지고.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이 9월 첫째 주 차트 5위 곡입니다.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0: 듣고 올게요.

0: 자, 저희가 5위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네. 3위 곡이었어요.
1: 제가 실수했습니다. 3위 곡입니다.
0: 네. 네. 근데 뭐 옛날 얘기니까. 92년도 9월 첫째 주.
1: 네네.
0: 아, 근데 이 곡은 정말 전설적인 프로듀서. 네. 들국화의 베이시스트 최성원님이 프로듀싱을 한.
1: 아, 그랬군요.
0: 모르셨죠?
1: 몰랐어요.
0: 저도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1: 아.
0: 오. 이덕진 씨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네. 그런 선배가 프로듀싱을 그것도 데뷔인데.
1: 그러게요.
0: 봤더니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메탈 밴드를 한 네 군데를 거쳐온 그런 아주 촉망받는 네. 락커였답니다.
1: 고등학교 재학 시절 그룹 이름이 야생마였군요.
0: 야생마.
1: 그렇다니까요.
0: 그러니까
1: 제가 그 눈빛을 가지게 된 이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하면 더 강해 보일 수 있나.
0: 그러니까
1: 와일드 홀스 야생마.
0: 뭐 KBS 92년 가요대상 신인상, MBC 가요대제전 신인상. 신인상이라는 건 그냥 92년도는 이덕진 씨가 다 가져갔군요.
1: 아,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러니까.
1: 예.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0: 자. 근데 이게 도시락 얘기로 잠깐 더 들어가면
1: 네.
0: 마지막으로
1: 네.
0: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1: 도시락
0: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 네.
0: 컵라면이 학교 매점에서 팔기 시작했어.

0: 아, 그게 매점에서 팔았다고요? 우와.
1: 그러니까 나온 거는 꽤 됐는데 네. 이게 좀 귀했단 말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컵라면이 나온 순간,
0: 네.
1: 야 정말 특히나 추울 때
0: 네.
1: 밥만 먹으면
0: 대박이죠.
1: 반찬 딴 거 필요 없어. 김치랑 밥 딱 갖고 가서 컵라면 딱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0: 네.
1: 먹고 밥 넣어서 김치랑 때 끝.
0: 침이 고입니다.
1: 아, 그죠.
0: 네. 컵라면 왜 이러지? 근데 저는 배점에서 그걸 팔질 않았었어요.
1: 오.
0: 그게 뭐 상디랑 저 사이에 어느 몇 년 갭이 있는 동안에
1: 7년
0: 이게 뭐 건강에 뭐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뭐 어떤 판단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팔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랬나?
0: 네.
1: 우리 때는 아주 혁명적으로 네, 그래서
0: 있었으면 뭐 엄청나게 팔았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매일 먹었을 것 같은데
1: 저 매일 먹었었어요.
0: 컵라면 얘기 그만하고 이곡 빨리 들을게요.
1: 아 그래요?
0: 네.
1: 우리가 너무 많이 말았나? 와 많이 보던 사람이 2위인데
0: 자 92년 9월 첫째 주 2위 곡입니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이 노래가 2위 곡입니다.
1: 아 듣고 와요?
0: 네.
1: 네.

0: 깜짝이야.
1: 아 지금 너무 들어도 너무 좋아요. 파격적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노래입니다.
2: 또 어떻게 들으면 평범할 수도 있고요.
1: 평범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너무 파격적이에요. 쿵, 즉 쿵, 빡 이걸로 히트곡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이런 리듬으로 히트곡이 나온 곡이 있는지.
0: 고마워요.
1: 92년 발매한 윤상 2집 파트 1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당시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0: 이거 어떻게 찾았대?
1: 이 헤드카피가 너무 살벌해요. 가수 활동 마지막 음반 발표.
0: 이게 참 그

0: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닌 게 네. 제가 한 어떤 기자분하고 식사 자리에서 네. 제 멋대로 네. 이제는 가수는 좀 내려놓고 다시 작곡가로 살고 싶다. 그랬더니 다음날 가수 은퇴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 세상이 그런 거를 몰랐죠. 그래서
1: 살벌하네요 정말.
0: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집이 파트 1, 2가 된 것도 네. 파트 2는 좀 더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 나도 남의 다른 가수들도 좀 초대하고 네. 그래서 김영중의 소년도 나오게 되고 네. 이 집까지는 1집처럼 네. 제가 오롯이 다 노래를 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뭐 그게 다 지난 일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기사들이 이렇게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0: 당시에는 그런 일간지 기사들이 네. 힘이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장난이 아니었죠.
1: 이 헤드카피 밑에 어린 시절 이성 문제 그린 이집 가려진 시간. 이성도 이 한문으로 썼어.
0: 한자가 그때는 꽤 나왔죠.
1: 네, 그래서 마치 어린 시절 이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성 문제가 뭡니까? 네,
0: 노는 아이들 소리에서 이제 그런 기사 타이틀이 나오는 거죠.
1: 네, 정말. 풋댔던 사랑 이야기 이러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린 시절 이성 문제를 그렸다.
0: 심지어 가사도 내가 아닌데.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아, 오랜만이다 이선주.
1: 예.
0: 헤드폰을 끼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정신없이 아주 1, 2, 3, 4.
1: 그러네요.
0: 자, 오늘도 역시나 92년은 이용만 당하고 도시락 얘기하다 끝나나요? 라고 9445님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1: 예, 뜨끔하네요 아주. 예.
0: 자, 아무튼 92년 9월 첫째 주 그때, 예. 그때 가요 차트 종합 차트 1위는
1: 넥스트의 도시인입니다.
0: 지금 흐르고 있죠.
1: 네.
0: 아, 근데 이게 진짜 파격적인 게 이 락 비트에 네. 헤비 메탈적인 요소가 들어갔고
1: 네.
0: 정말 넥스트는 뉴 엑스페리멘털 팀, 새로운 도전을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팀 다운 패기 넘친 음악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때 뭐 인조도 3인조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0: 아니 4인조
1: 4인조였나요?
0: 예, 예.
1: 아무 막 전자드럼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0: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넥스트 이것 때문에 막 광고도 찍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네. 자, 92년도 뭐 다음 주에는 또 어디 조금 더 파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1위 곡 넥스트의 도시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완석씨 네. 앞으로 있는 페스티벌 잘 마치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저는 평소 살갑게 표현하는 일을 많이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곤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해야만 전해지는 진심도 있더군요. 이제 SF9으로 함께 활동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급박하게 쫓기듯 달리기보다는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활동하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이 음악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감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몸 동작이 네 마디 또는 여덟 마디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 동작이 나와요. 아침부터 살랑살랑 춤이 땡겨지는 바일라모스 엔리케 이글리시아스의 노래로 9월 3일 목요일 문을 연 아침.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게 줌바라는 춤 있잖아요. 줌바. 줌바들 참 많이들 추시는데 라인 댄스 줌바 이게 양대산맥의 춤이죠. 라인 댄스. 우연히 그 라인 댄스 영상을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을 봤는데 아, 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데 그게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빨간 원피스들을 입은 여성 한 1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똑같은 동작으로 라인 댄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0: 그런 춤이잖아요. 그런데 그 참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뵈면 그 어린 애들 같아. 에너지가 막 충만해요. 그냥 깔깔깔깔 거리면서. 왜냐면 혼자 추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썰렁하고 재미없을 텐데 이 몰려서 추다 보니까 이제 각자 막 똑같은 춤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서로 마주 보게 되는 뭐 이럴 때는 까르륵 네가 잘못 돌았어 뭐 이러면서 예, 그게 사는 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네, 오늘도 이 시간에 아침부터 줌바나 라인 댄스 한바탕 치고 오신 분들 아주 후련하시겠습니다. 날씨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쵸? 지금 오전 11시에 춤출 수 있는 컨디션이 갖춰져 있다면 아 오늘 하루 출발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또 이제 데이트 신청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예, 오늘 뭐 우리가 춤바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음악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한 시간의 데이트를 신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파트너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위한 지도 키움증권 주식회사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알레스 아우토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가기 싫은 몸을 일으켜 파워 로빅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활기차게 시작해서 기분 좋게 라디오 들으며 귀가 중입니다. 8217님과 함께 들었어요. 파워 로빅이 뭐지? 파워는 이제 뭔가 좀 힘차게 뭔가 뭐 페달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발걸음, 이것도 에어로빅의 일종인가? 파워 로빅 잘 모르겠어요. 에어로빅 같은 건가? 아, 그 에어로빅을 파워풀하게 하면 파워로빅. 아, 그거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활기차게 그냥 파워풀하게 하는 에어로빅을 파워로빅이라. 어, 알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윌 영하고 가레스 게이츠. 그, 이 두 분은, 두 사람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일종의 라이벌이에요. 두 사람이. 윌리엄과 가레스 게이츠. 누가 우승했냐? 윌리엄이 우승을 했고 가레스 게이츠가 준우승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왜 그 슈퍼스타 K에 나온 허각하고 존박과의 관계랄까? 맞나? 그렇죠. 이렇게 윌리엄하고 가레스 게이츠는 이렇게 듀엣곡도 같이 불렀고 뭐 두 사람의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영국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가끔가다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뭐 두부도 먹고 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자극 또 뭐 약간의 우정 약간의 거리 유지 뭐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외로워지는 남자분들 계시죠? 센치해지는데 여자보다는 왜 찬바람 불면 남자들이 왜 더 뭔가 삶에 대한 뭐 그 무가치함, 무료함 뭐 이런 걸 느끼게 될까요? 그렇게 가을이 되면 외로워지는 가을 남자들에게 바치는 여자들의 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정인의 노래입니다. 가을 남자.

0: In My Life, In My Life. 오지 오스본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헤비메탈의 대부죠. 오지 오스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틀즈가 없다면 오지 오스본도 없었을 것이다. 뭐 특히 존 레논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던 오지 오스본이. 그래서 이 In My Life, 이 노래도 비틀즈가 원곡이죠. 예. 그 전에 들으셨던 Long and Winding Road도 또 비틀즈. 원곡 비틀즈가 조금 서운하겠네요. 예, 우리 노래를 다른 사람들 커버곡으로 만든네. 예, 가을맞이 대청소 하신다는 3114. 가을맞이 대청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입었던 옷들 이제 집어넣고 가을옷이나 겨울옷을 꺼내 입는 거?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1: 대청
0: 그렇지 창틀 같은 거 한여름 동안 이제 창문 열어놨으니까 먼지 꽤나 있을 창틀 뭐 이런 거 해야 되겠고. 아, 또 그러고 보니까 가을과 겨울 맞이하기 위한 그 집안에서의 그 소소한 청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찾기 싫은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게 더 많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면은 해야 되는데 안 봐. 보고 싶지 않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해. 봄맞이 대청소 했던 것도 끔찍했는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속초로 휴가 가고 계시는 8222

이렇게 두 분에게는 커피,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쉬버스 신청하신 김정은 씨. 오늘 저 휴무예요. 남들 일할 때 저는 놀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신. 네, 그렇겠다. 에드 시런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FM for you.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 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 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가 될 거야. 나는야 케찹이 될 거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뭐 케첩이 되든 주스가 되든 집안의 오랜 그 전통에 따라야 하거늘 뭐 나느냐 춤을 출 거야? 토마토답지 않게 어디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났을까? 이 노래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데 노래 제목도 뭐 말썽꾸러기 토마토, 말 안 듣는 토마토라고 하지 않고 멋쟁이 토마토라고 했다. 멋쟁이. 그래, 잘 추는 실력 아니어도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은 멋있다. 아, 내가 공연하면서 좀 신나는 노래 부를 때 객석을 이렇게 보면 요즘이야 뭐 다들 즐길 준비를 하고 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쭈삣쭈삣 어색해하는 관객이 참 많다. 춤. 그까이 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평소보다 팔을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뭐 어깨에 좀 힘 좀 빼고 뭐 오징어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릴 각오고 그런 걸 하면 되는데 그게 용기가 나질 않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멋쟁이 토마토를 어른 버전으로 바꾸면은 나는야 장사할 거야. 나는야 사업할 거야. 나는야 주식할 거야. 뭐 각자 상황에 맞춰 바꿔 불러도 되지만 제일 마지막 한 줄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이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하고 가는 길이 좀 달라도 뭐 어때. 즐겁고 신나고 건강하면 됐지. 잊지 말자. 우린 멋쟁이 토마토야.

싸이의 예술이야. 예술이야 진짜. 싸이의 이 노래는 무슨 한 몇십 명이 들고 뛰고 뭐 이런 거보다는 몇만 명이 함께 그 같이 왜 같은 리듬에 맞춰서 막 들고 뛰고 막 들썩들썩 해 하면 훨씬 더 어울리고 또 근사하고 정말 예술이야. 그 장면도 예술이고 노래도 춤도 다 예술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일으키는 노래 예술이야. 8103님 장염이라 어린이집 못 간 우리 아들 유준이가 토마토 노래 나오니까 너무 신났네요. 야, 유준이가 인정하는 방송 됐네. 아유, 집집마다 아이들이 멋쟁이 토마토에 반응을 하듯이 장영아 씨, 장영아 씨, 이지훈 씨, 양복동 씨 집의 애기들도 다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췄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멋쟁이 토마토 이 노래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년은 됐을 것 같은데. 이 동요 만든 분의 아들이 그 춤추기 좋아하던 그 아들은 지금 가수가 됐다는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 어떤 가수인지는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멋쟁이 토마토 작곡하신 분의 아들은 가수가 됐답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 울퉁불퉁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아니, 이거 잘못 불렀다가 이거 다 3천만 아니 5천만이 다 알고 있는 동요인데, 그렇죠? 예. 아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목요일 오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분위기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마이클 볼튼 그리고 그 트럼펫의 크리스 보티가 함께 콜라보한 You Are So Beautiful.

아 마지막에 그 I love you 이게 참 아 그 소름 끼치네요. 전율이 오거나 또는 소름이 끼치는 아, I love you. 가을 남자들의 향기를 좀 맡아보셨나요? 마이클 볼튼 You are so beautiful 크리스 드버그의 Lady in Red 두 곡이었습니다. 9787님이 22년 품에 안고 있던 딸내미가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중국으로 떠났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라 걱정 많지만 한 뼘 더 커서 올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딸 바보인 우리 남편도 아마 저 못지않게 아주 허전한 마음으로 지금 어디인가에서 문쌤님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시 언제나 사랑해를 신청해 봅니다. 아이고 근데 중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들으실 수 있을까요? 미니로 들을 수 있네. 그렇죠. 빨리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저 신청곡 나간다고. 빨리 문자라도 하세요. 그 따님 이름이 없네. 아하. KC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자 우리 멋쟁이 토마토 다시 한번 부르면서 끝낼게요 다
4: 멋진 몸매
3: 자 애기들 일으켜 세우세요
4: 빠이.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셜 DJ 이국주입니다. 정의가족 119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 공감되더라고요. 칭찬을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 작은 노력까지 알아봐 주시는 안목이 대단합니다 라고 상대를 높이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압류, 날 인정해 준 건데 너무 손사래치고 밀어내도 예의가 아니죠. 진심으로 기뻐하고 앞으로 더 잘하면 그게 최고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의 문자 무조건 대환영합니다. 다 절 향한 칭찬이고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팍팍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고 출발합니다.

게임한 거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스페셜 DJ로다가 맹활약 중인 코미디언 이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 됐죠 지금은.

0: 현재로서는 3일이 됐고 녹아내려가 맞는 게 저 아까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도 않는데 굳이 화장을 하면서 왔는데 화장을 집 안에 있는데 요즘 선풍기만 돌렸거든요 집에서. 근데 이마에 땀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화장이 주저앉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왜 이렇게 더워 했는데 나왔는데 역시나 너무 더워. 와, 그래서 지금 제 왼손에는 선풍기가 매니저님이 아, 제 이마를 보더니 갑자기 선풍기를 가져다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또 뭘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일찌감치 출석 도장 찍어주신 우리 정의 가족분들 어서 오십시오. 0547번님 문자는 국밥띠도 춤추게 만든다. 그렇지. 우리 국주씨 어깨 뿜뿜하라고 시작부터 사연 보냅니다. 국주씨 뒤에는 우리가 있다. 오, 이거 선물 드립니다. 아, 이렇게 어깨를 올려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사실 페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몸값이 나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 댓글 양들이 그리고 뭐 이런 피드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퍼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리액션 그리고 문자에 대한 이 추임새 이 안에 내용들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588번님 어? 국주씨예요? 목소리 예쁜데? 왜 TV에서 허스키하게 들렸죠? 저 김밥집 해요. 국주씨 목소리 들으면 김밥 사니까 너무 잘 말아진다 라고. 김밥을 잘 말게 하는 목소리는 뭘까요? 내가 듣다 옛날에는 뭐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김밥을 잘 싸게 만드는 목소리는 과연 뭘지 모르겠지만 그냥 허스키하죠. 좀 허스키하지 않나? 여자 목소리치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허스키한 편은 맞는데 예전에 제가 라디오 할 때는 진짜 너무 바빴어서 허스키에서 아예 그냥 긁힌 목소리가 좀 많았고 조금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링거를 한 방 맞았더니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어제 거의 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작가님 아시죠? 제가 끝나고서 제가 그랬어요. 나 왜 이렇게 오늘 돌 아이 같지? 왜 이렇게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어디서 놀다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기운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라디오에서 오는 거죠. 예. 자, 오늘 두 시간은요. 아, 제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저랑 여러분들과 오붓하게 걸쭉한 수다 타임 가져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아, 이분들 미리 나와 있습니다. 예, 또 화음으로 대답하겠죠? 박돌이 집순이 준비됐나요?
1: 네.
0: 어, 누가 약간 좀 끓는데? 지금 목소리에서 누가 좀 끓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4: 주식회사 워킷
3: 경기도청
0: 롯데렌탈
4: 오뚜기카레
3: 백조싱크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4: 음주 후엔 팀앱대리
3: 당진시청
0: 에어비앤비 생유.
5: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16: 현대 오피스.
1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0: 지마크하기 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국주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아우라차차 파워 업! 제가 또 많이 먹어보고 많이 사보고 많이 다녀보고 수많은 가게의 발도장을 찍은 상점가의 큰손 가게 VVIP 아니겠습니까? 저의 수많은 거래처 사장님들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을 다해 응원해 드릴 텐데요. 자,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파이팅이 필요한 이유까지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기본으로 나가고요. 저 이국주와 전화까지 연결됐다. 그럼 건강도 챙겨드려야죠. 녹용 홍삼 세트 렛츠고아까지 다 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들어볼 건데요. 추억의 드라마 OST로 준비했습니다. 가시찔레 Only You. 이 건빵 선생과 별사탕 OST이고요. 마리오 앤 네스트의 Never Say Goodbye. 이건 알지. 마이걸 OST. 이 노래는 진짜 이게 약간 제가 그 약간 러블링한 드라마 시작이 아마 저는 이거였던 그 전까지는 저 사극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마이걸 진짜 좋아했었어. 마이걸 아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국주가 이거 자 여러분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시질레, Only You, 그 다음에 마리오 앤 네스티의 Never Say Goodbye. 이때 이 드라마의

또 이제 이준기 씨가 또 막 핫하게 또 들어왔고 이다혜 씨 그다음에 이동욱 씨 나와가지고 공찬 씨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가지고 공찬 공찬 하면서 막 그 귀엽게 자꾸 막 이렇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났어. 아 맞아 설공찬 맞아 설씨였어 설씨였어. 아 쉽지 않아 성도. 와 설공찬 맞아 되게 귀여웠어. 그래서 아 이렇게 귀여운 여자가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어렸을 때 나도 이제 그걸 보면서

0: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애교 떠는 거 보면은 많이 놀라실 거라니까요. 이 목소리가 안 나와. 진짜로. 정모 앞에서는 안 보여줬어. 정모가 뭐라고 할까 봐. 정모가 왜 이런 거 할까 봐. 아, 어쨌든 설공천 진짜 오랜만이다. 이 오빠는 아직도 참 동안이야. 나만 늙어라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댓글 보면은 뭐 나이 뭐 연예인 배우 어떤 배우가 몇 세인데 막 이렇게 관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밑에 댓글에 나만 늙었어. 나만 늙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참안 늙어 다들. 더 눈매가 맞아 깊어졌어.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얗지? 투명해. 저는 원래 21호 썼거든요. 근데 오늘 23호 쓰고 왔어요. 너무 21호 썼더니 이제 좀붕 뜨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사진 요즘 찍은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하얗지? 톤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피부색을 좀 낮췄어요, 여러분들. 아, 참 이제 맑은 피부도 없어졌어, 이제. 어쩌겠어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왜 쳐졌어?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왜 쳐진 거야? 저 어깨 좀 올려주십시오. 자, 이국주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으라차차 파워 업! 함께 파이팅 해볼 우리 대표님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7666번님, 스피닝 강사입니다. 자영업이나 다름없죠. 오전 두 타임 빡시게 뛰고 땀으로 샤워하고 퇴근 중입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제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서 막 춤추는 건데, 제가 이거 한번 웃기려고 너튜브 촬영을 갈까 했는데, 아, 이거 웃기긴 할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근데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 방송에 한참 또 그분 홍대에서 하시는 분인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너무 잘하시더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1118번님, 국주씨, 대전에서 천연 화장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예요.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는데 영 반응이 없네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보습에 신경 쓰자고요. 라고. 예, 이게 시작이어서 그래요. 이제 진짜 찬바람 불어서 아추아추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 신경 쓴다고. 미리미리 안 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대박 나실 겁니다. 0314번님, 김해에서 떡볶이집 하고 있어요. 가게 하면서 10시부터 MBC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으니 이제 안 들으면 심심할 정도네요. 계속 잘 듣고 있을게요. 국주님도 자주 들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주파수가 무서운 게 뭐냐. 한번딱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냥 매일 그렇게 듣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 차량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게에 있는 라디오들은 고정이에요, 거의. 어쨌든 이분은 진짜 MBC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는데, 화장품이냐, 운동이냐, 먹거리냐인데, 지금.
1: 네.
0: 자기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1: 네, 지금 옆으로 나왔어요.
0: 잘하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1: 김해에서 떡볶이집 하고 있는 김혜연입니다.
0: 왠지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그죠?
1: 아니요, 40대입니다.
0: 아, 저랑 그러면 친구네. 친구네요, 친구. 40대는 다 친구죠, 그죠? 목소리가 되게 약간 한 30대 초반? 약간 친구 사투리가 좀 섞여 있긴 해서 그렇지만, 30대 초반이라 생각해서 약간 당연히 동생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와,
1: 너무
0: 감사합니다.
1: 놀래가지고.
0: 놀라지 마시고, 떡볶이 가게 하신 지 얼마나
1: 네.
0: 되셨어요?
1: 저한 지금 2년 다 돼가요.
0: 2년이요?
1: 네.
0: 와. 그럼 약간 좀 손에 많이 익으셨나요?
1: 이제
0: 2년 전.
1: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러면은 2년 전에는 다른 가게를 하셨어요? 아니면 가게가 처음이신 거예요?
1: 아, 잠깐 한 1년 가까이 다른 분식집을 하긴 했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그냥 주부로 있었어요.
0: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게신 거고,
1: 네네.
0: 분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1: 좋아하죠.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0: 왜냐면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유가 있겠지만, 좋아서
1: 네.
0: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그게 대세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사장님은
1: 네.
0: 떡볶이나 이제 분식을 좋아하셔서 한 편이신가 봐요.
1: 그렇죠. 좋아하긴 했는데,
0: 네.
1: 한 계기는 이제, 뭐, 애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0: 남편분하고 같이 하고 계시구나.
1: 네네.
0: 지금 남편분은 일하고 계시겠네요?
1: 아, 지금 주문 들어왔는데 맡겨놓고 닦았다.
0: 너무 좋다.

0: 쉬고 있다가 전화 받는 것보다는 바쁘면서 네. 전화 받는 게 더 좋죠, 그렇죠?
1: 좋죠.
0: 아 그럼요. 그러면은 약간 그 가게에서 인기 네. 메뉴가 뭡니까?
1: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아무래도 떡볶이. 저희가 주 메뉴가 떡볶이다 보니까.
0: 네.
1: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냉떡볶이라고 해가지고.
0: 냉떡볶이요?
1: 예, 시원한 이제 떡볶이. 차갑게 먹는 이제 여름에 메뉴로 네. 나왔거든요. 그거가 잘 나가고 있어요.
0: 저도 냉떡볶이는 안 먹어봤는데, 그러면은 그 만드는 레시피는 원래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에 조금 식히는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1: 아, 저희가 체인점이어가지고. 거기 그게 아니고 다른 완전 다른 소스와 다른 떡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0: 네. 아, 그치. 한 거를 네. 시키는 거는 뿌는 거니까.
1: 그렇죠. 이렇게 완전 다른 메뉴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네.
0: 어떻게 떡볶이는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손님이 좀 많겠어요.
1: 그렇죠. 동네에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애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제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중년대 분들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같이 막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0: 어떻게 가게 좀 홍보 뭐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1: 그쵸, 네.
0: 가게 약간 우리 가게 이런 거 맛있다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1: 지금은 냉떡볶이가 이제 다 시원해지니까 들어가는 추세고
0: 네.
1: 새로운 메뉴는 닭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주로 어르신들 먹기 안주로도 가능하고
0: 네.
1: 예, 간단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아 신기하다. 오 내가 네, 모르는 그냥
1: 일반 떡볶이보다
0: 네.
1: 좀 일반 떡볶이보다 좀 특색 있는 걸 드시고 싶다면 닭떡볶이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네.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먹어야 돼. 들쪘어.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1: 아, 일단 지금 먼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0: 네.
1: 저희도 힘을 낼 테니까 모두들 다 힘내서 열심히 맞아. 다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네,
1: 네.
0: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2부에 국주나이트로 돌아올게요. MBC
2: FM for you.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체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표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나도 만성 피로가 괴롭혀도 에브리바디 소리 질러 흥이 진심인 언니 오빠들과 함께 극지극지 나이트 오픈합니다. Let's get it. 오늘 첫 무대는요 이 노래 오랜만인데 굉장히 신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친구가 옷을 이렇게 하나씩 벗으면서 한 네 벌을 갈아입었던 노래입니다. 하늘의 웃기는 레스코아. 아 진짜 신나. 아 이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한

한번 더 나와세요. 또다시 다같이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야.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최윤희씨 크크 국주 섹시 백 크크 국주 웃기네 국주 흥나네 국주 최고네 라고 어깨를 올려주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왜냐면 어제도 들으신 거잖아. 그때 우리 섹시백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국주 섹시요. 국주 섹시요. 그거 있잖아. 그거까지 들으신 거네. 알고 하신 거야. 이동욱 씨가 어우 문자 주셨네요. 이렇게 써먹어도 되나? 아, 또 우리 라디오를 또 들으셨네 오빠가. 이동욱 씨께서 하늘은 파랗고 낙곱새는 빨갛네. 맛있네 맛있네 라고. 아, 좀 약간 느낌이 나는 문자였으면은 좀 몰아갈라 했는데 너무 이동욱 씨가 안 할 것 같은 멘트여가지고. 하지만 낙곱새는 나를 설레게 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와. 낙곱새를 오래 못 먹었네. 먹어야 되네. 낙곱새는 여러분 우동사리입니다. 예. 당면보다는 우동사리가 나은 것 같아요. 8834번님. 법원에서 개명허가 돼서 결정문 받고 가는 길이에요. 오, 라디오 틀자마자 나오는 기분 좋은 기운 좋은 울국전이 목소리 들으니 꺄 째진다 째져. 저 가유리의 앞날 응원해줘요. 언니도 응원할게요 라고. 오, 새 이름이 가유리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성이 뭘까? 이름이 성이 가고 이름이 유른 아니겠죠? 어쨌든 이건 이름은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불러줘야 이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위에서도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가유 씨 이름 많이 불러주시고 아껴주시고. 자 지금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씩 그냥 가율이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예, 그러면은 거의 한 만 명 이상만 지금 외쳐줘도 그죠? 하나 둘 셋 가율.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다. 가율 씨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 이름이 딱 바뀌었잖아. 사람은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율로 다시 태어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텐션업 하고 싶으신 언니 오빠들 비트 가득한 노래들 쭉쭉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가니 마사지 완추완추 해주시면서 넥스트 송 뽑아볼까요? 이 노래도 참 신납니다. 제가 어디 단체 솔로 파티에 10대 10 그 솔로 파티 갔는데 그날 장기자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술을 이제 깨가지고 있는데 손목이 나갔어요. 왜 나갔나 했더니 제가 이 노래의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손목 인대가 찐으로 나갔었어요. 이 노래입니다. 시세 Give it to me.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다음날 나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했더니 이걸 췄대요 제가. 와. 그리고 얼마 전에 소윤씨가 서른이 아니고 마흔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할런지로 또 했었잖아요. Hey, give it to me. 오른손부터 오른손잡이는 왼손 터세요. 오른손을 계속 쓰니까 나도 왼손을 들게.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다같이 자기 나이를 얘기하면서 저는 52 52 넘기 너무 슬프다 이 노래. 야 분명히 서른이었는데 마흔은 이미 넘었고 뭐 어떡해요 여러분. 혼자 노는 것도 재밌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안 올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어차피 떠난 놈들은 여러분은 붙잡지 마세요. 그래야 그나마 돌아옵니다. 저 해가 다 왠지 밤이 낮은지도 몰라. Oh baby, can you tell me? 자, 이제 손목 푸시고요. 나갑니다. 앞으로 가면서 이번에 양손 다

0: 진짜 잘 부르고 싶다.
1: 굉장히 높네 이 노래. 와 약간 아무리해서 이미 끝나버린데 성대는 이미 와 이건 타고 나야 돼. 진짜 이 친구들 노래 참 잘해. 친합니다. 친해서 친한데도 참 신기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와 대단합니다. 이선희 씨 손목 터널 증후군 저리가 털어 털어라고. 진짜로 제가 얼마나 그 많은 10명의 남성분들 앞에서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미두미를 얼마나 털었으면 그 다음날 손목이 나가냐고. 와 대박이었어요. 김효연님 메시지 보내달라고 보내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와 무인가게 물건 진열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국디 덕분에 흔들면서 끝냈습니다 라고 잘하셨어요. 요거 맞춰서 진열했으면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같다. 그리고 아까 개명하셨다는 분 성도 알려주셨대요. 8834번님. 어머어머 저 김가율입니다. 야, 방송 탄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너무 감사해요 라고. 혹시나 성이 가하고 이름이 유리일까봐. 예, 했는데 성은 김, 이름은 가율. 여러분들 생각난 김에 우리 김가율이라고 한 번 더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김가율. 멀리서까지도 예 불러드렸습니다. 오늘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불렸다. 그죠? 김수진씨 국디 오늘 출근길에 하늘 봤어요? 완전 높고 파란 크크크. 가을은 말도 살이 찐다는데 크크. 올 가을은 또 얼마나 찔런지 감도 안 옵니다. 입 터진 방지로 초코 단백질 쉐이크 한 봉 때렸는데 입맛이 더 도는 거 나만 그래요? 라고. 와, 이런 걸로도 입맛이 도는구나. 저는 제가 이제 생방을 하면서 입맛이 없다고 처음에 제가 화요일날 그랬잖아요. 요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엊그제 밤에 집에서 그 매운 김치 있잖아요. 그거를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그 김치에다가 흰쌀밥을 싹 싸가지고 먹고 왔더니 어제 에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 맞네. 근데 위는 막 쓰리더라고. 그래서 방송하는 내내 꼬룩꼬룩 소리 들릴까봐 진짜 조심히 했다. 그랬더니 지금 약간 입맛 싹 돌았어요 지금. 그 김치 또 주문했어 지금 먹으려고. 3665번님 국전이 국전이 스페셜 DJ 오신 김에 이 노래도 틀어주세요. 비비 하늘 땅 별 땅 제발이라고. 요거는 이제 안영미 씨 스타일이에요. 약간 주홍 글씨 뭐 요런 쪽 있잖아요. 스페이스 A 쪽 그런 쪽 컨츄리 코코 쪽은 안영미 씨 쪽인데 아 지금 안영미 씨 아직 출근 안 하셔가지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미 씨가 출근하시면서도 들으시라고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한번 틀어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오른손 이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손 이렇게 비비면서 가는 거거든요. 예예 샤바샤바 하듯이 한번 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영민 씨 출근 잘하고 계시죠? 예, 비비 하늘땅 별땅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완전 안영민 씨 스타일이에요. 예, 확실히 또 안영민 씨가 저보다 조금 더 언니이기 때문에 요 시대의 음악, 그죠? 제가 이제 그 다음 시대의 음악. 그래서 지금 안영민 씨 영향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익명으로 어떤 분이 스페이스A 주홍 글씨 신청해요. 7년 사귄 남친한테 차이고 불혹에 솔로 됐네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 헤어졌다라는 거는 연애를 했다라는 거 저는 그게 더 부러워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연애도 해봤잖아요. 지금 이별도 해보고 경험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리고 부록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자유로움 얼마나 좋습니까. 7년이면 결혼할 거 아니었으면 끝내는 것도 괜찮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선물도 이분 두 개 드립니다. 안 헤어졌으면 내가 선물 안 주지. 헤어졌으니까 두 개 드리는 거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올 거예요. 선물 받고 한 3개월 안에 썸 생겼으면 좋겠다. 응원할게요. 연애는 하지 마. 썸만 타요. 나 질투나니까. 1299번님. 국주씨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저도 6월에 개명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 어색하다고 하네요. 제 이름은 최은서입니다. 국주님이 크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니 이러다가 지금 정오의 희망곡에서 개명하신 분들 이름 소개해달라고 외쳐달라고 지금 소문나겠어. 좋습니다. 뭐 제가 있는 동안은 해드리겠습니다. 최은서씨고 여러분들 자 한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한번 불러줄게요. 이번에는 두 번 불러드릴게요. 은서야 최은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은서야 최은서 잘하셨어요. 아, 복 받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우리가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뭐가 돌아옵니다. 최경숙 씨는요 어떻게 뭐 또 이름 소개인가요? 조개구이 먹으러 월미도에 지하철 타고 왔어요. 레스코와 박수 잘하셨어요. 아 날씨도 좋은데 너무 좋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20대 때 데이트 장소로 많이 왔었는데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때는 얼굴만 봐도 좋았는데 남편이 된 지금은 쿨럭 유유. 보기 겨운 소리라고 있어. 그래도 월미도 재밌네요. 국디도 가봤나요? 라고. 저는 예전 남친 중에 한 명이랑 조개구이 먹으러 위도 많이 갔죠. 빨간 등대 앞쪽. 네, 거기서 조개구이 먹고 에, 제가 내려주고 에, 그 친구가 오이도 쪽 사는 친구여가지고 에, 먹고 술 한잔하지 못한 채 집으로 또 운전해서 오고 그때 제가 운전 많이 늘었죠. 근데 월미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놀이동산도 안 가봐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네, 이제는 근데 나이 들어서 놀이기구도 잘 못하겠더라고. 무섭더라고. 어쨌든 맛있는 거 드시고 그 약간 조개구이랑 술 먹으면 더 많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음주 만약에 하신다면은 적당히 하시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라디오가 확실히 잘 맞나 봐요. 광고 나가는 동안 또 PD님하고 수다를 떠느라고. 두 시간 하고 나면은 소화 다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식사하신 것도 소화 다 되고 계신지, 지금 졸려서 혹시 일하는데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개구이처럼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예, 제일 부럽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는 대낮의 활력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이번 주 스페셜 DJ 국밥디 국디 코미디언 이국주입니다. 자, 아까 부록에 헤어졌다는 분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너무 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괜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더 슬퍼졌으려나 그냥 지나갈 걸 그랬나? 힘내시고. 박현수님이 아까 부록에 헤어지신 분, 저는 반백살에 제 짝 만났어요. 연애는 계속하세요. 그중 하나는 내 거 되겠죠 라고 아주 그 눈웃음이랑 물결을 굉장히 많이 써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문자만 봐도 굉장히 지금 신나심이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는 내 거 되겠죠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맞아요. 저도 오히려 요즘에는, 옛날에는 썸 타는 게 싫었거든요. 연애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누구를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뭐 그중 하나 누가 내 거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해봐요. 어딘가에 뭐 내 거 있겠죠. 예. 자, 2부 끝곡은요, 우리 안영미 씨를 샤라웃 하면서 스페이스 A의 주홍 글씨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씨 빨리 와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리한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0: 나이처럼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우의 희망고 이국주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코미디언 이국주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저 이국주 하면은 쩝쩝박사 타이틀 놓칠 수 없잖아요. 다들 오늘 점심은 뭘 드셨는지, 어떻게 먹어야 기가 막힌 꿀 조합인지 푸드토크 아주 딥하게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점심 인증샷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박돌이 집순이, 저희는 푸짐한 상품들 광고들 소개해봐야겠죠. 준비됐나요?
2: 네.
1: 봐봐.
3: 안 맞았다. 안 맞았다.
1: 그렇지. 왜냐면은 저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한 분 따라오셨어요.
3: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해봤나 봐요.
3: 맞아요.
1: 그렇죠.
3: 감사합니다.
1: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호의 망고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5: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4: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5: 아니브드 촵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제스티.
4: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 증권,
4: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에,
5: IBK 기업은행,
1: 코끼리 베이글닷컴,
4: 현대자동차,
5: 경기도청,
1: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4: 환인제약,
5: 음주 엔티맵 대리,
1: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 화재보험,
5: 가평군청,
1: 땡유!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2: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앞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3, 4분은요, 푸드토크, 딥하게 나눠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보죠. 5275번님이, 국주 누나, 이거 한번 보세요. AI도 인정한 먹장 대식가 쩝쩝박사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AI로 이분이 개구우먼 이국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야? 라고 썼더니, 개구우먼 이국주 하면 대중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1번이 먹방, 2번이 맛집, 3번이 대식가. 그 다음도 다 좋다. 털털함, 솔직함, 입담, 유쾌함, 에너지, 긍정적인 성격, 친화력.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야. 털털하고 솔직한 거 비슷하고, 그죠? 유쾌하겠지, 그러면? 친화력 좋겠지, 그지? 그 다음은 긍정적인. 나 되게 부정적이야. 나 되게 부정적이어서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정.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안 좋은 일, 이런 것도 걱정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럴 줄 알았잖아 하고서 약간 좀 뒤끝없는 그런 느낌 같아. 갑자기 내 성격 얘기했지 내가. AI가 제대로 봤어요. 저 이국주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먹거든요. 게다가 지금 점심시간,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쩝쩝박사 정희 선생님들의 점심 메뉴 인증샷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떤 메뉴를 먹고 있는지 인증샷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혼밥 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이죠.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 이국주 통 크게 쏘는 여자인 거 아시죠? 인증샷 사연이 소개만 돼도 건강 유산균 보내드리고요. AI도 인정한 먹장 대식가 저 이국주도 군침 나오게 만드는 최고의 점심 메뉴 인증샷 보내주신 분께는요, 녹용 홍삼 세트 쏴 드립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아빠 생신 때 해드렸어도 넘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녹용에 홍삼에 이거 지금 나도 좀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여기다 문자 보내볼까? 나 멀티 돼가지고 이거 나 MC 하면서 DJ 하면서 나 문자 보낼 수 있어 나. 네. 자, 그럼 정희 선생님들의 점심 메뉴 인증샷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와야 하는데, 과연 이분은 오늘 점심 뭘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너무 바쁘신 분이죠. 가요계 대식가 태희의 모놀로그 듣고 올게요.

네, 태희의 모놀로그 듣고 오셨고요. 정희 선생님들의 점심 메뉴 인증샷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죠? 인증샷 사연이 소개만 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건강 유산균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최고의 점심 메뉴 인증샷 보내주신 한 분께는 거기에다가 녹용홍삼 세트까지 쏩니다. 3123님 요즘 유행하는 피자 설기. 줄 서서 사왔어요. 점심에 하나 먹어보려고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나 이거 미쳐버릴 것 같아. 저도 이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또 이제 많더라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원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평인가 부천인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 찾아봤을 때는 아 이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막 그 영상 많이 봤어요. 아유 뭐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 하고서 먹었는데 어 맛있네 하는 막 리액션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설기 이제 그 떡 안에는 그 피자 소스도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피자 토핑도 되어 있는 요즘 신메뉴. 겉은 바삭해 또 이게 진짜 속은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고 나도 몰라서 말을 못하겠어. 너무 부럽다. 이분 진짜 어느 정도 제가 부러운 줄 아세요? 아 이분 선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할 정도로 지금 와 진짜 맛있겠다. 몇 개 사온 거야? 20개 사왔어? 이거 그러면은 이거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와도 데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너무 부럽다 진짜. 나 이거 지금 너무 부럽다. 아무튼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5778번님 오전에 마트 다녀왔는데 꽃게가 많이 저렴하고 싱싱해 보여서 한 박스 사왔어요. 지금 꽃게탕 끓여서 점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따 퇴근한 신랑과 반주도 하려고요. 국주씨에게도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아 미쳤다. 색깔 왜 이래.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지금 작게 사진 이렇게 해놓으면 피자 설기야. 색깔 지금 그지? 그죠? 색깔 톤이 지금 피자 설기야. 빨갛고 초록색 있고 응? 냄비 이렇게 사진 네모나게 찍어서 보내주시니까 이 꽃게탕은 이게 재료가 좋으면 그쵸? 예. 솔직히 소금간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꽃게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면은 그 감칠맛이 그냥 꽃게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아 저는 꽃게 엄청 좋아. 그러니까 해산물탕 중에서는 사실 낙지를 제일 좋아하고 연포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구찜집 같은 데서 찜을 시킬 때 탕을 하나 시키자고 하면은 알탕보다는 꽃게탕을 좋아하죠. 새우탕보다도 꽃게탕을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장은 사실 저는 간장판은 아니에요. 진짜 약간 그 짜지도 달지도 않은 진짜 맛있는데 먹으면 맛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완전 양념게장파.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념게장을 그 누가 이렇게 막 큰 김치통에다 해주면 거의 하루 반 만에 그걸 다 먹었어요. 진짜. 와... 너무 좋아했어. 일산 살 때는 고깃집인데 그 양념게장을 서비스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아직도 있나? 거기 너무 맛있어서 그 떡볶이 통 큰 거 있죠. 거기다가 포장을 해주시거든요. 그거 포장해갖고 사와서 먹고 서울로 이사 왔을 때도 거기 가서 사오고 막 그랬어. 양념게장 엄청 좋아하지. 아, 제가 지금 낙지 얘기했더니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9115번님. 정이 들으며 낙지볶음 만들어놓고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 부럽게 진짜. 아니 그냥 만들고 있어요 라고만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남편 기다리고 있네요 까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마흔이 돼도 결혼은 못하는 이제 사람이 부럽게 말해요. 어쨌든 샐러드랑 낙지볶음 비빔밥 오늘 남편 위한 건강식이랍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왜 집이 영업장처럼 그 테이블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해놨어? 이거 장사 잘 되는 식당 가면은 비닐로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 손님 가면 하나 치우고 하나 치우고 하는 것처럼 해놓으셨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본데? 그래서 지금 약간 짐 정리하고 계신 건가? 근데 뭐 집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채소도 예쁘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놨대? 아 정성이다 진짜. 낙지는 또 기력 회복이 엄청 좋잖아요. 샐러드가 내가 봤을 땐 그런 샐러드가 아니고 상추나 요런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런 야채였어요. 보기 좋다. 아 이게 말이 힘드네. 침이 계속 고이네. 이게 이 라디오 할 때는 혼자 이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침을 삼키느라 자꾸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아 지금. 0833번님 오늘 점심은 까삭까삭한 잠봉 베르입니다.
겉은 까삭까삭 속은 촉촉 쫄깃한 바게트에 잠봉과 버터 가득 육아 스트레스 잠봉 베르로 날려버릴랍니다 유유라고. 아, 요 빵 맛있지. 저도 빵은 잘 몰라도 요 빵은 겉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바삭바삭이 아니야. 그래 약간 거친데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인데 이렇게 싹 물면 안에 세상 촉촉한 빵이 있잖아. 식빵과 또 달라. 그 결이 막 있어서 촉촉한데 또 쫄깃도 해. 하, 여기다 뭐 이제 햄, 뭐 치즈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하면은 치즈 막 그 늘어나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아, 근데 육아 스트레스. 예, 요걸로 이겨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날려버리시고, 저녁에 남편분하고 또 얼큰한 거 드시면서 또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825번님, 시골 5일장 와서, 와, 벌써 이미 성공했다. 시골 5일장이면. 5,000원짜리 비빔국수 혼밥 중입니다. 와, 후식은 근처 방앗간에서 반은 쑥떡이고요. 레츠고. 와! 와, 이거 뭐야. 여기, 그치. 이렇게, 이런 데는 비벼서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쑥떡 미쳤다. 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드신 느낌이야.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와, 맛있겠다. 열무 맛있겠다. 와, 이 비빔면은 열무를 넣지 않고 열무를 따로 먹고 면하고 약간 오이 같은 것만 넣어가지고 지금 살짝 비벼서 주셨는데 맛있다. 오일장 하니까는 생각나는데 제가 그 전참시에서 저희 양평 엄마 집 갔을 때 그 오일장 같은 데 갔었거든요. 메추리 구이가 저도 이제 약간 막 그 비둘기 작은 애들

같은 애들이 막 거기 불판에 있으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먹어, 막 이랬거든. 근데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치킨보다 맛있는 거야, 진짜. 만약에 지금 오일장 아직 계시면 한번 그 메추리 구이 파는지도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생긴 거하고는 달라. 진짜 맛있더라고. 예. 0822번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냉동실 탈탈 털었습니다. 소고기, 고추, 양념 비빔밥 후딱 만들었어요. 극지건주님 한 그릇 하실래요? 라고. 이거 만드셨네. 청양고추 막 다져가지고 고기랑 해가지고 그 알죠? 빨갛게 말고 초록 색깔 그 색깔 살려서 매콤하게 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5만 가지 찍어 먹어도 다 맛있지.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찌개 같은 거 할 때도 한 스푼씩 넣으면 미치지. 아, 나 침 어떡해. 이거 방송 되겠어 이거? 계속 침이 고이는데? 흘리던가 마시던가 둘 중에 하나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3558번님. 강원도 속초 여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가오리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국디가 속초에서 추천해 주실 맛집 있나요? 라고.

먹었어 무. 어렸을 때는 나이 드니까 무의 맛을 알았어. 하, 여러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약간 달큰할 것 같은데. 속초? 속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강원도 가면은 장칼국수는 무조건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장칼국수. 저는 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장칼국수의 존재는 몰랐는데 신인 때 그 강원도 출신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놀러 갔다가 장칼국수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은 색깔 그릇 아시죠? 냉면 그릇 같은 거. 거기에 장칼국수를 가득 주셔. 그래서 주실 때 이미 손가락 엄지는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 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맛의 포인트인가 봐. 너무 맛있어. 거기에 막 깨 막 으깨가지고 막 뿌려주고. 아, 저 침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들으면서 침 좀 닦고 올게요. 여러분들 최고의 점심 메뉴 뽑아볼게요.

Hate it up.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듣고 오셨고요. 마침 제가 또 점심을 스파게티를 먹고 왔어요. 아점? 점심은 아니.

나온 김에 집에 가면서 찾아봐야 돼서 어디서 파는지. 예. 원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맛있는 건지도 좀 알아보고 동생한테 문자 보내려고요. 뭐 해? 그래서 동생한테 기름값 줄게. 갔다 와. 동생 있으면 어제 우리 정모 씨랑 우리 대결했었잖아요. 동생이 가장 얄미울 때. 일로 올 거야? 너 홍대 올 일 있니? 홍대 온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자 보내고 오는 길에 아이 네 것도 좀 사 하면서 해야죠. 지금 피자 설계 가게 사장님들이 문자가 쏟아지고 있대요. 3196번님 저희 가게도 피자 설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오늘 벌써 매진됐습니다. 요즘 인기 만점 메뉴예요 라고. 그러니까 두쫑구 같은 거네. 보니까 어디 뭐 매장이 하나 이 가게가 그 피자 설계 파는 데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렇게 다 가게마다 만드시네. 조금씩 느낌이 다르네 스타일이. 아 그래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이 조합이 맛있는 거네. 우리 동네도 있겠다. 6596번님 구주씨 대구로 오세요. 저희 집도 피자 설기 만들어 팔거든요. 아 그래 있구나. 와 오 여기 비주얼이 좀 치즈가 좀 더 많다. 그 매니저님 우리 상암 근처에도 피자 설기 파는 데 있는지 좀 찾아봐봐요. 우리 퇴근하는 길에 나 이거 못 참을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지금 방송 중에 개인적인 스케줄 정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 사는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찾아보고 이 마포 안에 있는지 우리 또 신사 쪽 넘어가야 되니까 요 근처에서 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차에서 먹으면서 가니까. 아 미치겠네. 자 8233번님이 손재주 좋은 국조씨 나중에 직접 피자 설계 만들어서 너튜브에 올려주세요. 오늘 너튜브 컨텐츠 나왔다.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남이 만드는 거 먹어야 돼. 저도 요즘에 요리 끊었어요. 너무 힘들어. 저도 이제 약간 엄마 마인드예요. 남이 해주는 거 외식 이런 게 좋아요. 이거 피자 설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 백설기를 어떻게 만들 거야. 떡을 이 사람들아 찜기가 우선 그런 찜기도 와 쉽지 않지. 어쨌든 손재주는 좋은데 피자 설기까지는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4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까지 마. 난 다 깨끗해도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정우의 희망곡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이국주입니다. 제가 광고 전에 우리 매니저님께 피자 설계 파는 곳 찾아달라고 했더니 도움을 주신 우리 박성은님. 찾아보니까 상암동에 피자 설계 파는 떡방 있네요. 국대 매니저님 참고하세요. 라고 이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분 선물 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크를 지금 몇 개 쓰신 거야. 신났어.

그런 오해 사는 거 싫어서 개인 카드로 사보겠습니다. 자, 김수진 씨가 먹는 얘기 하니까 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랑 김가루 넣고 비벼 먹고 싶어요. 이 조합은 식사 시간 1분 컷인 거 아시죠? 라고 그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김치찌개 어떤 파냐라는 걸 또 영상 봤었는데 돼지 김치찌개냐 참치냐 뭐 햄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디님은 뭐예요? 햄 뭐 돼지고기. 저는 돼지고기 건져 먹을 거 많아서 좋은데 그 국물은 나는 참치가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미역국도 여러분 참치 넣고 끓이는 거 아시죠? 그 뭐 소고기도 있고 뭐 바지락 같은 것도 있고 뭐 황태도 있지만 근데 이 참치 캔 기름 쫙 빼가지고 넣으면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디 포차 같은 데 갔는데 술안주로 처음에 나오는 기본 안주가 미역국인데 참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든다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뭐 먹는 얘기는 왜 싫다며. 쉴 수가 없네. 자,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음식 꿀조합 메뉴 한번 받아볼게요. 정희 창고 터는 창고를 터는 김에 오늘 제가 한번 싹 털고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제작진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좀 애껴. 다음 주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쓰고 다음 주는 그냥 말로 때우시라고 하세요. 물질적인 건 내가 다 털어갈 거야. 자, 이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모두 차량용 소화기 무조건 필요하죠. 요거 드리고요. 역시나 저 이국주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꿀조합 메뉴를 보내주셨다. 이분께는 값비싼 녹용 홍삼 세트 쏴 드립니다. 그럼 정희 선생님들의 음식 꿀조합 메뉴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와야 하는데 이 두 분의 조합도 최고죠. 와, 뭐 약간 국민 여동생들? 예, 네, 저의 여동생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친해지고 싶다. 언니가 밥 사줄게라고 하기에는 이들이 돈이 더 많아가지고 내가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민 여동생들, 아이유 김연아의 얼음꽃 듣고 올게요.

네, 아이유 김연아의 얼음꽃 듣고 오셨고요. 지금 보내주신 음식 꿀조합 메뉴만 보면 다들 약간 흑백요리사 느낌이에요, 지금. 아, 알려주신 메뉴들 보면서 오늘 점액추 저녁 메뉴도 함께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DJ 하면서 자꾸 점심에 이제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떤 친한 작가가 저한테 톡이 와서. 생방 끝나고 가는데 톡이 온 거야. 그래서 점심에 저녁 메뉴를 추천받아. 이렇게 온 거야.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점심 시작인 시간인데 굳이 저녁 메뉴를 추천받으니까 좀 약간 뜨끔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점심 지났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원래 아침 출근할 때 약간 점심 뭐 먹지 생각하잖아. 그죠? 점심 먹으면서도 아 이따 퇴근하면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자기 전에 저는 무조건 해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를 생각해.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참고 일찍 자지. 밤에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나름 저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조합 메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침 한번 삼키고 갈게요. 7729번님, 어제 전화 연결한 바리스타 청취자 덕분에 커피 땡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도넛 5개 흡입했네요. 너무 달다 싶으면 커피가 내려져서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아, 저녁에 도넛은 아니야. 탈락.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 속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도넛 5개고 뭐고 간에 저녁이잖아요, 저녁. 예, 제가 뭐 노래 선곡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제가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선물은 당연히 드려요. 읽기만 해도 선물은 드리기 때문에 선물은 드립니다. 자, 3303번님. 어제 국주 씨가 좋아하는 숫자 3이 3개나 들어간 제 번호. 마음에 드세요? 크크크. 제 최고의 조합은요, 3 하면 뭐겠어요? 바로 삼겹살. 여기에 마늘장아찌 같이 먹잖아요? 느끼함 잡아줘서 계속 들어갑니다. 아, 마늘장아찌 괜찮지. 저는 마늘종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마늘종을 어떤 식당 가면은 그채 썰어요. 그거를 얇게. 청양고추 이렇게 얇게 썰듯이. 그럼 걔가 조금 거친데 쫄깃함이 생기거든요, 마늘종이. 그거 간장에 절인 거 삼겹살하고 먹으면 미치지. 저 요즘 탄수화물 줄이고 고기 많이 먹으려고 삼겹살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삼겹살은 안 질리긴 안 질려. 아, 감사하고요. 3124번님, 우유에 카스테라요. 찍먹파도 있지만 카스테라 하나 입에 물고 우유 쭉 마시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녹는 건 삼겹살이죠. 녹는 건. 카스테라는 그거 있죠. 그 대만 카스테라 같은 거, 이거 큰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진짜 꽂혀가지고 제가 밤늦게 목까지 차오르게 먹고 잔적좀 많았어요. 그거 약간 생크림 부드러운 거 같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나는 빵 중에서는 그래도 카스테라는 상위권이어가지고 맛있죠. 아,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전문가분이 등장했어요. 진짜 전문가네? 1633번님, 초등학교 영양사입니다. 와, 꿀조합 팁 중에 팁. 닭갈비 할때 카레가루. 이 조합이면은 춘천 가지 않아도 춘천 닭갈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들 렛츠 고라고. 저도 또 이제 한 전문가 조금 하잖아요. 그죠? 예. 카레가루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죠? 이거 넣으면은. 그 알지. 이 조합은 모르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영양사님 말이 맞아요. 맞아. 그리고 카레가루는 뭐 사실 뭐 튀김 같은 거할 때도 살짝 그 가루를 넣어서 해 먹어도 맛있고, 냄새 잡는데도 뭐, 너무 좋고. 카레가루는 어떻게 보면은 만능이에요. 그죠?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갈비 안 먹은 지 오래됐구나. 아, 추억팔이 하게 되네, 또. 춘천 닭갈비? 닭갈비, 나는 닭갈비에서는 그 고구마 되게 좋아해요. 저 원래 그 구황작물은 또안 좋아하거든요? 쌀, 이런 탄수화물은 좋아하는데, 땅에서 자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닭갈비에 들어가 있는 고구마 껍데기 살짝 붙어있는 그 고구마 그건 나는 그거 맛있더라고. 치마부터 삼켰고요. 볶음밥 그치. 아, 볶음밥은 사실 에, 뭐 너무 당연해요. 에. 아, 이 볶음밥이야말로 디저트지 우리나라에서 그죠? 827 하나모님 예전에 텔레비에서 본 뒤에 집에서 해먹고 있는데 맥주를 따른 뒤에 맥주 거품에 통후추를 갈아서 올려주잖아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맥주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아, 후추를 그냥 뿌린다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냥 후추보다는 통후추를 갈아서 아 그라인더로 이거 갈아가지고 어, 무슨 맛일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입술에 이미 그 후추가 묻잖아. 그러면서 이제 입술에 묻고 목구멍에는 맥주가 들어가고 하면서 훑으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 아 이런 게 또 메뉴가 있어? 어 어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네. 허, 이렇게 많이 뿌려? 아,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이분은 그냥 저기 삼겹살 먹을 때 소금에다가 후추 넣으려다가 후추 쏟은 건데 지금 맥주에 지금? 이분은 그냥 예쁘기도 아니게 보여요 지금? 후추 맥주 여기? 저분은 쏟았어. 와, 어, 그래 나 이거 오늘 해봐야 되겠다. 딱 집에 맥주 있는데 근데 캔맥주는 아니어서 그 피처가 좀 커가지고 하, 그거 뜯으면 다 먹어야 돼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저 지금 술 안 먹은 지 이제 2주 넘은 것 같거든요. 응. 꽤 안 먹었어 지금. 그럼 오늘 아니야 내일 먹을래.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오늘까지는 잊고 싶어. 금요일날 불금에 미친 듯이 마시겠어. 오케이. 2644번님 국주님은 닭발 드시나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저 완전 닭발 매니아라 여러가지 조합으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마요네즈 찍어먹는게 최고.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그 느낌 아시죠? 라고. 아니요 저는 국물 닭발 조합 누룽

위해서 국물 닭발을 먹었다. 아, 나 미치겠네. 저기 매니저님, 그 닭발 영등포로 들렸다가 많이 늦나 오늘 우리가 신사 갈 때? 아, 오늘 들릴 때가 많네. 오늘 스케줄이 빠듯하네. 아, 천이쿠님은 바삭하게 만든 누룽지 위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에어프라이어를 돌려보세요. 최고입니다. 누룽지 위에다가 파스타 소스, 그 스파게티 소스를 바른 다음에 치즈를 올리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바삭한데 이제 치즈가 늘어나면서, 양념은 파스타고, 그러면 약간 얇은 피자, 신피자 같은 느낌이겠다. 이거 상상으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누룽지. 근데 나는 그 앞에 누룽지, 닭발, 그 국물, 꾸덕한 거 그 얘기했었네. 고급지네, 여기 메뉴가. 요거, 누룽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잠깐만, 저희 집에는 누룽지 만드는 기계가 있긴 하거든요. 참 없는 게 없어. 네. 9218번님 떡볶이 만들 때 땅콩버터를 한 스푼 넣어주면 피넛버터 떡볶이가 되는데 한층 깊은 맛이 납니다. 진짜? 나는 땅콩버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진짜 따로 이거 막 퍼서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안 좋아해. 그 뭐 약간 예를 들면은 콩국수 만들 때도 집에서는 땅콩버터를 좀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맛이 난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땅콩버터에 대한 별로 이미지가 나는 안 좋은가 봐.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며. 그렇게 요리에다가 넣으면 진짜 풍미가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에도 땅콩버터를 넣어요? 와, 그럼 탄탄면 맛이 나는구나. 와,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볼까? 라면에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걸 또 사야 되잖아, 그죠? 저 누구 남는 거 있으면 좀 줘봐요. 5730번님 현직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감자튀김을 왜 케첩에 찍어 먹나요? 마요네즈가 진짜 꿀조합입니다. 감튀에 마요네즈 한 번만 드셔보세요 라고. 혹시 저를 지금 신기루씨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니죠? 마요네즈가 많이 오네요. 예, 기루언니는 확실히 마요네즈파, 마요네즈를 엄청 좋아하시고. 예, 저는 감튀를 안 먹어요. 전 세트를 안 먹어요. 햄버거를 하나 더 먹지. 저는 감튀, 그래서 케첩에 찍어 먹고 뭐 이런 거 별로, 예, 감흥 없어요. 저는 무조건 햄버거 메인 큰 거 하나 시키고, 치즈버거나 불고기버거 같은 완전 그냥 정말 빈티지한 햄버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사이드를 먹을 거면은 치즈스틱 파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유진씨. 내일 내시경 있어서 흰죽만 먹느라 힘든데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이분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 아는데 듣지 마세요. 예, 끄세요. 예, 죄송합니다. 전 계속 이럴 것 같거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을 얘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선물 드릴게요. 위로 되시라고. 내일 검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노래 듣고 와서 최고의 꿀조합 메뉴까지 뽑아보겠습니다.

0: 네,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듣고 왔고요. 아, 이거 뽑아야 되는데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 작가님한테 이분이요라고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아, 우선 제 마음을 움직였던 후보들이 3303번님의 삼겹살 플러스 마늘 짜치, 1533번님의 닭갈비 카레가루, 8271번님의 맥주 거품 통후추, 2644님의 닭발 마요네즈, 천이쿠님의 누룽지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와, 이거가, 오케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이국지가 뽑은 최고의 조합은요, 2644번님의 닭발 마요네즈. 오케이. 이분께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우라리야!
4: 과타!
3: 연애 우라리야!
4: 연애 우라리에서!
3: 아, 과타!
4: 아, 과타!
3: 이거를 쌀까?
4: 아, 예, 과타!
3: 어, 이거로!
5: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삼척에서 퇴비로 쓸 불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3: 불에 꼬들이야. 쌀 꼬들이다.
5: 노래로 어떤 풀인지 알려주면 작두질을 하는 사람은 풀 이름을 듣고 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근래치기 해볼까?
6: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저는 정호의 희망고 스페셜 DJ 이국주입니다. 안영미 씨가 출근해가지고 아까 오케아의 그 상큼한 노래에 맞춰서 또 가슴춤을 한번 쳐주고 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부 정말. 예,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확실히 약간 라디오는 이렇게 생방에서 수다 떠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렇게 일주일 하다가 다음 주 되면 좀 심심할 것 같아. 그냥 누가 와도 옆에서 그냥 좀 떠들고 가면 안 되죠. 광고 노래 나갈 때 피디님하고 수다 떨기 약간 정들 것 같아. 안영민 씨랑 안영민 씨 할 때도 그냥 광고 나고 노래 나갈 때 수다 떨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외롭나 봐. 영민 씨 지금 듣고 있는데 나 많이 외로운가 봐. 라디오 이거 일주일 하는데 너무 재밌네. 나랑 누군가가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8289번님이 국주님 먹는 얘기하니까 완전 신나셨네요. 크크크. 사실 저도 그래요 라고. 저는 노래 얘기할 때가 더 신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이게 예. 재질 자체가 먹방이에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1125번님이 벌써 끝난다니 아수어 라고 아수어 말투는 저기 안용민 씨가 많이 쓰는 아수어 이런 말투인데 어쨌든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저희 국주와 함께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게 나중에 이 국주가 잘했다라는 칭찬 MBC에 알려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영민 씨 할 때도 제 얘기를 계속 보내세요. 예, 안영민 씨가 생방하는 동안에도 이국주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고 스페셜 DJ 이국주였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아침에 잠깐 걸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 선선하고 햇살 적당하게 비추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좀 쨍하니 더워졌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바람 한 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줄 때는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요. 애간장을 그냥 살살 녹이면서 조금씩 줘야 상대가 넘어옵니다. 이래서 밀당이라는 걸 하나 봐요. 자, 이 점 명심하면서 오늘도 두댕이들의 마음을 훔치러 와봤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에드 시런의 Shivers 들었습니다. 예, 또 제가 말하면 또 괜히 아유 안용이 또 방송사고 냈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제목이 정말 Shivers예요. 아, 그러니까 네가 가까이 오면 몸이

떨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최난숙님, 줌바 댄스 할 때 이 노래를 춤췄던 기억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궁둥이 실룩실룩. 어 그래요? 어 이 노래가 막 그렇게 막 신나진 않는데 이게 막 뭐지? 약간 이게 운동처럼 춤추기에는 이 비트가 막 그렇게 막 이게 막 그렇진 않은데 신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줌바 댄스 하려면 뭐 맨발의 청춘이나 뭐 이런 거지 뭐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요. 약간 춤출 맛이 나지. 방선영님, 에드시런 첫 곡부터 신나고 좋아요. 어 그래요? 아 저는 이렇게 미디움 템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그런지 아 슴슴하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She was. 박성호님, 항시 발음주의.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든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늘 조심. 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7566번님. 날씨가 너무 좋아 회사랑 밀당을 하려고 했지만 내 처질까 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밀당도 좋긴 한데 아, 내 밀당이 안 통하는 곳이 있죠. 바로 회사입니다. 아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도이다. 나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어 아니야. 세상에 독보적인 캐릭터라는 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8055번님. 휴가 즐기러 강원도로 새 식구 떠나가는 중입니다. 떠나는 중입니다. 날이 그리 막 덥지도 않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배는 고프지만 참고 가서 맛난 음식 먹으려고요. 라디오 들으며 졸지 않고 무사히 잘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 오늘 잘 떠나셨다. 왜냐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나가셨으면 엄청 막혀가지고 이렇게 굶고 가셨으면은 진짜 새 식구 나중에 의상하지 서로 예민해지고 알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차 막히면 괜히 막 뭐 서로 탓하면서 네가 하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 오늘 너무 좋다. 적당하다. 제가 제일 제가 매일 사연 보내달라고 이렇게 좀 읍소를 하지 않습니까? 3821번님 영미 씨. 그런데 사연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보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일단 아무 말이나 적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약간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사연 보내달라 그러면 뭔가 내가 특별한 사연을 보내야 읽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들 아유 나는 그냥 안 쓰고 말란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 두 대는 아주 쉬워요. 아주 이지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저 오늘요 점심 때 뭐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오늘 날씨가 그냥 좀 되게 덥네요. 따뜻한 덥고 뭐 짜증 났네요. 뭐 이런 것만 감상평만 쓰셔도 날씨에 대한 감상평만 쓰셔도 저희 다 읽어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평일날 읽어드리지 않아도 제가 또 쟁여놨다가 주말에 또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않아. 됐어. 내가 그냥 아예 주워줄게. 정 쓸 거 없다. 안영미 사랑해 맞어요 그냥. 응. 그럼 되잖아. 그럼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읽게 돼 있잖아. 왜냐면 내가 안영미니까. 어, DJ의 권한으로서 그런 것도 다 읽어드리니까 걱정 허덜 마시고 예.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선물 창고 다 털어서 뭐라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 안영미의 권한으로. 네, 아직까지 제 힘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사실상 작가님의 권한은 있긴 한데 자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아메리카노도 드립니다. 자 안영미 복귀 후에 화제의 코너가 됐어요.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5557번님 영미씨 정의에서 국주씨가 영미씨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귀 안 간지러우셨어요? 그러니까 국주가 나를 너무 좋아해. 예. 그러니까 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언니라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집 밟기도 하고 아주 너더러 되게 아주 만드는데 아 그래서 아까 그 주원글씨 얘기 나온 김에 주원글씨 제가 또 아, 원조 아니겠습니까?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가 또 예, 주원글씨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맨정신입니다.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해 씩씩하게 해야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씩.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방수진님께서 광고 소개 못해서 어찌 살았대요. 아우 진짜 너무 웃겨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두시에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내일 만나볼 미미의 노래죠. 비시베시보시 들어요. Hi, pretty Bobby, oh you rabbit, it's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미미의 비쉬 배쉬 보쉬 듣고 오셨고요. 내일은 미미씨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앞서 제가 사연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아, 6197번이니까 이런 분 꼭 계셔. 사연. 이 두 글자만 보내셨어.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읽어는 드렸어요. 0106번님 그럼 읽어줘봐요. 안영미 사랑해 뻥. 아, 참 이른다니까. 이래. 3125번님 안영미 바보. 나 진짜. 박성모님 이국주 사랑해. 나 참.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 5855번님. 영미씨, 사랑합니다. 진짜로 읽어주나 보려고. 가을이 오고 있다지만 아직도 덥네요. 아가 너무 땡겨본 뒤 주실라요? 말라요? 나도 밀당해봐요. 아, 6430번님. 아, 정말 아무거나 보내도 읽어주시나요? 안영미 삼행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 기분이 별로였는데 두 대 들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나의 텐션? 아, 플러스 20점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도전 정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뻐. 봐봐. 아까 그 사연 두 글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6197번님. 이따 방과 후에 남아요. 남아. 조혜정님. 해반천 걷고 있어요. 영미 씨 너무 웃긴데 이상해 보일까 봐 입술 깨물고 웃네요. 아, 보니까 김해에 계시네요. 해반천이라고 하니까 김해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아, 뭐 어때? 그냥 크게 웃으면 어때? 아유, 우리 저기 다들 각자 핸드폰 보느라고 상대방이 웃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웃긴다, 웃음이 난다, 웃어 제껴요. 뭐 어때? 참. 자, 분위기상 텐션 올려드려야겠네요. 자, 빌보드 1위를 찍은 곡이죠.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듣고 올게요.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그리고 다영, 박재범의 플러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신은경님, 언니 35일차 아기 언니 라디오 듣고 베네짓을 잘하네요. 언니 역시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유독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제 목소리를 좋아하든지 제 개그를 좋아하든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3864번님. 영미 언니 두 대 요새 곡간이 많이 비는가 봐요. 자꾸 플러스 점수로 때우는 느낌. 예리한데? 아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래 다들 이렇게 프로파일러야. 보면은 다 들으면 알잖아. 이게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방송은. 아이, 제가 몇 번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저희 뭐 고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뭔가 우리 학교 그 야영 갔을 때도 별거 아닌데 그 조교라고 해야 되나? 그 교관님께서 플러스 점수 주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막판에 갈 때 사실 그 뭐 없거든? 항상 무승부로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2930번님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나나 나나나나 이런 멜로디인데 아 제목이랑 가수는 모르겠어요.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아니면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제가 아는 나나나는 이건 거거든요. 근데 요즘 곡에도 나나나가 나나나 뭐 이게 뭐 다른 곡이 있나요? 뭘까요? 우리 두댕이들이 한번 또 프로파일러들 많으니까 유추해 보세요 한번. 예, 뭘까? 이런 그리고 활자로 나나나나로 적어놓고 이런 멜로디인데라고 하시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예, 자 우리 한번 유추해 봅시다. 우리 두댕이들 집단지성 발휘할 시간이에요. 아, 뭐라고요? 팝이라고 팝. 아, 나도 알 것 같아. 나나나 셀 저건가? 그거 뭐지? 아, 세뇨리따 불렀던 가수 누구지? 그 가수가 또 불렀던 노래 있는데 셀레나 고메즈 말고 있는데 아, 그 가수가 불렀던 그건 것 같은데 이럴 때 알죠? 잠 못 자는 거 까밀라 까베요 그건가? 아씨 모르겠다. 2712번님 죄송해요. 2712번님 죄송해요. 지금 문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뭔지 알죠? 하나에 꽂히면 다음 거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사람. 팝이고 되게 빠른 곡이래. 지금 뭐지? 팝송이고 빠른 곡이래. 근데 나나나 나나나나가 들어간대.

뭐지? 아, 2712번이자 너무 미치겠다 진짜. 다음 거 사연 빨리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은지님이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싸하시고, 유혜리님께서 아, 전화 연결하시죠 라고 하시는데. 아, 나 정말. 자, 우선 2712번님, 수원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편의점 건물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의 이도윤 선수를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화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와, 나 오늘 개 탔다! 라고 하셨어요. 어마나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시구도 하신 분입니다. 한화를 위해 노래를 한 곡이 있어요. 조혜련 씨가, 조혜련 선배님이 독수리에게란 노래를 내서 저희 두대에서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역시 뚝심 있어요. 갑작스런 이거 나나나 찾기에 지금 열중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곡 같거든요. 9592번님 핑크의 So What 아닌가요? 오늘 두대 처음 듣는 청취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도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아니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이건 우리나라 노래지. 2930번님 애타게 찾았던 나나나나나나나 맞는지 들어보시고 맞으면 맞다 문자 좀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뭔지 알죠? 이거 못 찾으면 오늘 잠 못 자.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일단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핑크의 So What 듣고 오셨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유현영님께서 어머 이거 맞을 듯한데 그래 이 선아님 단모 났나요? 아 궁금하다. 근데 아쉽게도 2930번님께서 지금 그 뒤로 자취를 감추셨어요. 왔어 왔어? 뭐라고 왔어요? 와 50평생 처음 문자 보냈는데 방송 탄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안 감사해도 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얘기를 해달라고요. 저희 이거 어? 저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지금 예? 아 나 참 이 노래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 근데 이렇게 팝송 많이 하시는 우리 두댕이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1125번님 이거 아닐까요? 와이프랑 저도 팝송 열심히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Games people play인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다 정말. 0917번님 Can get you out of my head.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같은데요? 아 이거 맞나? 아 그럼 이 나나 맞을까요? 카일리 미노그 듣겠습니다. Can get you out of my head.

네, 카일리 미노그의 Can Get You Out of My Head 듣고 왔습니다. 아, 1324번님, 아, 나 궁금해서 거래처 전화도 일찍 끊어버렸잖아요. 4623번님, 아, 주차하고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 꼭 맞아야 될 텐데, 이곳 맞나요? 자, 지금, 자, 일로 와봐. 모여봐요, 두댕이들. 결과 우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떤 곡이 맞는 건지.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2930번님. 네, 이 노래 맞습니다. 자, 박수! 됐어, 우리 두댕이들이 해냈어요. 아우, 고생들 했고요. 아, 이따가 저기, 아예 집에 가지 말고 회식이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맥주 캔 따! 지금 따! 했어, 해냈어. 제일 처음부터 카일리 미노그를 밀었던 분이 계세요. 0917번님께서 50대인 걸 보니까 Can get you out of my head인 것 같다니까요. 라고 계속 미셨어 이분이. 와, 저희가 플러스 500점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최고다. 제가 시원한 아나도 보내드릴게요. 아, 이 지영님께서 청취자들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알랑가몰라 신청곡 코너네요. 아, 유형우님께서, 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예, 아, 이제 퇴근! 퇴근하셔도 돼, 괜찮아, 괜찮아. 어, 맥주 한 개. 캔 맥주 따고 와, 해. 유혜리님께서, 와, 허밍 없이 이게 문자로만 이게 된다고? 크크크. 아, 그러니까요. 김항목님께서 휴라고 하셨어요. 아, 이제 각자 하던 거 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여행 가실 사람 여행 가셔도 되고 뭐 일하셨던 분들은 일 계속 하셔도 되고요. 하던 일 계속 마저 하세요. 애기 밥 주시던 분은 이제 모유 계속 먹이던 거 먹이세요. 아, 정답곡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8613번님, 아, 속 터질 뻔했는데 시원합니다. 집 도착해서 차 시동 안 끄고 듣고 있었어요. 1324번님, 야! 아, 거래처부터 다시 전화해야

그래. 아까 그분은 거래처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어. 아니 뭐지 무슨 급한 일 있으신가? 됐어. 해냈어.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두댕이들 너무 자랑스럽다. 아니 팝송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많으셔. 아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식자층 분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아 7925번님 영민씨 저 이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하세요. 아 바지만 내리고 계셨지? 아 이제 해. 봐 이제 관략근 열어. 어? 다 열어 이제 다 열어 제껴.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을게요. 아 그리고 심지어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랄랄라 이거 랄랄라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힌트도 이상하게 주셔서 나나나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 딴 길로 샜었던 거잖아요. 아이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오아이 갑자기 들으면서 우리 편하게 그 커피 한 잔씩들 합시다. 네.

TV 보면서 바보처럼 웃던 그 시절 다들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시절로 떠나볼 거예요. 나의 옛날 이야기. 아직도 나나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다른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옛날 얘기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뭐 보내야 되지?

약간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제 딱 정해놨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배꼽을 훔쳐갔던 추억의 개그와 유행어. 저희가 어제 2시에 데이트 인별로 예고를 해놨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도 댓글을 안다는 거예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추억 속의 그 나나나송 채연의 둘이서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0: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내 배꼽 훔쳐갔던 추억의 개그와 유행어, 1등으로 도착한 유행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정수님께서 지구를 떠나거라. 우리 김병조 선생님께서 하셨던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죠. 심유영님, 밤새 하지 말란 말이야. 김국진 선배님의 또 추억의 유행어죠. 이때 당시에 김국진 선배님이 송혜교 씨와 광고를 찍었었어요. 그 광고 속에서 했던 말이에요. 밤새지 마란 말이 했는데 이게 광고에서 했던 말인데 이게 또 유행어가 돼가지고, 와, 그때 김국진 선배님이 그러니까 숨 마셔도 다 유행어가 됐던 때가 있었어. 그리고 국진이 빵도 맛있었고. 5736번님, 저는요 고두심에 잘랐어 정말 고두심.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곤 선배님께서, 고 김영곤 선배님께서 이거를 하셨죠. 개그로 쓰셨죠. 잘났어 정말. 이거는 고두심 씨가 나왔던 드라마의 한 대사였고, 그 대사를 읊으면서 누군지 모를까 봐 뒤에 고두심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잘났어 정말 고두심 하면서 하셨던. 그래서 그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친구들이 다 이거를 다 따라했었죠. 아, 그리고 5478번님, 그 드라마 사랑의 굴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집단지성 나왔어. 고두심 선생님이 잘났어 정말 했던 그 드라마가 사랑의 굴레래요. 제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두심 씨는 되게 그냥 국민 엄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표독스럽게 나왔었어. 어머, 뭐야? 설명하다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3부가 벌써 끝났어요? 어머 세상에. 어우, 3부 정말 잘났어 정말 꼬두심.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오늘의 주제 내 배꼽 훔쳐갔던 추억의 개그와 유행어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3970번님, 아 이것부터 해야죠. 연구인 줄 알아 이것들에. 영미님 닭발 생각나네요. 아 센스. 그래 이런 센스지. 50점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0464번님 KBS 개그 콘서트에서 강유미 씨가 했던 지끄끈냐 유행어요. 지금 봐도 강유미 유세윤 조합 못 이겨요. 최근에 다시 두 분이서 너튜브 클립 하나 찍으셨던데 그것도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끄끈냐 거기서 또 유세윤 씨가 유미 씨? 항상 유세윤 씨의 눈은 항상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리는 눈으로. 유미 씨? 0825번님. 저는 맞박이요, 맞박이.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제 아이들과 너튜브로 옛날 개콘 영상 같이 보는데 애들이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역시는 역시인가 봐요. 맞아. 맞박이, 대박이. 그때 정종철 선배님이랑. 맞아요, 맞아. 그리고 박준영 선배님. 김대범 오빠 그렇게 셋이서 했었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이 노래에 맞춰서 했었죠. 김영수님 노브레인 서바이버의 정준하님 구구단이요.
1: 616, 625, 63빌딩, 64 출신, 유고슬라비아.
0: 은근히 중독적이야. 그래 맞아. 개그는 사실 단순해야 돼. 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단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선수들은 자꾸 더 심오하게 가려고 그러고 더 한 번 두 번 꼬고 세 번 꼬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고. 김보라님 제 배꼽은 못 뽑았지만 애들이 단체로 왜 저러나 싶었던 유행어도 있어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당당 숭당당.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 유머 1번지 때부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방송국에 전화하고 그랬었대. 엄마들이 직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이거 따라하더. 그러다가 우리 애 바보 되면 책임질 거냐고. 진짜 그랬었대요. 그 심영래 선배님 연구 없다 이것도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 애가 자꾸 바보 흉내낸다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그래서 바보가 됐냐고. 아, 나 참. 이송이님.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여기가 쏙쏙 들여다보는 부채도사님이 만나요. 맞아, 이 노래 있었어. 자, 나의 옛날 이야기. 실례 실례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실례합니다.
2: 모든 걸 곁들여.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MC 스나이퍼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0963번님, 아, 그 쓸쓸했던 노래에 장난을 많이 치셨군요.
1: 쓸쓸했던 쩌고저쩌고
0: 개구쟁이다 라고 하셨고요. 최경문님, 오늘 사연을 가만 보니까 두댕이들 평균 연령이 꽤 높군요. 매우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두 대 평균 연령이 높은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자체가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또래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10대, 20대들은 사실 잘 라디오 자체를 잘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 저 20대인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손 들어주세요. 오늘의 주제, 내뱉고 훔쳐갔던 추억의 개그와 유행어. 다들 그동안 이렇게 할 말들이 많으신데 왜 안 보내셨던 거야? 어? 자, 이렇게 많이들 신나가지고 보내주실 거면서 0616번님. 아, 조금 근대로 돌아오면 이영자님의 안 계시면 오라! 옆에서 동엽님이 안녕하시랍니까? 가 있죠? 아, 최신 유행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유행어거든요. 기쁜 우리 토요일 그때 맞아요 그때 4422번님께서도 신동엽이 안녕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신동엽 선배 하면 아, 너튜브에서 술만 드시는 분이라고 하실 텐데 아우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최연소 나이에 개그맨으로 특채로 또 되셔가지고 그때 정말 핫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 1016번님, 저는 오지연님의 난 미드라고 해. 느끼한 얼굴로 예쁜 척 하는 게 킥이었어요. 그때 더 킥은 그거지. 잇몸. 그 선홍빛 잇몸을 보이면서 해야 돼. 난 미드라고 해. 이렇게 웃으면 거기서부터 이미 관객들이 다리 동동 나왔었어요. 당시 못생김으로 견주던 분들도 계셨죠. 오지연님, 오지연 선배님, 정중철 선배님, 정영도 선배님 사실 못생겼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김시덕 선배님 이렇게 네 분이 결성한 F4. 얘들아 나 누드집 낸다 이런 대사로 사람들 좀 오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아니라 약간 질색팔색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 요런 리액션을 끄집어냈던 그런 개그였죠. 2362번님.
1: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 되지.
0: 이것도 추억의 개그 코너고 유행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동자 우리 정종철 선배님이 그때 유행어 많이 만드셨죠. 예. 원곡 원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국민 국민 여러분 여러분 누가 코딱지 파래 쓰러지마 일어나 지금은 그 조회 시간이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사실 이거 이 개그에도 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 지금 무슨 말이야 할 텐데 라떼는 말이죠. 이 수백 명 학생들이 이제 그 이 더위에 운동장에서 태양볕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어야 했다고. 근데 안 끝나 알죠? 안 끝나 멘트가 안 끝나. 그래서 꼭 쓰러지는 친구들 한두 명씩 있었어요. 0870번님 저는 강성범의 수다맨이요. 차마 쓸 수는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안녕하세요 뭐 그 1호선부터 뭐 몇 9호선까지 읊어볼게요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다 외우셨는데 중요한 건 강성범 선배님이 그 뭐 건망증도 심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분이 정말 그 대사를 외우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정말 공부하듯이 그렇게 막 외우셨던 예, 그 기억이 납니다. 5984번님 영미씨 역시 코미디언이다. 오늘 유행어 다 잘 살리셔. 그쵸?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TV를 끼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옛날 유행어부터 정말 다 꿰고 있습니다. 차현철님, 안영미님 잘 살린다. 아 못하는 성대모사가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거 알죠? 요즘 건 못한다는 거. 예, 네, 그게 좀 함정이에요. 7564번님, 이정현 조성호 씨 둘이 통신사 광고에 나왔던 잘자 내 꿈꿔 유행해서 많이 따라했었더랬죠. 맞아. 그때 당시 Kiss Me 이거 컬러링으로 아마 많이 했었을걸요. 아 근데 이걸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불렀군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듣고 올게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식스펜스 넌더리처의 키스미 그리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내 배꼽 훔쳐갔던 그 시절 개그와 유행어, 이제 좀 근대로 올라온

주고 음매기사로 스리랑 부부 기억하시는 분. 아 기억하죠 당연히. 아 그리고 6352번님 아이고 김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응답하라 드라마에 나와서 어찌나 반갑던지 두댕이들도 친구 만나면 반갑구만 반가워요 해보세요. 아 7564번님 김혜경 선생님 맞죠? 이거 코 막아야 돼 한쪽 막아야 돼. 실례합니다. 이게 있었어. 이것도 드라마에서 나왔던 유행어인데 서울뚝배기였나 뭐였지? 맞아 맞아. 그리고 주연 선생님은 야이자샤 야이자 그게 아니야자샤 이게 있었고 9989번이 아 그랬걸랑요 이것도 있었다. 9989번님 90년대 유행했던 유행어는 이거죠. 1993년에서 1994년 인기가 많았던 인생극장. 아 맞아 맞아 이휘재 선배가 했던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뭐 결정할 때마다 주먹 쥐고 그래 결심했어. 이때 자 국민학교 시절 때 이거 우리 많이 따라 했었어요. 뭐만 하면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 0514번님 아 이거 왜 안 나와요 최부랑 선생님의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릴스가 있었습니까 쇼츠가 있었습니까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이걸 유머로 만들었던 것 같아. 국민들이 이걸 유머화했던 것 같아. 파 이게 뭐라고 최부랑 선생님은 확실히 뭐 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웃었던 건데 이걸 우리가 만든 거야. 그냥 파. 아, 근데 폐가 너무 아프다 이거. 1504번님 선생님 가슴이 대리운전 번호예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달려라 하니 김지혜 씨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0743번님 할리라예 김꽃들이 할리라에 나올 때 된 것 같은데요. 아 비교적 아, 최신 유행어네요. 할리라예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셔. 할리갈리부터 하이하이 잘 보고 있어요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로버트 할리 씨를 제가 약간 빗대어서 할리라예 이거였습니다. 아 6095번님 뭐니 뭐니 해도 안영미님의 콧뚜레 김 콧뚜레라고 하시는데 콧뚜레가 아니어서 제가 코에 못 뚫고 나와서 자꾸 콧뚜레 콧뚜레 하시는데 꽃뚜레입니다. 김꽃뚜레 이름은 되게 예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아이 간디작설 아이 민식이냐 아 이게 짱이죠. 이게 제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9709번님 거침없이 할 기계에서 나무니님이 했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이건 밈처럼 떠돌아서 요즘 어린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최고였죠. 3334번님 아 이건 왜 안 나올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사주해 봅시다. 아, 자 마무리는 그러면 안 나온 거가 지금 너무 많은데 마무리는 이걸로 갑시다. 9177번님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맹구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내 뱉고 훔쳐갔던 추억의 개그와 유행어 다들 재밌게들 사셨네요. 자 마치면서 추억의 노래 주말 끝을 알리던 그 노래 파트타임 러버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듣고 오셨고요. 나의 옛날 이야기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신태일님, 아, 난 어려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다. 다 아네. 쩜쩜쩜. 그러게요. 저도 아 이거는 저 못 따라하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 알겠어. 심지어 0891번이 보내주신 서영춘 선생님의 뿌빠라바빠 뿌빠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도대체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요. 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전 도대체 몇 살인 걸까요? 언제부터 전 TV를 끼고 있게 됐을까요? 몇 살 때부터? 아, 자 이어서 식자층의 조용한 환영을 받고 있는 새 코너입니다.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좀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아줌마도 음악을 듣는 귀가 있고 음악에 감동할 가슴도 심지어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진동시킬 오늘의 음악. 두댕이가 골라주세요. 원하는 대로 골라봐. 다 들려줄게. 대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보내줘. 연락처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촉촉하게 적실 오늘의 음악. 오늘은 신청자가 있어요. 생유 안정숙님.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신청해요. 김필 목소리 들으면 왠지 분위기 있잖아요. 알죠. 그 필 알죠. 분위기 있어요. 같이 들어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맛집의 앞집 가을 느낌 몰신 한 곡 안정숙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김항목님 김필 목소리인 줄 이건 또 무슨 개그죠? 맞습니다. 맞고요. 조주영님 어머 저 사실 맛집에서 건너왔걸랑요. 네, 잘하셨어요. 오수진님, 와 우리 엄마 최애 목소리 나오니까 반찬 만들다가 스탑하셨어요. 김필씨 목소리 너무 좋죠. 안정숙님에 이어서 안정순님께서 저는 그럼 잔나비의 신청합니다. 효준님, 성진우 너의 얘기를 꼭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여은주님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합니다. 아직도 더워서 가을을 초청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7483번님 멜로디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노래 근데 반전 가사가 있는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니 언니 듣고 싶어요. 김명희님께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이어볼게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맛집의 앞집 두 번째 노래는 우리 가을 한번 맞이해보자고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듣고 올게요.

0: 세상에나 이렇게 떨면서 노래 본 거 처음입니다.
1: 다디 진짜 뭐 진짜.
2: 와 노현님께서 오 뭐야 너무 좋아요. One Summer Night. 김종선님 이문세 씨와 아, 여자분은 누구죠?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분께서 혹시 박경림 씨인가요?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진짜 이 노래를 부르신 분 진추하 씨입니다. 2006년 MBC 라디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에 왔을 때 이문세 DJ와 함께 부른 라이브 실황. 진짜 귀하디 귀한 음원인데 샤인킹 부장님이 빼오셨대요. 이걸 일부러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와중에 박성원님은 와 여기가 미사리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사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3255번님 와 이 코너 신선하네요. 저도 맛집에서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홍성영님 오늘 채팅

0: 항상 불나네요 라고 하셨고요. 장수경님, 이문세님이랑 목소리가 똑같으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문세님이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으셔. 진짜 노래 부르실 때 진짜 멋있어요. 아 평상시에도 멋있고요. 괜히 또 잘못 생각하실라. 평상시에도 멋있어요. 9240번님, 아 오늘 선곡 죽이네요. 피부과 와서 이마에 염증 짜고 집에 갑니다. 민재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댕이들도 신났고 저도 신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아까 그 나나나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아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두시에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나나나 바이러스에 빠졌을 때 우리가 또 그 후보 중에 하나로 비틀즈의 헤이 주드 나왔었잖아요. 예, 그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합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 환인제야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 컴퍼니 받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봐요 여기 여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운행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이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안예술님 아 2시에 미사리에

서 데이트 잘하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혜님, 여기가 맛집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들 들어오셔요. 예, 아니, 서비스, 아니, 맥주는 저는 음악하는 도중에는 안 마십니다. 이따가 주세요. 예. 자, 그럼 끝곡으로 헤이 주드 계속 듣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면서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바로 뒤편 응봉산에 자리한 공원인데요. 1888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공원으로 세월을 짐작케 하는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하고요. 높은 곳에 자리한 만큼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공원의 오르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짙은 녹음 사이로 그늘진 산책로가 이어지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나오고 그 한가운데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는 석정로와 연호정 같은 정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정자 너머로 인천 도심과 항구가 펼쳐지고 멀리 월미도와 영종도까지 내려다 보인다고 하네요. 공원은 오랜 세월 그대로인데 여기서 내려다 본 인천은 참 많이 달라졌겠네요. 9월 3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백의 Dear Life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입니다. 황준기님, 반가워요. 빨래 널면서 들어요. 리듬 타면서 집안일하니 힘들지 않네요. 아, 리듬 타면서 빨래 탈탈탈. 첫 번째 곡, 더 좀 힘차게 털으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부들부들했네요. 첫 곡이. 0962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죽님. 자, 토마토 죽까지 나오네요. 이제 토마토로 죽을 만들 수 있나요? 이재영님, 토마스 둥님. 토마스 둥은 또 뭐예요? 아, 토마스 둥님, 오늘 뭔가 목소리가 유난히 낮은 것 같은데 뭔 일 있어요? 뭔 일은 없고요. 제가 앉은 의자가 좀 낮습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서 앉는 의자가 좀 높은 의자인데 좀 기름칠이 좀 덜 돼서 그런지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좀 낮은 의자에 앉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낮은 자세로 또 오늘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오늘도 좀 까불지 않고 좀 균형을 잘 잡고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올품, 가평군청, 음주우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계절에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왔습니다. 김윤희님, 응? 진아님 시그널 나오려다가 실수? 아, 눈치 빠르시군요.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알아채셨네요. 그리고 허재영님, 역시 생빵 크크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놓쳤던 이진아 씨의 로고송 들을까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이진아 씨 로고송처럼 오늘 하늘도 참 예쁩니다. 저도 방송 전에 위층에 올라와서 이 가을 하늘을 좀 만끽하다 봤는데요. 바람까지 살살 부네요. 상암동에는. 아,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0891님, 어머나 며칠 바쁘게 다니느라 못 들어왔더니 쿡디.

일주일에 한 번씩 빼서 짧다 싶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반가워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자, 출첵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이수미님, 쿡디쿡디. 울산 오늘 드디어 폭염에서 벗어났어요. 오늘은 28도예요.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아, 28도만 돼도 정말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죠. 참, 그동안 더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니 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에픽하이 노래 듣겠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DJ 지오의 선곡표.

요즘엔 들을 만한 노래가 없어 마음속에 담을 만한 가사가 없어 그대가 떠나기

네. 아, 선곡이 너무 좋네요 해주셨어요. 아, 공연장 오신 것 같았죠 지현님. 네. 김경애님, 토마스 쿡님 싱어송라이터이시군요. 저 사실 토마스 쿡님이 셰프인 줄 알았어요. 맛깔스러운 목소리 때문인 듯해요. 사실 요 근래에는요, 음악 작업보다는 요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돈을 받고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먹는 음식은 저는 거의 제가 다 요리하고 있습니다. 뭐 셰프나 뭐 싱어송라이터나 하는 일 비슷합니다. 네, 뭔가 좀 만들어내고 막 이리저리 섞고 모양 내고 이러는 일입니다. 최수경님, 오늘 오일장 구경 갔다가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한 상자 사왔네요. 저녁에 카레 먹으려고요. 카레에 토마토를 넣으시는군요. 아, 저는 안 넣어봤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토마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승중님께서요. 오, 쿡디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들으러 왔더니 쿡디가 딱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오늘은 다 좋은 날이네요. 아, 날씨 참 좋죠. 아, 음악도 참 좋습니다. 김윤희님, 큐티 순용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큐티,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네, 혹시 제 얼굴 검색해 보셨나요? 아, 그래도 제 목소리가 얼굴보다 낫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모니카의 Angel of Mine 이 곡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뉴오더의 블루 먼데이 88년 리믹스입니다. 8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영국 밴드인데요. 이 곡 원곡은 83년도에 나왔고 그 원곡은 7분이 넘는 길이가 긴 곡입니다. 길이가 꽤 있는 편이지만 원곡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짧은 리믹스 버전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됐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이 바로 이 88년 리믹스입니다. 이 버전은 신스팝 클래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전자음악을 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간 우울한 듯한 마이너인 듯한 곡이 이 비트에 실렸을 때 묘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뉴오더의 블루 먼데이 88년 리믹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뉴워터의 블루먼데이 88년 리믹스였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좀 공감하시나요? 왠지 좀 시니컬하고 좀 마이너스러운 감성이 있는데 비트는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릴 때였는데 뭐랄까요? 좀 서늘하다고 할까요? 좀 이상하다. 이 어른들의 세계란 이런 건가? 이게 디스코인가? 뭐지?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지? 그런데 비트는 엄청 또 신나요.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야,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이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신나는 비트와 댄스 비트 같은 걸 섞을 때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밝은 가사, 재미있는 가사, 그다음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취향의 공유로 황선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취향곡은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입니다. 도입부의 박자가 은근 멋지고 뮤직비디오도 기괴한 듯 재밌어요. 요즘 애정하는 노래여서 일하다 말고 공유합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곡 들어보고 비디오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황선희님의 취향곡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

0: 황선희님의 취향곡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이었습니다. 자,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신 황선희님께 선물 드려야죠. 아, 토쿡 세트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네, 축하드립니다. 0371님, 운전 중에는 음악이 제일이죠. 해운대 바람 쐬러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벌써 들어가시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지나면 식사하실 시간 됐는데. 거기 천국이잖아요. 네. 먹을 거 정말, 아, 행복하죠. 해운대. 요 사연 읽으면서 잠시 제 마음은 해운대 그 미포 오거리에서 해운대 구청까지, 아, 밀면 복국, 아, 거기 난리 나는데 거기 가면,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죠. 아, 부산 한번 가고 싶습니다. 민성애님, 남편 유큐 끝나고 오늘부터 출근이라 10개월 아기랑 둘이 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켰더니 토마스 쿡님이시네요. 반가워요. 근데 곧 첫째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안녕. 성애님, 잠시지만 저도 반가웠습니다. 성애님, 안녕. 광고 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2369님, 남편과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 단둘이 영화 보는 건 15년 만이라 어색하고 낯설었네요. 하지만 영화가 재밌어서 좋았어요. 아, 15년 만에 진짜 같이 보러 가신 것도 참 용하시네요. 네. 아니, 그동안 뭐 이렇게 바쁘셨나 봐요. 앞으로도 뭐 오디세이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든 그리고 어떤 자리건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두 분 모두에게 이 15년이란 이 긴 시간 험하고 낯선 길 함께 걸어오셨잖아요. 15년이나. 영화도 좋지만 뮤지컬도 있고 음악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또 함께 자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790님. 운전등에 듣고 있습니다. DJ님 목소리 짱 좋네요. 기분이 좋아지는 선곡과 님의 목소리가 라디오 채널을 머물게 하네요. 여기서 말씀하신 님은 저죠? 네. 님의 목소리. 네. 3484님. 쿵님 웃음소리가 뭔가 같이 웃고 싶어져요. 근데 분명 잘 안 웃는다 하셨는데 되게 많이 웃으시네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무언가를 보고 웃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네,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코미디 같은 것들 보고는 실제로 잘 안 웃어요. 굉장히 유명한 것들,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봐도 저는 항상 그런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지 사람들이? 저걸 왜 그렇게 재밌다 그러고 왜 그렇게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에 스스로 리액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웃습니다. 자, 저는 이거 끝곡으로 이문세 위드 이소라의 슬픈 사랑의 노래, 고윤희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0: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3부 첫 곡으로 일리아니 일리아스의 우바투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싱어송라이터 그 정도는 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우리 가족 중에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요리만 잘하나요 제가? 뭐 다 잘합니다. 빨래도 잘하고요. 저는 이제 가족들을 위한 이 수저도 다 놓고 물까지 세팅을 딱 해놓고 밥 먹자 그래서 이렇게 앉는 모습. 아 참 매일 저녁 그런 그림이 펼쳐지죠. 네, 음악만 잘하면 되겠네요. 최태리님, 톳쿡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 이제 톳쿡이군요. 톳쿡이 아니라. 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톳밥 있죠. 아, 네. 음식 얘기하니까 또 꽂혔는데. 톳밥 생각났어요. 달래장에서 톳국, 톳으로도 국을 끓이나요? 저는 톳으로 끓인 국은 못 먹어. 아, 몸국. 몸국이 이건가요? 톳으로 끓인 국? 아, 지금 슬슬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음식 얘기 나오니까 눈길이 가네요. 자, 3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코끼리 베이글닷컴, 경기주택 도시공사,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에, 음주앤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

0: 아닌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1: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662님의 신청곡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나원주의 그대 때문이죠. 듣고 오셨습니다. 이류기사님 오늘도 순용 DJ님 차분한 진행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렇다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는데요. 잠시만요. 2349님께서도 이분 남편분도 오늘 생일이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잠깐만요. 2624, 2349. 혹시 뒷번호만 다른 번호 쓰시고 이 두 부부가 지금 같이 참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보내봐. 보냈어? 어, 나도 보내야지. 이 두 분이 함께 보내주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분 관계가 없으신 사이인지 아니면 정말 부부신지 다시 한번 문자로 정체를 밝혀주시면 제가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7104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답이 왔네요. 이류기사님, 아까 그 생일 관련된 문자 제가 보내달라고 드렸는데 문자 소개는 언제나 짜릿하네요. 저 2349번 남편은 아니지만 그분 생일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남이셨군요. 남남이셨군요. 아, 제가 좀 섣부른 추측을 했습니다. 아, 두 분 다 미스였으면 이렇게 좀 연결하는 코너도 재밌었을 텐데 두 분 다 또 기혼이시니까. 자, 사연 보내주신 이류기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보내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김미영님의 사연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미용실의 완벽한 하루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버스나 택시, 우연히 들린 가게에서 제가 듣고 있는 라디오 프로가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 미용실에서 은근히 음악과 라디오 듣기 좋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저는 머리할 때 눈도 감고 있거든요. 마음이 심란해져서 그냥 그분께 맡기고 눈까지 감고 있는데 사실은 단골 미용실이 아니면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이 원장님 취향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안 맞을 때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3부 끝곡으로 자미로콰이의 Picture of My Life 듣고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1988년 오늘 9월 3일은 88 서울올림픽 선수촌이 문을 연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하계올림픽은 당시 159개국이 참가해 그때까지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올림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손기정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88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 오늘 퀴즈는 뭐 길게 고민할 게 없네요. 뭐 저랑 비슷한 연령대 분들, 88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 잊지 못하고 있죠. 아, 손기정 선생님은 이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오시기에는 좀 연세가 좀 많은 걸로 기억하고 많으신 걸로 제 기억 속에는 젊은 육상 스타였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아닌 장재근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안게임이었나? 아닌가? 손기정 선생님이었나? 아, 갑자기 또 여기 잘 오다가 여기까지만 오면 고민이 되네요. 마지막 주자 손기정 선생님? 장재근? 누구였을까요? 자,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장재근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손기정이었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더트리의 Out of My Head였습니다. 자, 오늘 상순 퀴즈는 88 서울올림픽 이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손기정이었다. OX 이 퀴즈였는데요. 1020님 정답 O. 88올림픽 때 4살이라 모르겠지만 그냥 O로 할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O. 자, 서지영님 정답 O. 마라톤 동호회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송기정 옹 맞습니다. 확신에 차 계시는데요? 이러다가 장재근 선수는 어떡하시려고요? 자, 신영주님 정답은 X. 국사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송기정 선수는 아니에요. 이봉주 선수였던가? 잠깐만요. 신영주님 갑자기 저 신영준님 이 사연을 보고 나니까 장재근 선수 아닌 것 같아요. 이봉주 선수는 확실히 아닌데. 아, 지금 저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미 정답을 골랐는데. 자, 0506님 정답은 X. 장재근 선수란 쿡디 말에는 동조 못하지만 송기정 선생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뭐로 가도 정답으로 가면 되죠. 과연 뭘까? 자, 오늘의 상순 퀴즈 88올림픽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 송기정이었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88 아까 장담하신 분 생각나네. 아까 아, 서지영님 이렇군요. 이 시간 이 상순 퀴즈에 다 보내주시는 분들 아 이제 개성 있으시네요. 정답은 X고요. 88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송기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송기정 선생님이 마지막 주자로 내정돼 있었지만 이 사전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라면만 먹고 달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임춘혜 선수로 변경됐습니다. 아, 네, 제 마음속에 임춘혜 선수 떠올랐었거든요. 아.

임춘혜 선수가 이 마지막으로 달린 뒤에 일반 국민을 상징하는 이 최종 점화자들 정선만, 손미정, 김원탁 이 세 사람에게 성화를 전달했고 세 사람이 함께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장재근 선수 말씀드리면서 임춘혜 선수도 떠올랐거든요. 임춘혜 선수도 떠올랐는데 아, 이 오래된 이들은 이게 기억이 아예 지워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좀 섞이고 이렇게 좀 버무려져요. 아, 참. 자, 아무튼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답자 다섯 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임현정님의 신청곡입니다. 빌리 어코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0: 빌리 어코스트의 소란했던 시절에,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0672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220님께서요. 이런저런 경험과 감정선이 섬세해서 공감 잘하시는 쿡디. 요즘 쿡디 덕에 퇴근길이 즐거워요. 집에서 마저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 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군요. 공감 잘하는 쿡디.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1: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9065님 퇴근 중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이고요. 완벽한 하루는 연출의 황종현, 작가의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서 저녁 준비하겠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얼로 할까 고민을 하며 음악 캠프 들으면서 오늘 저녁 메뉴 우리 딸에게 뭘 해줄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9월 3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생전에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 불리던 이가 연민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아, 나는 내 법정에서 모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연민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려 애썼다. 타인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돕도록 가르쳐줄 수 있다. 연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연민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고 연민을 실천하기에 늦은 때도 없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연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는 TV의 리얼리티 쇼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그는 연민에 관하여에서 진심으로 말합니다. 연민을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자,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영화 생각이 나네요. 아, 뱀파이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와 이래도 되나 싶었던 영화. 탐 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가 나왔거든요. 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아. 자, 이 사운드트랙에 이 곡이 있습니다. Sympathy for the Devil. Guns N' Roses. 이 곡은 롤링스톤즈가 원조인가요? 건센로지스가 원조인가요? 예, 설마 롤링스톤즈가 건센로지스를 커버했겠어요? 예. 아, 60년대에 나온 곡이에요. 예. 롤링스톤즈의 곡을 건센로지스가 사운드트랙에 커버한 겁니다. Sympathy for the Devil.
1: Teacher.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아, 아직도 한낮에는 조금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요. 예, 여름은 끝났습니다. 최정화 씨가 청해 주셨네요. 리얼토 서머스 오버. 네. 1278번으로도 제가 여름 끝자락에 항상 듣는 곡입니다만. 네. 근데 왜 의문문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여름 끝자락에 항상 듣는 곡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여름 끝자락에 항상 듣는 곡입니다만 아직 낮에는 더워요. 뭐 이런 게 붙어있나 뒤에? 아, 그래도 끝난 거예요.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자, 747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Tears for Fears. Head over Heels.

0: 네, 제니퍼 페이지 크러쉬 들었습니다. 서정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였고요. 이분은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사연을. 이월호 씨. 중학교 때 형님 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현재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진짜 오래 들으셨네. 예.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들을 수 있죠? 한 프로그램을? 저도 뭐,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래 하니까 오래 들으시는 거긴 한데, 중간에 저 안 들었던 기간들도 있으시죠? 그럴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이월호 씨. 네. 9776번으로는 지하철에서 백햄 에코백 가지고 있는 분을 보고 반가워했더니요. 역시 열혈 팬이라는군요. 와. 미니로 방송 들으며 가는데 7시쯤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애곡이라고 한 곡 신청하셨는데, 그 이 곡은 뭐 7시 전에만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예. 아무튼 7시까지는 방송 들으시는 거죠. 기다려보시고요. 예. 웬만하면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갈 예정입니다. 예정. 근데 예정은 늘 언제나 바뀔 수 있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0: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 12 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드디어 남부지방 곳곳에 남아있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폭염과의 전쟁도 끝이 나고 제법 공기에도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선선해졌는데 일교차가 10도 정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말 형용사 괜찮다는 별로 나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최상은 아니지만 보통 이상, 평균 이상. 무슨 일이 생겼지만 탈이나 문제나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저수는 오늘 백햄에 출연했던 싱어 송라이터 미셸 자우너의 글에서 괜찮다란 단어를 찾아낸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말했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한국말. 내가 평생 들어온 그 다정한 속삭임. 어떤 아픔도 결국은 다 지나갈 거라고 내게 장담하는 말. 엄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든 다 잘 풀릴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위로했다. 엄마의 모성이 엄마가 느꼈을 테지만 능숙하게 숨겼을 무진장한 공포를 제압해버린 것이다. 이모와 엄마를 잃은 뒤 그녀는 H마트, 그러니까 한국 식재료를 주로 파는 한아름 마트에 자주 간다. 장보기를 위해 서라기보다 두 분에 대한 추억을 찾으려고 가는 것. 나아가 자기 정체성의 절반인 한국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 그녀는 괜찮기 위해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직접 만든다. 계란찜은 한국 식당에서 정성 들여 만드는 반찬으로 향긋한 풍미가 식욕을 돋우는 계란 커스터드다. 영양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부드러운 맛과 식감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조리법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작은 보울에 계란 4개를 깨어놓고 포크로 휘저었다. 싱크대를 뒤져 엄마가 쓰던 도기그릇을 찾아내 레인지 위에 올린 다음 풀어놓은 계란과 소금 그리고 물 3컵을 넣었다. 그렇게 뚜껑을 덮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열어보니 꼭 연노란색 순두부처럼 생긴 완벽하게 폭신폭신한 계란찜이 완성돼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괜찮아, 정말 괜찮아 속삭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다.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계란찜 같은 거, 누군가 힘내라며 어깨에 얹은 손, 울거나 움츠리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외면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밴드 프리의 연주한 노래 All Right Now였습니다. 이 리드 보컬이 폴 로저스라는 분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던 보컬리스트입니다. 이 뒤에 이제 배드 컴퍼니에서 좋은 곡들 진짜 많이 발표했고요. 또 프레디 머큐리 사망한 뒤에 퀸 멤버들하고 함께 월드 투어를 하기도 했고요. 폴 로저스 프리의 All Right Now. 야, 방금 방송 들으시고 0943번으로 오늘 저녁 반찬은 계란찜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란찜은 이게 메인 디쉬는 아니잖아요. 사이드잖아요. 사이드. 다른 반찬이 있고 또 계란찜도 있고 이거죠. 아, 물론 뭐 밥하고 계란찜만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있기는. 있긴 있지만 좀 약간 미진하죠. 예, 요거 미진해요. 아무튼 예, 맛있게 드시고 자, 6시 42분 3초 막 지났습니다. 예, 조금 전에 7시까지 미니로 방송 들으신다는 분 예, 신청하신 곡 또 7시 전에 보내드려야죠. 예, 그럼요. 예. 9776번 예, 존 덴버 투데이. 요건 라이브 버전밖에 없습니다. 예. 존 덴버의 투데이.

0: 네, 레어볼드의 심파시 들었습니다. 6872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덴버 투데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박진만 씨가 청해 주셨네요. 더 템퍼 트랩, 스윗 디스포지션.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리한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때는 한 번 손님이면 그 끝내 손님인데 어쨌거나. 아, 요거 애매해지는데. 예.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제가 뭐 참견할 일은 아니고.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디먼스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네, 이매진 드래곤스, 디먼스 들었습니다. 이민호 씨가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내일은 군대 선임 만나는데 동갑이라 서로 편합니다. 에,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박창석 씨예요? 군대 선임이? 이름은 야, 이 별명이구나. 따시기? 왜 따시기가 됐을까? 왜? 아, 근데 군대 선임인데 사회에 나와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동갑이면 친구로 가는 건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687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오늘 그날이군요. 오늘도 굿캠 굿파이트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무튼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이게 저 뭐 유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굿캠.
7: 네.
6: 굿파이트. 이게 무슨
7: 파이트가 그 싸움이잖아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아마 6872님께서는 배출 선배의 와 우리 얘기가 싸움으로 생각이 되시나 봅니다.
6: 네. 네. 싸움에
7: 네.
6: 싸움은 다 배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굿이 있습니까? 좋은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굿 파이터?
7: 굿 파이터 그런가요? 근데 왜 파이터에 권투에서 파이터 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복싱 안 하고 인 파이터.
6: 네. 네.
7: 그럼 뭐 그걸 나쁘게 볼 순 없잖아요.
6: 모든 싸움은 나쁜 거 아니에요?
7: 대체로 나쁘죠.
6: 대체로. 아 좋은 싸움도 있을 수 있다.
7: 그럼요. 있겠죠.
6: 임진모 씨한테 누가 덤비질 않죠?
7: 아유 저는요.
6: 주먹 보면 뭐 덤비겠어요?
7: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 일으키까지 줄곧 늘 많이 맞았습니다.
6: 아 군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7: 저 동대구에서 했습니다.
6: 동대구?
7: 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TMO의 주말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잖아요.
6: 어허.
7: 동대구 TMO에 있었다가 거기
6: 야,
7: 이제
6: 정말 꿀보직이다. 꿀보직.
7: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6: 뭐가 힘들어요 이게? 군 생활은 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든 거지.
7: 군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고생했어.
6: 아, 모든
7: 자기가
6: 사람들이?
7: 가장 고생했고 자기는 거의 죽을 고생해가지고.
6: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군 생활 즐겁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7: 뭘요? 우리 그때 술 먹을 때는
6: 무슨 술을 먹어요?
7: 점심 먹을 때는 뭐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야.
6: 다른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7: 그럼 제가 지금 지어서 했단 말이에요?
6: 아무 얘기는 막 하지 마세요. 방송에
7: 진짜
6: 어떻게
7: 억울하네. 진짜
6: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7: 이러니까 파이트가 되는 거야.
6: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7: 아, 진짜 다음번에 여기 권투 글로바나 갖다 놓으세요.
6: 자, 대한민국

0: 한국의 예. 건장한 남자라면 다 군에 다녀왔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저도.
0: 군 출신 예비군 100명 모아놓고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죠.
1: 네.
0: TMO에서 근무했는데 이게 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 고생했다니까요. 저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아, 나 정말.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예. 뭐 더 이상 따지지 않을게요.
1: 하여튼 뭐 굳이 이제 상대성에서 다른 그 저는 제가 사실 이렇게 할인권 후불권 끌어주는 일을 저는 안 했지만 동대구 TMO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
0: 아 군인들이 오면
1: 네
0: 할인권을 끊어주는 거예요?
1: 네 할인권 군용열차
0: 아, 아, 아.
1: 후불권 음음. 이걸 끊어주는데 사실은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막 2등병 1등병인데 막 상병 병장 달고 우리 그 마이갈이라고 그러잖아요.
0: 대한민국 군대에는 2등병은 없습니다. 네. 2병 1병 이렇게 나가죠. 군대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1: 2등병, 1등병이라는 말이 왜 없어요?
0: 없어요. 없어. 그건 저 한국전쟁 때 쓰던 거고.
1: 근데 아니, 어쨌든.
0: 군대 갔다 온 거 맞아요? 계급 체계는 네. 2병,
1: 네. 1병, 상병,
0: 상병
1: 병장,
0: 병장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2등병, 1등병 이런 거 없습니다.
1: 네.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때 그걸 마이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달잖아요. 달면서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전방에서 그 고생하고 내려온 사람한테 사실은 일병인데
0: 네.
1: 그 사람은 상병인데 병장 달고 있으니까 격려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없애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 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1: 네네.
0: 그 이게 대표적인 일본어라. 예, 사용하면 안 되는데
1: 네.
0: 한 번만 쓰면
1: 네.
0: 이 계급장을
1: 네.
0: 마이갈이라고 원래 이 친구가 일병인데
1: 네.
0: 일병으로 막 저 대외 근무하고 그러면
1: 네.
0: 다른 군인들이 이제 무시할 수
1: 그러니까
0: 있거든요.
1: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병장이나 상병 계급장을 이렇게
1: 예.
0: 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범법 행위죠, 사실.
1: 예.
0: 그 달고 근무하는 수가
1: 세상에.
0: 있었어요.
1: 그 장 어우 고생한 사람이 그래 딱 병장 보니까 무적 충성하고 격려하는데 전 그게 이상하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 저
0: 네.
1: 저기 배순탁 작가가
0: 어.
1: 그럼 1등 1병 2등 2병 그게 정식 호칭이면 김광석의 노래 2등병의 편지는 뭐냐라고
0: 어허.
1: 지금 항의가 돌아왔습니다.
0: 여기 저 이연경 씨도 나왔는데.
1: 네. 네.
0: 그럼 2등병의 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계급 체계에는 없다는 네. 걸 알려드립니다.
1: 예. 네. 하여튼 우리는 그냥 참 병장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0: 아, 이게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게 1등병, 2등병이라는 호칭 자체가 너무 굴욕적이고 그 비하의 의미가 있잖아요.
1: 이거 뭐 숫자인데 뭘 그러세요?
0: 무슨 소리예요? 네. 2등병이라는 건 벌써 예.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1: 그, 아 가서 항의하세요 그러면 저기 청문회 나와가지고
0: 청문회 제가 왜 나가요?
1: 네.
0: 제가 무슨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 왜 청문을 나가요?
1: 근데 솔직히
0: 네.
1: 우리 배 선배는 그때 병장 안 거치고 하사 되신 건가?
0: 저는 바로 저
1: 그쵸?
0: 하상학교
1: 아니 이때 병으로 일단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수용연대까지 갔죠.
1: 갔죠.
0: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차출돼가지고.
1: 아, 거기서 바로 하사된 거예요?
0: 바로 하사관 학교로
1: 아,
0: 가서.
1: 아, 그래요.
0: 엄청나게 보병훈련 10주.
1: 네.
0: 특기 그렇죠. 훈련 16주, 2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 네.
0: 하사관
1: 수용연대로 그러면 저기 논산 연문대 쪽.
0: 논산으로 갔죠, 논산.
1: 논산.
0: 그럼요, 제가.
1: 저랑 갔네요, 그러면. 몇 년대였어요, 그때?
0: 왕십리역에서 기차 타고 갔어요.
1: 아. 그냥 수용연대에서 그냥 간 거예요. 배추대대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0: 그 너무 또 군사 기밀이니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1: 아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제가 참 이분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왜 이렇게 히트곡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여가수인데요. 소울 음악에 정말. God Mother라는 타이틀까지 붙었으니까
0: 네.
1: 데모 바로 패티 라벨 이야기입니다. 근데 패티 라벨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옛날에는 그

0: NACCP인가 그왜 흑인 그 흑인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그 뭐랄까 인종차별이나 어떤 그런 인권 개선에 기여한 사람들 상주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 상이 최근에는 BMAC 갈라라는 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 아하.
0: 예. 예, 이 BMAC는 뭐의 준말이냐면 블랙 뮤직 액션 코어리션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코어리션이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실천 연합? 그러니까 흑인 음악 실천 연합이라는 게뭔 뜻이냐면 흑인 음악가들 중에서 인종 차별 개선하고 어떤 조직적인 인종 차별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그에 기여한 사람들, 음악 문화적으로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5회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상이라고 봐야겠죠?
1: 네네.
0: 네, 여태까지 뭐 커먼도 받고 뭐 여러 사람 받았는데 올해는 바로 패티라벨이 받았어요.
1: 패티라벨.
0: 네, 패티라벨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아이콘 워드거든요.
1: 네네.
0: 아이콘, 그러니까 우상. 근데 이 아이콘에 여태까지 위켄드도 들어갔고 리조도 받았고.
1: 리조.
0: 그다음에 커먼도 받았어요.
1: 네.
0: 근데 이번 수상자는 패티라벨입니다.
1: 패티라벨.
0: 근데 저는 패티라벨이 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사 프랭클린하고 비교하면 4살 아래죠. 근데 한때 제가 월간 팝송에서 읽을 때는 그때 70년대 초반 중반 분위기는 거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만큼 패티라벨의 존재감이 컸다는 얘기죠.
1: 네네.
0: 그런데 참 이상한 저기한 게 라벨이라고 하는 그 3인조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1: 그럼요.
0: 원래 있었던 그룹인데 그 이름이 라벨로 바뀌어요.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1: 네.
0: 패티라벨이 리더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해체하고 난 다음에 솔로 활동하는데 재밌는 게요. 그 라벨 그룹 활동할 때하고 솔로 활동에 1위 곡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어떤 탑텐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위 곡만 딱, 그러니까 닐 영의 하루 오브 골드가 딱 있고 아무도 없잖아요.
1: 달랑 한 곡.
0: 달랑 한 곡, 진짜. 1위 곡딱 여기 하나 있는데 그게 엄청 커요. 레이디 마말레이드.
1: 레이디
0: 마말레이드.
1: 마말라드. 그건
0: 그다음에
1: 라벨 시절에 발표한 건데, 라벨.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 할 때는 마이클 맥도날드 있잖아요.
1: 네.
0: 그 진짜 저그 막걸리 목소리.
1: 두비
0: 브라더스의. 두비
1: 브라더스의.
0: 브라더스. 마이클 맥도날드 같이 부른 On My Own이
1: 아, On
0: 1위입니다.
1: My Own.
0: 그딱두 개고 어떤 12곡도 없어요. 물론 뭐 차트에 12위에 안 들었다고 뭐 사람이 뭐덜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1: 우리가 뭐
0: 분명히 좋은 곡들이 많지만
1: 가수를 꼭
0: 네.
1: 차트에 올라온 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죠.
0: 근데 사실 이제 그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역시 탑 10곡, 1위 곡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아무리 실력 있어 덜 알려지더라. 네? 사실 아레사 프랭클린의 라이벌로 패티라벨 탁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 아, 그게 확실히 히트곡이 많으면,
0: 네.
1: 차트에 히트곡이 많으면, 그 곡들이 계속해서
0: 예.
1: 뭐 방송이 되고 어디 스트리밍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0: 네.
1: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 가죠.
0: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당시에는 뭐 아, 내가 뭐 히트곡 내서 뭐해? 난 좋은 곡 만들면 돼 하지만 확실히 나중에 역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차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또 말해주는
1: 아,
0: 거죠.
1: 그럼요. 예.
0: 네네.
1: 자, 음악 그럼 듣죠?
0: 네네. 일단 그 패티라벨 목소리 엄청난데요.
1: 네.
0: Godmother of Soul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On My Own 들을까요?
1: 예,
0: 마이클
1: 마이클 맥도날드와
0: 맥도날드랑
1: 함께.
0: 같이 해서
1: 예.
0: 1위에 올라갔습니다.
1: 자, 이 곡을 듣기 전에
0: 네.
1: 제보가 나왔습니다.
0: 네.
1: 2154번으로 임진모 씨 대전 TMO 김땡선입니다.
0: 예.
1: 우리 동기인데 생각나세요?
0: 왜 몰라요? 알겠다. 같이 수송사령부에서
1: 네.
0: 얘는 대전 가고 나는 동대구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 그게 TMO 근무하는 게 수송주특기입니까?
0: 수송사령부입니다, 우리 때.
1: 수송사령부요?
0: 예.
1: 그럼 거기 저
0: 육직, 육번 직급.
1: 운전병들도
0: 네.
1: 수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0: 그럼 거기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열차 수송이니까 그래서 TMO가 된 거예요, 저희가.
1: 수송사령부.
0: TMO 준말 뭐라고 제가 기억하세요?
1: 뭐요?
0: TMO 준말 뭔지 기억하시냐고.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1: TMO는 오피스 아니에요?
0: 그것만 알죠?
1: T는 뭐 트랜스미션?
0: 아니
1: 아니
0: 트랜스미션
1: 트레인?
0: 트랜스포테이션.
1: 아, 트랜스포테이션.
0: 그다음에 M은 무브먼트.
1: 무브먼트.
0: 네, 수송 이동 사령부.
1: 제가
0: 네.
1: 꼭 이거 외워야 돼요?

0: 저는 V.
1: 아유, 그래도 대전 TMO
0: 저는
1: 동기가...
0: VHF 중계 주특기인데.
1: 그게 그때 당시 저거는 뭐예요?
2: 뭐요?
1: 왜? 그 우린 구두를 안 하거든요.
2: 예.
1: 뭐예요? 그?
2: 뭐 주특기 번호 얘기하는 예, 예. 거예요? 그게 옛날에 예. 282였는데.
1: 28. 아 통신 쪽이구나.
2: 282였다가. 예.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323으로 바뀌었어요.
1: 그래요?
2: 주특기 번호가.
1: 원래 2는 통신인데.
2: 282였는데 아무튼 예, 예. 323으로 바뀌었어요.
1: 아, 예, 예.
2: 이걸 왜 기억하고 있나?
1: 그 군대는 절대 못 잊어버려.
2: 아, 이거 네. 50년 전인데. 네. 와, 이거 참. 자, 그러면 패티 라벨 그리고 마이클 맥도날드 On My Own 듣겠습니다.

네, 패티 라벨 그리고 마이클 맥도날드 On My Own 들었습니다. 자,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아, 2등병, 1등병, 3등병 병장이랍니다. 예. 네. 김용세 씨가 이거, 이분

0: 일병 이런
1: 사,
0: 게
1: 사과드립니다. 예, 예. 예. 이등병의 편지 좋아합니다 노래.
0: 예. 예, 그럼요.
1: 김광석 씨도 좋아했고요.
0: 저는 그래도 자랑이요.
1: 예.
0: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을 거쳤다는 거죠.
1: 어허.
0: 다 했다는 거죠.
1: 그리고
0: 진짜 우리 때 병장 언제 다는지 아세요?
1: 그래봐야 하사미 때 아니에요.
0: 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아래 위로 하나 진짜.
1: 아니 너무 자랑하니까.
0: 24개월 만에 답니다. 2년 지나서 병장.
1: 그
0: 진짜 지루해요, 진짜.
1: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근데?
0: 저 20 그러니까 30개월로 줄어서 또 줄어서 28개월 20일?
1: 28개월 20일?
0: 예.
1: 그 여기다 또
0: 네.
1: 뭐 교련 혜택 받았죠 또.
0: 그 분 혜택 받은 거 빼고.
1: 아. 예. 참 군생활 편하게 하셨네. 자, 계속 하시죠.
0: 하죠.
1: TMO.
0: 네,
1: 그러면 군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건.
0: 지금 마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래 들으셨잖아요. On My Own은 1986년 아주 그냥 패티 라벨의 뭐랄까 속삭이는 듯한 아주 그냥 확실히 자기 음색이 있습니다.
1: 네. 아, 이게 노래를 가창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 보면
0: 네.
1: 참 그냥 편안하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예. 예.
0: 이야기하듯 부르잖아요. 네, 패티 라벨이 다른 곡도 참 많은데 비버리 힐스 컵 때도 뉴 애티튜드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1: 네네.
0: 그 노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패티 라벨 그 넘버원 송 말고는 이 곡이 가장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요. 뉴 애티튜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사실 이 이미지 일종의 이 상 있잖아요. 아이콘 워드. 이거 제가 볼 때 제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점점점 이제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면에서 그 평등이라고 하는 그 코드 속에서
1: 네네.
0: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평가해주고 그렇잖아요.
1: 자, 근데 뭐 아주 엄밀하게 정말로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0: 네.
1: 이런 조직이 없고
0: 네.
1: 이런 상 주는 것도 없어야죠.
0: 그렇죠.
1: 이게 아직까지도
0: 네.
1: 무언가 계속해서 인종차별적인 네네. 대우를 받고
0: 예.
1: 예, 인권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상을 제정을
0: 맞습니다.
1: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0: 근데 확실히 저희가 70년대 음악 열심히 일 때 배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훨씬 위시지만 사실 우리 그때 당시에 늘 만나면 레드제플린, 딥퍼플, 비틀즈 그런 뭐 핑크 플로이드 이런 얘기했지 사실 마빈 게이, 스티비 온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1: 흑인 음악을 어? 그때는 잘 안 들었어요.
0: 안 들었어요. 어. 아주 비하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1: 뭐 비하까지는 안 했는데 아무튼
0: 예.
1: R&B, 소울 이쪽은
0: 네.
1: 그렇게 열심히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하여튼 그때 당시엔 팝송이 거의 정말 백인 중심이었어요.
1: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 자꾸 만드는 거죠. 네네.
1: 자 시간 다 됐는데요.
0: 예. 네. 레이디 마마 뭐야?
1: 레이디 마말라드.
0: 아니 예. 시간 다 간 거예요 지금?
1: 예. 예 말 많이 하셨잖아요. 예.
0: 아 그 레이디 마말레이드 듣는데 그러면 네. 이걸 갖다가 패티 라벨 말고 2001년 물랑루즈 버전으로 듣자고요.
1: 물랑루즈 버전. 네.
0: 크리스탄 아기렐라, 레일 킴, 마야, 핑크.
1: 핑크.
0: 네네. 자.
1: 그러면 이 음악 들으면서
0: 네.
1: 한 20초밖에 못 나가는 괜찮으시겠어요?
0: 4부 첫 곡을 좀 부탁드려요.
1: 임지모 씨와 함께
0: 네.
1: 스크롤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

0: 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제 백햄 후드 점퍼를 입어야 할 계절이라고 한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져서 20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남부지방 곳곳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내일도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게 들어있는데요. 내일도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블랑루즈 사운드트랙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킴, 마야, 그리고 핑크, 레이디 마멀라드.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물랑루즈 뮤지컬을 보는데, 아, 이게 뮤지컬도 진짜 매력이 있던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예. 레이디 마멀라드. 자, 7시 36분 6초 막 지났습니다. 김혜원 씨가 청해 주신 곡, 원카 사운드트랙에서 티모시 샬라메. 우리 이렇게 발음하죠? 발음은 뭐 원래는 뭐 티모테이 샬라메이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러는데, 예. 자, 퓨어 이매지네이션.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Reach out, touch what was once

네, The Kid Laroi. Justin Bieber, Stay 들었습니다. 3248번으로 아, 6학년 학생이네. 엽리초등학교 6학년 6반 강지원입니다. 어, 반가워요. 예. 스테이 들었고요.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예. 티모 샬라메의 퓨어 이매지네이션 원카 사운드트랙에서. 자, 7시 42분 18초 막 지났습니다. 어, 1390번으로 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예. 삽입곡이죠? 어허.

네, 이썸의 1245 12시 45분 네, 7570번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네. 아, 이분도 신청하셨네. 2221번 사진하고요. 퇴근길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요즘 하늘은 완전 가을. 그렇죠. 네. 스티브 레이시 오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NK킴이 뉴욕에서 사연을 보내셨네. 출근하기 전 차에서 잠시 앉아 듣고 있는데 좋네요. 오늘 뉴욕 흐립니다. 예. 뉴욕은 흐리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7816번으로 보컬 장인 카산드라 윌슨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하며 신청할게요 하고.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했는데 카산드라 윌슨이라고 보컬리스트,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저보다 두 살이나 동생인데 9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자, 카산드라 윌슨의 명복을 빌면서 카산드라 윌슨의 블루 라이트 틸 던. 자, 이 음악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저는 평소 살갑게 표현하는 일을 많이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곤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해야만 전해지는 진심도 있더군요. 이제 SF9으로 함께 활동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급박하게 쫓기듯 달리기보다는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활동하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0: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십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한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이 넓고 다양한 세상에서 고작 한 명의 인간일 뿐인 동시에 제 할 일을 해내는 오롯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모든 걸 해낼 것처럼 커다란 자신감이 솟지만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주눅이 들고 작아집니다. 모든 걸 할 순 없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묵묵히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린 1인분의 몫을 해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3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홍이삭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우린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해내면서 1인분의 몫을 하고 있다는 말로 별밤 오프닝 열었는데요. 0432님이 동료가 연차 쓰는 바람에 약 1.6인분의 일을 한 것 같지만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 찝찝한 느낌이라 1인분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원래 1.6인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많이 했을 때는 이상하게 뭔가 좀 덜한 것 같은,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성취감이 더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더 느껴지는, 참 이 얄궂은 생리죠. 내가 할 만큼만 딱 하고 끝내면은 그냥 아 오늘 일 잘 마쳤다 싶은데, 좀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오늘 뭐 많이는 했는데 항상 다 끝내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찝찝함이 계속 남죠. 그래서 절취선을 잘 정해가지고 그 이상 했을 때는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 준비돼 있지요. 새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조지 씨와 함께합니다. 별밤에서 이분 노래 정말 많이 틀었었는데

0: 직접 모셔서 얘기 듣는 거는 처음이에요. 조지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하.

서피시스와 엘튼 존의 런 투 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각종 상황들 도착했는데요. 윤서연님은 고등학생 부엉이 출석합니다. 야자하면서 8시만 기다렸어요. 아유, 고단한 시간 중에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고생 너무 많아요, 서연님. 김영수님은 야, 대전부엉 잠실 야구장 직관 중에 출첵합니다. 세상에. 그 뜨거운 열기 중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다니 대단합니다. 더욱 스페셜한 감사를 드리고요. 어느 팀 응원하시려나? 1814님 오늘도 별빵과 함께 열심히 배달 중 잘 들을게요 라고 우리 배붕이라고 오늘 배달하시는 분이 스스로를 가리켰었죠. 배달 부엉이. 아, 이분이 그 배붕이 오리지널 배붕이시군요. 아이고야, 세상 오리지널 배붕이 오셨어요. 안전히 다니셔야 돼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이경민님, 지난번에 혼자 자취방 정리 중이라 사연 보냈는데 드디어 부산으로 이사 완료했어요. 이제 동네에 적응하고자 대장부엉 목소리 들으며 온천천을 걷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에너지 얻고 있어요 라고 활기차게 보내주셨어요. 아, 적응하는 거 시간 문제겠네요. 벌써 이렇게 산책도 즐기고 계시고 뭔가 익숙한 거 하나쯤이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는 참 마음의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라디오가 그런 존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쁩니다. 김혜리님은요, 인생 첫 승진했어요. 이제 수습 회계사가 아니라 공인 회계사입니다. 이제는 정말 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역시 훌륭하신 분인 게 들뜸보다도 이제 커다란 높은 위치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소감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축하부터 드리겠고요. 자,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지 더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좋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상과 데이브레이크의 한 걸음 더 듣고 올게요.

윤상 데이브레이크 버전의 한 걸음 더, 이어서 김수영의 미워했던 날도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9565님, 야자 감독 부엉이도 출첵해요. 좀 전에 야자하면서 라디오 듣는다는 친구 누구니? 자수하면 용서한다. 어허,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좀 이따가 어제 교장 부엉이 출첵합니다. 지금 야자 감독하고 계신 선생님 누구시죠? 자수하면 용서해드립니다. 조금 이따 또 안녕하세요. 뭐 누가 있지?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교육감입니다. 지금 밤 들으면서 막 안 돼요. 봐주세요. 별밤이면은 일단 다 좀 봐주십시오. 제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4972님, 갑자기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바람에 못 피하고 다 젖었어요. 아직 퇴근도 못했는데 배도 고프고 너무 속상해요. 어머, 퇴근도 못했는데 소나기는 왜 맞으셨대요? 서럽게. 아이고 속상해라. 가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서는 쉬면은 더 달콤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속상해 마십시오. 4988님, 5년차 골프장 캐디입니다. 내일은 카트 청소 상태 검사하는 날이라 늦게까지 반짝반짝 카트 청소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그 덕에 별밤 들으며 퇴근하네요. 간헐적 부엉이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런 것도 검사하는 날이 있군요. 그러고 보면 한 번도 약간 더러워진 상태에 카트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누군가가 그만큼 열심히 항상 관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건데, 4988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2244님. 교육부 장관 부엉이님, 아, 나오셔서 얼른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진짜 대통령까지 소환되기 전에 다들 서로 눈 감아주는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러는 동안에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담 리바인 노래 듣겠습니다. No one else like you.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한 곡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거미의 어른아이예요. 지난 토요일 제법 어른이 돼가는 것 같다는 부엉이를 위해서 펜타곤 후이 씨가 추천한 노래고요. 2위는 지난 월요일 안녕들한가요 사연에 이어진 곡인데요.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어떤 부엉이가 7년 다닌 미용실 실장님 성함도 모른 채 헤어졌다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 전하면서 사연 주셨고요. 1위는 최백호의 바닷끝입니다. 끝자락을 주제로 선곡 대결을 했을 때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추천한 곡이었죠. 새벽이자 깊은 밤이고 노을 지는 저녁 같은 최백호 씨 목소리에 감탄하면서 함께 들었어요. 이 중에 한 곡 들어야 되는데요. 요즘 컨디션 난조로 자리 비운 순디 그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곡 듣겠습니다.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듣고 왔습니다.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오면 눌러주시면 차트에다가 반영이 됩니다. 김홍현님이 대장 부엉이랑 통했어요. 곡 제목에도 안부가 들어있어서 저도 딱 순디 생각했거든요. 1년 만에 휴가가 회복을 위한 거라니 안타깝지만 상순디지 푹 쉬고 나아져서 오시길 바래요 라고. 아우 저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책 때문에 라디오 쫙 돌았을 때 그때 너무 좋은 시간 가졌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건강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쉴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아, 이거사님께서요, 오늘은 자주 가는 카페에 아크릴 LP, CD 진열장 나눔하고 샌드위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얻어 마시고 왔어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LP와 CD를 함께 드렸더니 기뻐하셔서 행복하네요. 야, 너무 넉넉한 나눔.

해주셨네요. 사실 몇 잔은 더 마셔도 될 만큼의 나눔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나누거나 누구한테 줌으로써 받는 그걸로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행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받아서 기쁜 거랑 완전 다른 종류죠. 8375님, 언니, 맨날 본인 할 말만 늘어놓고 제가 좀 말하려고 하면 남편 올때 됐다고 가버리는 친구.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속상하네요. 저 그냥 만만한 대나무 숲이 돼버린 거죠? 와,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먼저 순서를 바꿉시다. 아니면 그렇게, 아, 네, 이렇게 기싸움으로 가면, 그 친구 만나서 뭐 하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만나,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할 거야. 이러면은 뭐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스파링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 다음에도 또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 올때 됐다 이러면은, 그냥 감정 빼고 얘기하세요. 와, 근데 넌 항상, 네할 말만 하고 항상, 내아좀 얘기하려 치면은, 자리를 끝내더라. 좀 서운하네. 이러고 일어나시고 다음에는 부를 때 조금 바쁜 척 하세요. 예, 기싸움에서 뭐 합니까? 에휴, 아, 요런 잔잔한 짜증남이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더 기다리겠습니다. 유성은의 들어줄게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

유성은에 들어줄게요. 이어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서유미님인데 얼마 전 아빠 건강검진 때 했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상무. 마음 졸인 시간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괜찮다고 하니 울컥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 그저 감사하네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낸 하루가 얼마나 생각보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운과 내가 지난날에 했던 노력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의 평범함이 이루어진 건지 우리가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유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8428님. 저 오늘 일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었어요. 한 달락 끝내놓고 별밤 듣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바쁜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구나 싶기도 하고 오늘 세상에서 한 명쯤은 이런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대장부한테만 얘기해봅니다. 아, 이 마음 뭔지 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이게 진짜 근데 몸 컨디션이 좋을 때할수 있는 느낌,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좀, 아,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어엿한 그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른이 된 나. 이게 갑자기 제3자의 눈으로 비춰지면서 괜히 왜 길거리에서 급하게 빵을 먹으며 걷는. 사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있는데 괜히 막더 다급해. 그러면서 느껴지는 뿌듯함이 있는데 그런 거 느끼는 건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아주 요 놓칠 수도 있는 참 기분인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지혜님은 육아 퇴근하고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네요. 조용히 창문을 여니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고 별일 없는 날이었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찬란한 삶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정신없이 젊음을 즐겼는데 요즘은 육아 퇴근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돼요.

무효의 청춘 듣고 싶어요. 아유, 그래도 정신없이 젊음을 즐겼다라는 말이 이미 너무 찬란하게 들립니다. 좋아요. 우리 지혜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지금 같이 듣죠. 우효의 청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두리님께서 대장 언니 오랜만이죠. 요즘 몸이 하나씩 고장나서 그거 챙기고 애들 보느라 못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픈 거 재활치료 받으면서 언니 방송 들어요. 왜 이렇게 다 하나씩 고장났어요. 하나씩 다시 다 제대로 돌려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도 소식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박기영과 바우터 하멜의 샴푸의 요정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0: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도착했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조지 씨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0: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노래하는 목소리도 좋지만 말할 때 목소리 또한 좋은 꿀성대 보유자, 음악으로 편안함을 주는 가요계 힐러. 오늘 별밤 초대석은 싱어송라이터 조지와 함께합니다. 조지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여러분, 일단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랑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지 씨랑 실제로 초면인지라 왠지 모를 그 이미지에 남겨진 느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목소리도 그렇고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봤는데 훨씬 더 이게 아들아들하신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1: 아, 네, 네, 네.
0: 오늘 실제로 근데 갓 막 UDT를 제대한 느낌이 나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서 아무래도 운동인들끼리 운동에 대한 토크로 네. 저희 아이스브레이킹을 좀 했어요.
1: 네네네.
0: 같은 좀 근육인들끼리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별밤에서는 처음 뵙는 거지만 정말 별밤에서 많이 나오는 목소리를 한 꼽으라고 하면은 10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1: 정말요? 감사합니다.
0: 네, 와, 진짜 많이 들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곡 그 솔로곡 제외하고는 제가 김현철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는.
1: 아, 네네네.
0: 그때 희한했던 게 그냥 솔로곡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김현철 씨 목소리 톤이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1: 네네네.
0: 그래서 김현철 선배님이 쉬시는 사이 노래가 엄청 늘으셨는데 알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피처링이어서 제가 그 노래 너무 사랑하거든요.
1: 저도 그 노래 작업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네. 지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거 듣고 이러면은 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죠. 네네네. 그때는 못 느끼셨구나.
1: 아무래도 이제 만들 때는 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네네.
0: 맞아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환영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9009님 내 최애 목소리 조지 하셨고 기금옥님이 감기 걸렸다면서 항상 조심해요. 조지 지켜.
1: 감사합니다.
0: 감기 걸리셨어요?
1: 네. 그냥 보통 감기가 아니라 A형 독감 걸렸어가지고 네.
0: 저런.
1: 그래서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비타민 수액 맞았는데
0: 뭘 또 비타민 수액을 맞아요. 항생제라도 맞다.

0: 천원웅님은요, 어우 조지 어쩐 일로 오셨나요? 대구의 자랑이라고.
1: 아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아까까지도 방금 대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오늘 어머니 생일이어가지고.
0: 효자.
1: 효자는 뭐 딱히 해드린 건 없어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같이 네, 하룻밤 자고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0: 야, 항상 생신 때마다.
1: 작년은 어떤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생신 때마다는 아닐 거예요. 네.
0: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 뵈러 가고 생일이라고 그날 찾아가고 그런 특히 지방 사시고 이러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1: 그렇죠.
0: 나 효자 얘기까지 합니다. 어쩐 일로 오셨는가 하면요. 새 앨범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앨범 제목이 솔솔 콘도.
1: 네. 냄새가 솔솔 나는 콘도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0: 아, 바람이 솔솔보단 냄새가 솔솔인가요?
1: 네. 바람이 솔솔은 냄새가 솔솔입니다.
0: 어떤 냄새가 나는 거를 좀 상상한 걸까요?
1: 그냥 빵 냄새요.
0: 빵?
1: 네. 제가 빵 냄새를 좋아해서.
0: 네. 맞아. 빵 굽는 냄새가 주는 그 아침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1: 아, 네네네.
0: 아침에 일어났는데 빵 굽는 냄새 나는 거.
1: 아, 네네네.
0: 누군가 굽고 있는 거. 내가 아닌 누군가.
1: 저 그 고소한 냄새를 좋아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렇군요. 아무튼 조금 그러면은 좀 휴식되는 느낌, 힐링 받는 느낌 이런 바이브를 생각을 하신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냥 이지 리스닝. 제가 뭐 그런 노래들 좋아하고 그냥 칠하고 네,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네네네.
0: 그 굉장히 그 운동하는 스타일은 얘기 듣기로는 전혀 칠한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데 음악에서만큼은 좀 약간 그런 좀 느긋하고.
1: 네. 제가 근데 또 크로스핏만 한 게 아니라 요가가 또,
0: 그렇다면서요.
1: 또 섞여 있으니까 요가가 또 칠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0: 크로스핏과 요가를 병행하신대요. 너무 이상적인 밸런스인데. 그 크로스핏 같은 앨범도 언제 내실 생각 있나요?
1: 아, 근데 제가 음악 듣는 취향이 또 그런 거랑 좀 안 맞아서.
0: 아, 오히려 네. 또 음악만큼은.
1: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크로스핏 운동할 때 음악을 이제 빡세게 틀어주시는데.
0: 네네.
1: 그때 트는 음악이 저랑 바이브 좀 안 맞죠.
0: 안 맞아요. 그럼 그때도 조금. 아 조금 내 스타일의 음악을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음악 할 땐 그래도 막 이렇게 꽝꽝 하는 거 듣는 게 좀 음악은 아니 운동에 좀 도움이 돼요?
1: 운동에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약간 제 취향 아닌 거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꺼두고 예, 그냥 운동만 하는 거 집중해서 하는 거죠. 예.
0: 하긴 워낙 또 크로스핏은 힘드니까.
1: 네네네. 할 때는 뭐 네.
0: 뭐가 들리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 처음만 좀 들리고
0: 그쵸,
1: 중간부터는 아예 안 들려서.
0: 아, 네. 멋져요. 아무튼 총 다섯 곡이 실려 있고 전곡 다 조지 씨가 작사 작곡 참여하신.
1: 네네네 맞습니다.
0: 프로듀싱을 하신.
1: 사실 근데 프로듀싱을 좀 뭐하지만 그냥 멜로디만 만들고 그냥 가사 쓰고 저는 딱 이런 정도만 하지.
0: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 멜로디만 만들고 가사 쓰고라고 하면
1: 네.
0: 그거는 뭐 영화에 있어서 아 저는 뭐 대사만 썼고 뭐 아. 그냥 뭐 연기만 좀 했을 뿐이에요. 뭐 이거 느낌.
1: 근데 이제 뭐 프로듀서가 만들어주는 그 이제 비트가 또 있어야 또 이제 또 같이 이제 시너지가 그렇구나. 나는 거니까. 예.
0: 멜로디 메이킹에 좀 더 네. 강하시군요.
1: 네네네. 사실 맞습니다.
0: 그게 그래도 곡의 얼굴이긴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네네네.
0: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다 하시는 거군요. 멜로디 가사.
1: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 좀 나이를 먹을수록 가사 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아,
0: 그게 저는 작곡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작곡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1: 네.
0: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가사는 좀 뭔가 그 의존할 데가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가사가 약간 그 고갈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맞아요.
1: 네, 왜냐하면 썼던 단어를 쓰기가 네. 싫고 이런 좀 약간 계속 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걸 또 하면은 또 입이 그게 가사가 잘 안 붙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과정에 가사 쓰는 게 참 힘들다.
0: 힘들고 저는 그래도 한 20년은 야 쓸 이슈는 너무 많아 다 핑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딱 20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지금은 다 한 얘기 같아서 이제 겁이 나는 게 저도 워낙 많이 썼으니까
1: 네네네.
0: 분명히 이 표현을 딴 데서 똑같이 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검색을 해봐야 되고
1: 아,
0: 그만큼 좀 아 이제 좀 다다랐나?
1: 20년이면 근데 정말 긴 시간이긴
0: 맞아요.
1: 하죠.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총량이 있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1: 아 총량이 있죠.
0: 그죠. 그래서 저는 핑계가 아니라 DJ 하면서부터 급격히 말로를 많이 하니까
1: 네.

0: 쓰는 표현의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1: 네네네.
0: 아, 그런 것도 조지 씨는 근데 아직은 좀 풋풋하셔야 될 때 아닌가요? 물론 오래 되셨지만 그래도.
1: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뭐 책이라든가 이런
0: 인풋이
1: 네 인풋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네 뭐 20년 동안 쓰셨다고 하시는 저는 아마 그보다 훨씬 짧지 않을까.
0: 아니요 운동 결국에는요 인풋과 감 같잖아요. 네. 결국 허벅지가 쓰는 겁니다.
1: 그런 거.
0: 네 진짜 아 한. 7, 8년 후에 느끼실 거예요.
1: 나
0: 네. 열심히 운동해놓는 게 네네네. 결국에는 다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아무튼 더블 타이틀이에요.
1: 네.
0: 타이틀곡 하나는 BGF고 하나는 아이들 미니 피처링의 함께라면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피처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조지 씨 앨범 낼 때
1: 네.
0: 이렇게 막 피처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뭐 혼자 솔로 플레이 충분히 저기 괜찮으신데 네. 피처링 많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냥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뭔가 완성해내는 게 조금 뭔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버겁다. 곡들도 꽤 많고 네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함께라면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전부터 김동률, 이소은 이런 그 듀엣 바이브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었는데 네 그런 욕심 플러스 예, 저번에 했던 유라랑 같이 했던 곡이 또 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 그런 걸 조합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해서 또 이제 그렇게 같이 듀엣을 하게 됐죠.
0: 맞아요. 조지 씨가 많은 분들이 진짜 좀 피처링 러브콜이 많이 오는 가수이신 것 같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왜 야 가창 지능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 보면 누구랑 붙여놔도 그 거기에 버무려지게 뭐 그 톤을 조절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그 케미스트리를 계속 잘 내주는
1: 아.
0: 그런 분들이 이제 피처링으로 콜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크러쉬 자이언티도 좀 그런 네네네. 스타일이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좀 본인이 그런 거가 있어서 좀 노하우가 있나요? 좀 누군가와 이번에도 피처링으로 시너지를 많이 내시는 것 같길래.
1: 아, 뭐 노하우랄 건 뭐 특별히 없지만은 제가 그냥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워낙 막 이렇게 엄청 뚫고 나가고 막 개성이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담백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같이 좀 버무려지는 게 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1: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쿠세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가 생각해서
0: 나쁜 버릇이라고 예,
1: 예, 예, 나쁜 예. 버릇.
0: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1: 네.
0: 이게 방송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나쁜 버릇이라고 순화해서 얘기되는데 그 맛이 네. 안 나죠.
1: 네, 배드햇빗이 예. 없어가지고
0: 없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나한테는 그래서 특이하게 들렸나 봐. 왜냐면 너무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 버릇이 없이 깨끗한데 플러스 되게 잘 부르는 사람이 좀 드물고
1: 네.
0: 모두가 어떤 사조 위에 있는 느낌? 어떤 스타일? 약간 네. 트렌드가 한 10년 주기로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어떤 창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조금 되게 맑게 튀는 네. 보컬이셨던 것 같거든요.
1: 예전에는 되게 그런 나쁜 버릇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워너비로 이제 따라가고 싶은 가수분들이 이제 나윤건님이나 이런 되게 담백한 보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약간 지향해서 가다 보니까
0: 아...
1: 네, 조금씩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0: 나윤건 진짜 훨씬 더 대형 가수로 살았으면 좋겠는 가수 1위예요. 제가.
1: 아 노래 진짜 너무 잘하죠.
0: 좀 네. 말이 안 돼요.
1: 네.
0: 희한하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 첫 번째 타이틀곡 얘기 마저 할게요. BGF인데 이게 의미부터 얘기해 주세요.
1: 아, 베스트 걸프렌드인데요. 네.
0: 그러면은 약간 테마가 근데 잘 잡은 것 같거든요.
1: 네.
0: 약간 그러니까 조금 이 그 애매모호한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뭐예요?
1: 아,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그냥 최고의 여자친구 이런 의미로 이제 하긴 했는데
0: 진짜?
1: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인 친구가 얘기해 주기로는 아 약간 조금 그런 의미로도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까 약간 좀 의미가
0: 다른
1: 되게
0: 다른 의미는
1: 이제 여자친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네가 최고야 이런 그치,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아 그러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그냥 내 의도가 중요한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네.
0: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좀 특히 여자들이 들었을 때 되게 네. 딱 꽂히는 테마가 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여사친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기는 한데 여자친구 중에 최고다.
1: 네. 뭐 그렇게

0: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너가 내 최고의 여자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너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고백을 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
1: 그 지금 현재 시점인 거고 그죠?
0: 네.
1: 지금 이 시점 약간 그건 좀 시상식 같은 느낌일까요? 정말 베스트 어워드.
0: 아니요. 아니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1: 약간 좀 과거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너가 여태까지 중에 진짜 최고야. 하면은 갑자기 여태까지 중에가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제 친구 얘기해 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1: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봤고요. 가사에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0: 네.
1: 영어가 더 편하신 걸까?
0: 아니요. 근데 그냥 이 곡은 약간 좀 되게 글로벌하게 만들고 싶어서.
1: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사를 쓰셔서 아시겠지만 참 희한하게 어떻게 해든 한글로 붙여보려고는 항상 노력을 하지만 그 영어 가사가 줄 수 있는 그 특유의 네. 다른 맛이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죠. 네네네.
1: 그거를 좀 또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0: 네 맞아요. 사실 그냥 처음에 만든 멜로디가 그냥 Why don't you be my best girlfriend 이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요.
0: 했었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가 이렇게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붙여보려고는 했는데. 네.
1: 그래서 옛날에는 데모가 그냥 좀 콩글리시였던 시대가 있는데. 요새는 되게 좀 완전한 영어로 가이드를 많이 떠서 주신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함정이 생기는 게 그
0: 네.
1: 이상의 잘 좋게 들리는 말이 없게 들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잘 불러
1: 잘 불러
0: 놓으시면은 네, 네 그게 진짜
1: 곤란해요.
0: 맞아.
1: 제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라라라 아니면 막 그냥 아무 영어 이상한 언어로 불러주신 게 가사 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0: 아 차라리 네네네. 네.
1: 네, 오늘 이 노래를 조지 씨가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목이나 이런 데 컨디션 괜찮?
0: 네, 거의 다 회복했고 근데 그냥 가끔씩 그냥 기침 가래 정도?
1: 아,
0: 네.
1: 좋습니다. 중간에 뭐 너무 올라오시면 카메라에서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뱉어주셔도
0: 되니까. 아, 네네네,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네. 물 한 모금 하시고 이동해 주시고요. 최은하님께서 우와 조지님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마구마구 듣습니다. 52세도 애정합니다. 남편한테도 들려줬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590님은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조지 노래를 한 곡 반복으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영양제처럼 조지 노래 듣는다는 분까지. 자 그러면 준비되신 것 같고요.
0: 네.
1: 조지의 BGF 라이브로 듣고 올 텐데요. 듣는 동안 노래 감상 후기 조지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조지의 BGF.

0: 주지의 BGF. 아 정말 정말 라이브 그대로네요.
1: 아니요, 아닙니다.
0: 아 근데 아 끝나고 약간 지금 계속 그 군부대 이 공연에서 네. 누구 노래 되게 잘하는 병사가 끝나고 가만히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1: 아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네,
1: 그때 보이길래.
0: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시는데 네. 어,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네. 2203님이 예의 바른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수민님이 음색이 달달해요 하셨고 김규영님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1: 네, 모임 진짜 조지 맞네 목소리 너무 좋아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예, 아 진짜 칼 같네요. 이 좀 그 음정 컨트롤력도 이게 그 성대 근육의 영역이죠?
1: 그렇지 않을까요? 네.
0: 원래부터 그렇게 그게 타고나길 좋았어요? 아니면 이것도 좀 훈련해서 더 이렇게 이렇게까지 칼이 드신 거예요?
1: 아, 뭐 그냥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0: 다들 좋아하죠.
1: 네.
0: 근데 유난히 좀 그게 좀 능력치가 아니,
1: 처음에는 잘 못 맞췄었는데 녹음 계속 하고 막 이런 작업들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예민해져서 귀가
0: 엄청 예민하신 것 같아.
1: 맞춰지는 것 같아요.
0: 네, 당연히 뭐 듣는 분들 다 가수인데 당연히 음정 맞추는 경우 하겠지만 그렇지 네. 라이브로 해서 그 어떤 가수도 뭐 살짝씩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정도가 거의 역대급으로 좀 없는 편이셔가지고.
1: 아, 노래가 근데 워낙 그냥 되게 이지한 노래다 보니까
0: 겸손하게 또 말씀.
1: 아니 막 네.

이번 아이들 민니 피처링의 함께라면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이 노래는 노래 먼저 듣고 와서 4부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지 피처링 민니의 함께라면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보컬로 어떤 그림이든 그리는 느낌.
1: 아, 너무 멋진 표현이네.
0: 아,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 네.
1: 진짜 좀 그러고 보니까 그래. 왜 필기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 내가 이걸로 쓸 때만 느낀 쾌감 막 이 진짜 깨끗하게 잘 나오면서 깨끗한 선을 그리는 팬들이 있거든요.
0: 아, 네네네.
1: 미끄러진 느낌도 완벽하고.
0: 네네네.
1: 그걸 쥐고 뭔가를 쓰는 느낌. 그 비슷한 느낌들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3부 끝곡으로 조지 피처링 민니의 함께라면요 들었는데 요 곡 좀 또 간단하게 소개 좀 어떻게 하다가 또 피처링은 상세가 된 거면
0: 피처링은 이제 제가 그 영상 보다가 민니님이 부르신 노래를 듣고 구애라는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네, 근데 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성사가 됐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런 예전에 그런 주고받는 듀엣을 만들고 싶다는 약간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1: 아, 평소에 또 좀 팬이셨으려나? 왜냐하면 되게 바쁘시잖아요.
0: 네.
1: 민니 씨도.
0: 아, 네네네.
1: 근데 되게 흔쾌했다라는 것은 아티스트 본인이 꽤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 같은데.
0: 뭐
1: 알고 보니 뭐 가창료를 뭐 4억을 주시고 이런 거는
0: 아니요 전혀 뭐 그런 거 제가 뭐 그럴 돈도 없고요.
1: 네네네. 네.
0: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게 한 번 뵀었고 뭐 그것도 이제 그냥 진짜 오피셜하게 딱 녹음하는 자리에서만 된 거라서
1: 네.
0: 네, 따로 뭐 사적인 얘기할 거 그런 건 없었고 네.
1: 근데 아마 다들 좀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조지 노래 안 듣는 요즘 가수는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1: 자 지금부터는 조지 새 앨범 서울솔콘도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가창지능이 높은 가수,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 케미 요정 싱어송라이터 조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현지능이 높은 분이 또 오셨어요.
2: 아, 네네네. 그러네요.
1: 9629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2: 네, 조지님 목소리는 까맣고 단단한 먹 같아요. 심플하고 견고한.

0: 확실한 휴양지입니다. 하나우마베이. 아, 네.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차울 피처링이고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우마베이가.
1: 아, 그 하와이에 있는 이제 그런 베이인데요. 어. 네, 거기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0: 헉, 실제로 가셨던데요?
1: 네네네. 멋있다. 제가 하와이를 너무 좋아해요.
0: 헉, 하와이 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행 많이 다닌 사람들일수록 하와이를 그런데 다녀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하와이만 가면 된다고.
1: 어? 저도 최고래요. 그냥 하와이가 제일 좋았어요. 이때까지 되게 그래도 저도 많이 다녀본 편인데 갔던 곳 중에 제일 좋았고 네 그냥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0: 그렇군요. 뭐 물놀이 좋아하고.
1: 네, 물놀이 좋아하고 서핑 좋아하고 그냥 뭐 등산하는 거 좋아하고.
0: 완벽하네.
1: 네네네. 거북이도 많고.
0: 어? 거북이 많은 거는 거북이가 실제로만 여기저기 다니나요?
1: 네. 그냥 그 이렇게 올라와서 쉬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0: 아, 거북이의 쉼터가 있어요?
1: 네, 올라와서 그냥 해변에서 모래 어머. 위에서 쉬고 이렇게.
0: 헉, 대박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곳에 어떤 거기서 받은 느낌? 그런 게 어떤 영감의 출발이었을 거예요.
1: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우마 베이에서 파는 굿즈 같은 것도 좀 사고 이 정도로 아 너무 좋다. 사실 하나우마 베이가 막 좋았다기보다는 하와이 전체가 좋았는데 그 중에 뭔가 그냥 뭔가 하나우마 베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0: 맞아.
1: 그냥 좀 꽂혀가지고 네, 여긴 또 관리를 좀 하는 곳이거든요.
0: 관리 어떤 거예요?
1: 그러니까 입장료가 있어요.
0: 아.
1: 네, 그럼 깨끗하게 이제 해변을 관리를 하는 곳이어서
0: 약간 국립공원 느낌.
1: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곳인데. 네, 그래서 엄청 깨끗하고 엄청 좋았었어요. 어쨌든
0: 오,
1: 네.
0: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하와이 홍보 대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한테는 되게 낯선 지명이라 이게 어떤 단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해. 그냥 하와이안 뭐 어쩌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을 훨씬 더 좋은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여기에 그 얘기가 있는 거군요. 거북이도 땀 뻘뻘.
1: 네네 네.
0: 너무
1: 맞아요.
0: 귀여운 표현들도 네. 실제로 보셨던
1: 아 아니요. 실제로 땀을 흘린 건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거북이는 봤죠. 네. 거북이 봤었고.
0: 거북이한테 굉장히 깊은 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거북이를 참 좋아해요, 제가.
0: 거북이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1: 아, 제일이라고 말아. 제일 넘버원 베스트는 제 고래를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
0: 고래를 제일 좋아하면 조금 힘들죠.
1: 어떤 점이 힘든가요?
0: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너무 보고 싶어요.
0: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0: 봤어요?
1: 어, 네, 그냥 영상으로만. 아. 영상으로는 이제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영상 많이 보고.
0: 큰 그 고래 중에서 그 흰긴 수염 고래 같은 초대형.
1: 흰 수염 고래, 혹등 고래, 네, 뭐 이런 거.
0: 네. 혹등 고래는 성격 좀 안 좋은 애들 아니에요?
1: 고래 중에 성격이 안 좋은 고래가
0: 범고래인가?
1: 범고래가 예, 그렇다고는 이제 그나마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걔네들은 건달에 가깝대요.
1: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1: 그래도 사람을 이때가 공격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긴 한데.
0: 그게 그러는 이유가 사람은 먹어봤자 나오는 살이 네. 별로 없어서 그런 거지.
1: 아, 효율이 안 좋아서. 네,
0: 갑자기 이제 가쁜 고래 얘기였는데 네. 어, 고래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1: 아 그냥 뭔가 신기해요. 신비해요. 네.
0: 약간 좀 자유의 가치를 높이 두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고래를 좀 많이 좋아한다는 아,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네네.
0: 어떠세요?
1: 어, 자유의 가치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자유라는 단어가 근데 조금 저한테는 되게 좀 특이한 게 아 이게 마냥 자유는 없고 억압이 좀 있어야 자유가 있구나라는 오, 생각을 맞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0: 그건 맞죠.
1: 네.
0: 약간 새카만 밤이어야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님이겠죠.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저는 이제 출근 안 하다 보니까 주말이 딱히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소중했는데
0: 맞아요.
1: 근데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그치. 느낌이 돼버려서 예전에는 네. 주말이 자유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게 프레셔가 있어야 되는구나.
0: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는 그럴 때 요새는 뭐 라디오가 있으니까 좀 그런 루틴 생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 그래서 좀 작업실 출근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1: 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0: 네. 맞습니다. 아주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0: 진짜 재밌게 이게 해외 진출 느낌. 아,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That That이라는 곡이고요. 피처링 진보인데 아주 저에게도 익숙한 뮤지션이에요.
1: 아 너무, 너무 진짜 잘해요. 좋은 R&B 뮤지션이죠.
0: 맞아요.
1: 네.
0: 어, 두 분이 또 연이 있군요.
1: 네, 예전에 한번 진보 형이 뭐 하나 부탁해서 제가 한번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렸죠 이번에.
0: 잘 지내시나요 이분은?
1: 어, 뭐 저도 실제로 본 건 너무 오래돼서 네, 잘 지내지 않아요. 예전에 그냥 농구 한번 같이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0: 맞아, 그분도 약간 좀 더 운동인 운동인의 그게 있네.
1: 아, 네.
0: 아, 그 이 곡 작업은 좀 한 지가 오래된.
1: 아, 요거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는 안 했고.
0: 아, 힙하다.
1: 그런가요?
0: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네,
1: 멀리 살다 보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렇게 작업하는 게 가능한 또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가사나 테마 같은 것은 저기 진보 씨가 먼저 정했을 거예요, 아니면?
1: 아, 제가 먼저 조지가. 정했었고 그냥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콘도잖아요. 앨범 제목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콘도 안에서 있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옴니버스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때때는 이제 싸우는 커플
0: 싸웠네
1: 네 그런 바이브로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여기 약간 옆방에서 싸우는 얘기를 몰래 엿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 근데 아이템 많으시네요.
1: 어떤 아이템?
0: 가사 아이템?
1: 아 아니요 뭐, 없습니다. 잘 네 그냥 따내는 거죠.
0: 잠깐 말로만 예의 아니라고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너의 말 답답하기만 해요. 대체 뭔 말인지 혹시 본인의 다툼 경험에서 표현이 좀 나왔을까요?
1: 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고정한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0: 어때요? 뭐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좀 이게 싸움 유발자인 쪽이었나요? 아니면은
1: 아, 유발자에 가깝죠.
0: 아, 어떤 네. 이유로?
1: 제가 워낙에 좀 뭐 어떤 걸 두고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0: 토론
1: 네
0: 토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대가 느끼기엔 건 말싸움인가?
1: 어 뭐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0: 여자친구인데
1: 네 근데 저는 이제 전혀 뭐 이렇게 시비 걸거나 싸울 의도 없이 그냥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그거에 와서 이제 막 반박을 하면은 이제 점점 싸움처럼 돼가는 네 그래서 저도 아

0: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1: 아 그런 걸 좀 근데 좋아하시는구나.
0: 네 좋아요.
1: 디베이트하고
0: 네,
1: 그런.
0: 맞아요.
1: 혹시 해외에서 공부하셨나요?
0: 아 뭐 그런 건 없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그게 되게 체질이셨겠다.
0: 그 제가 근데 초등학교 때 가끔씩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1: 어 하나요? 제가 어릴 때는 네. 전혀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1: 어, 되게 완전 그 아웃고잉한 되게 외향적이시네요.
0: 예전에 어렸을 때는 완전 이였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내향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토론하는 거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 생각이 아 이렇구나 신기하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1: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잘 안 싸우게 되는데 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0: 네.
1: 약간 그 티키타카가 잘 맞는 그리고 거기 합이 잘 맞으면은 참 재밌는
0: 합이 잘
1: 사이가.
0: 맞으면 참 재미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자꾸만 막 네. 승패가 항상 있는 토론을 하신 건 아니죠?
0: 아 그런가 봐요 제가.
1: 아 그렇게 했어요?
0: 네, 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네.
1: 아, 논리로 막 바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었나요?
0: 아 뭔가 제 안에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1: 백분 토론성 연애를 하였다.
0: 네, 제가 여기 방송이나 뭐 이런 그 왜 요즘에 예능 채널 중에서도 막 토론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연애 관련해서 뭐 남자가 이렇게 남사친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막 이런 아, 토론하는.
1: 네네네네.
0: 아 그런 거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어. 네.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도 막 이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1: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조유지랑 연애 하고 싶다는 분들은 토론 스킬 늘어가지고 그런 컨텐츠 좀 많이 공부해 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0: 이제 안 그러려고요, 근데.
1: 아 그런 건 친구랑 해야지.
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냥 좀 더 저도 좀 더 이제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네. 아 그래야겠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1: 진짜죠?
0: 아 근데 뭐 잘 뭐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바꿨다.
1: 약간 그러니까 토론을 주 1회씩 모임을 만들어서 그 독을 빼고 와야 돼.
0: 어, 제가 안 그래도 당근 이런 얘기들을 모르겠지만 네. 얘기들 그런 거
1: 채소.
0: 모임 있잖아요. 채소 아, 모임 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진짜 한번 찾아보기 적도 있긴 해요. 아 진짜로. 네 토론 모임 혹시 없나 이렇게
1: 만드세요 조지의 토론 배틀 해가지고 네. 예, 그런 걸로 한번 독을 쫙쫙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막 달리기 스프린트하고 해야지만 좀 풀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토론할 수 있는 상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아 저희도 코너가 한번 아 여기 한번 게스트로 한번 보셔야겠다. 부엉스 초이스라고.
0: 아, 이거 뭐 어떤 토론이죠?
1: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 현실성 없는 두 가지. 예를 들어 거북이가 돼서 200년 살래 아니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루살이가 돼서 하루만 살래.
0: 저는 하루살이 무조건 하루만 살기죠. 네.
1: 그럴 것 같아.
0: 네.
1: 하지만 거북이가 그렇게 좋다 놓고 그걸 살기는 싫은 거네요.
0: 아, 200년 사는 거 너무 힘들죠.
1: 200년이죠.
0: 네, 200년 진짜 긴 시간인데. 아, 좋아하죠.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게 좋은 거고 제가 되고 싶지는 않고.
1: 바라봐줘요.
0: 네네네. 저는 약간 이 위인들 있잖아요. 네, 네. 위인들도 너무 좋은데 제가 되기는 싫고.
1: 아, 그 맞아.
0: 그 자체로 좋은 거죠.
1: 절대 네. 되고 싶지 않아.
0: 아, 저 너무 싫어요. 네.
1: 바라보는 게 좋죠. 아, 네. 이제 짧은 토론인데 아주 명확하게 자기 주장이 딱 나오니까 그 이런 네. 코너에 한번 모셔봐도.
0: 아, 이런 코너가 있구나.
1: 예, 예.
0: 좋네요.
1: 그죠. 딱 네. 체질일 것 같아요.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다음 곡.

0: 빵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역시나 아까 토크 초반에 우리 그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빵 냄새라고 빵 했었는데 냄새. 역시나 빵에 대한 로망이 네. 딱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피처링에 아주 핫한 또 우리 소울따마 함께 했습니다. 커버 이미지도 너무 귀여운데 저 그림은
1: 네.
0: 누가 그린 거예요?
1: 아, 김주영 작가님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번에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귀여 빵마을이잖아요.
1: 네.
0: 너무 귀엽네. 이렇게까지 빵을 좋아하시면 실제로 만드는 건 관심 없으세요?
1: 아, 만드는 거를 이번에 컨텐츠로 한번 해볼까 해서 르방을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또 이 그 빵 쪽의 전문가 중에 미미 씨라고 있어요.
1: 아, 미미?
0: 오마이걸.
1: 네. 아, 그분이 빵 전문가인가요?
0: 빵 만들기도 잘하고.
1: 어,
0: 그리고 거의 빵집에 있어서는 거의 미슐랭 평가사만큼.
1: 아, 정말요?
0: 오. 한번 그 너튜브에 네. 한번 보시면은.
1: 오, 그렇구나.

0: 두 분이서 한번 뭔가를 해봐도 돼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0: 뭘?
1: 저는 약간 완전 기본
0: 좋아해요. 네.
1: 사워도.
0: 사워도.
1: 네 그리고 뭐 그냥 크로아상. 어. 약간 이런 그냥 기본류들만 딱딱 그것만 좋아해요.
0: 그건 맞아.
1: 네 그 그러니까 이상...
0: 진짜 빵을 좋아하면 그런 빵 좋아하는 거.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보통은 그 빵을 좋아한다랑 밀가루 뭐 좋아하는 거 좀 느낌이 다른데 진짜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한다면 보통 이 정통빵, 순정빵들.
1: 아, 네네네.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너무 단빵은 별로 그치. 이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0: 아,
1: 저는. 네, 네.
0: 저희 김도현 PD도 순정빵 봐요.
1: 아, 순정빵.
0: 그냥 식빵.
1: 네.
0: 이런 거가 맛있는 게 네. 어, 진짜 찾기 힘든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1: 네.
0: 미미 씨와 콜라보는 이렇게 좀 거절을 하신.
1: 아니요, 뭐 아니요, 저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
0: 네. 빵 콘텐츠 기대해 보겠고요. 이게 네. 마지막 트랙인데. 이 트랙 리스트의 의미도 있었을까요?
1: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제가 듣고 이렇게 여러 개 조합해 보다가 이 순서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짰고 이제 아까 그 옴니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약간 동창회 같은
0: 동창회야.
1: 네 그런 느낌입니다.
0: 아 저는 왜 약간 이런 리조트나 그런 콘도 있으면 거기에 있는 빵집들 있잖아요.
1: 아 네네네.
0: 고건가 했었는데 아 그래요. 요 노래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가 당연히 초기에는 타이틀곡 많이 들어오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테디 신청곡으로 딱 또 이거 오래 들어오겠다 싶은 곡은
1: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이 후렴구가 너무 마음에 들긴 해요.
0: 그리고 네. 사람들이 조지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그 원하는 그런 바이브는 요 노래 제일 많이 아, 담겨 있는 것 같고 본인은 되게 칠한 좀 이렇게 느슨 나른하고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듯한 음악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인의 보컬이 그렇지 않아서 곡이 딱 만나면서 되게 일어나는 아, 시너지가 있어요.
1: 아, 네네네.
0: 네. 자, 이렇게 조지 씨의 새 앨범 전곡을 들어보며 음악 얘기 나눠봤는데요. 안영미 님께서 믿음직한 목소리입니다. 상상과 다른 모습이셔서 놀라긴 했지만 모두가 좋아할 목소리하셨는데 나만 그랬던 거 아니네.
1: 네.
0: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영상에서 안 본 분이 아닌데 그냥 되게 그냥 왜 그 연약한 지식인 계열인 줄 알았어.
1: 아.
0: 그때 뭐 느낌. 근데 지금 갓제 대한 예, 갓제 대한 특수부대원 같은 네. 포스로 목소리는 정말 세상 섬세한 어, 그런 보컬입니다. 자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랑 우리 팬 그 우리 조지 씨 팬분들이랑 팬분들 혹시 애칭 없나요?
1: 아 뭐 족곡지라고 있는데요.
0: 아, 예.
1: 뭐
0: 아,
1: 그렇게 이제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이제 막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약간.
0: 아 예, 아 어떤 문화죠? 조지의 어떤 이렇게 나이가 꼭지가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1: 뭐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팬덤 이름 짓기 뭐 이런 예. 게 약간 살짝 그런 이제 이름 약간 아, 외설적인 아, 아, 아. 바이브로 짓는
0: 아,
1: 문화가
0: 그것도,
1: 약간
0: 아, 그런
1: 있더라고요.
0: 문화가 있나요?
1: 그렇 뭐 저는 몰랐는데 아, 있더라고요.
0: 제가
1: 네.
0: 또 활약을 할 만한 또 그런 요인이 있었군요. 제가 또 아무 험하게 지어드릴 수 있는데 바꾸고
1: 네.
0: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1: 아, 네네.
0: 그 인사랑 좀 남겨주세요.
1: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로만 제 친구 문치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네 토론 초대해서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한번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유, 꼭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지 씨 보내드리면서 모요 조지 솔 따마 셋이 만든 프로젝트 혼성 그룹입니다. 모요의 어머나 듣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I'll be honest, babe. I still dance
3: around it. Love the way it tastes. 민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3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크리스 제임스의 Make the Move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이렇게 보컬로만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너무나 저로서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조지 씨는 별밤에서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린,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Yeah.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저는 평소 살갑게 표현하는 일을 많이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백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곤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해야만 전해지는 진심도 있더군요. 이제 SF9으로 함께 활동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급박하게 쫓기듯 달리기보다는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활동하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뇌졸중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이 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구에서는 투수가 경기에 나서는 걸 두고 마운드에 오른다고 표현합니다. 처음 마운드에 오른 선수는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긴장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엄청 떨리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늘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떨린다고 마운드에서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던진다. 저도 지금 이 떨림과 설렘을 즐기면서 힘차게 적공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이분 케이타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 차트 아핫 첫 곡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서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한 달 동안 아핫 DJ를 맡게 된 이분 케이타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타임 가져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이분이라는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주로 랩을 많이 하는 친구이긴 한데 작곡도 가끔씩 많이 해가지고 제 노래도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생 때부터 따지면 꽤 오랜 기간이 됐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온 지는 거의 7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꽤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아돌라에서 스페셜 DJ KD로 활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아핫도 열심히 진행해볼게요. 제 앞으로 응원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문정현 대신 전해드립니다. 님, 이타연 잘하고 와. 나랑 요즘 많이 친해지고 장난도 받아주고 좋다. 극. 라디오 잘해. 다 듣고 있을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문정현 대신해서 보내주셨네요. 또 출근길에서는 멤버들이 아직 꿀잠 자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이 팀에서 책임을 져서 열심히 한번 일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문자 감사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밤을 책임지는 음악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수다도 떨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또 캐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요일 서양 수박 뮤직 탑 100에서 아이돌 노래만 가져와 봤고요. 한 주 동안 어떤 노래가 사랑받았는지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확인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아, 아파트 아파트. 바로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로제의 아파트인데요. 마침 내년 5월에 브루노마스님의 내한 공연 소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두 분의 아파트 무대를 볼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MA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39위는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2020년 8월에 나온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첫 영어 싱글인데요. 발매 후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급 기록을 세운 노래죠. 이어서 다음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은 나와야죠. 바로 제니의 Like Jenny가 38위를 차지했네요. 지난해 3월에 나온 정규 1집 타이틀곡인데요. 이 곡 챌린지를 안 해본 K-POP 아티스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춤 자체도 엄청나게 유행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도 박한빈 친구라고 잘 추는 친구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바로 리센느의 런어웨이입니다. 올해 4월에 나온 첫 디지털 싱글인데요. 리센느는 매 앨범마다 향기를 컨셉으로 정하는데 이 앨범은 인센스 향의 테마였다고 합니다. 곡이 몽환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작업을 할 때 약간 좀 향 같은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씩 향수도 좀 뿌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드향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나나나 미미미님이 보내주셨어요. 9월은 가을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저는 가을 사과나 포도같이 제절 음식을 기다리는데요. 이타는 가을에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저는 이제 여름에 시원한 냉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따뜻한 국물 있는 국밥 같은 걸 조금 먹고 싶습니다. 다음은 47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개강 앞두고 오랜만에 머리 했어요. 전 항상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헤어스타일링을 바꾸는 편이거든요. 다행히 이번 머리 진짜 마음에 들어서 기분 날아가는 중. 캐디는 기분 전환 필요할 때 뭘 하는 편인가요? 오, 일단 헤어스타일링 바꾼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약간 최근에 머리를 좀 바꿔가지고 같이 좀 기분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로 좀 산책을 하거나 그런 새로운 패션 스타일링을 하거나 하면서 기분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캐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39위 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37위 곡 리센느의 런어웨이.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리센드의 런어웨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밤의 배경음악이 될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36위부터 33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프로미스9의 비타민 미입니다. 올해 7월에 발매된 곡으로 라틴 느낌의 멜로디가 중독성 넘치는

혐오성인데요. 이 곡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선배님들, 플러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볼게요. 35위는요, 바로 정국의 세븐입니다. 2023년에 나온 첫 솔로 디지털 싱글인데요. 이 곡이 무려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61주 동안 진입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곡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커버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입니다. 올해 8월에 나온 곡으로 2년 2개월 만에 컴백이라 더 화제를 모았는데요. 보사노바와 레게 리듬이 어우러진 노래인데 저희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해서 레드벨벳만의 여름을 완성해주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바로 로제의 정규 1집 타이틀곡 Toxic to the End입니다. 이번 주는 33위를 차지했네요. 로제 선배님이 직접 연기한 뮤비까지 봐야 이 곡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33위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게요. 82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피에로 밈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피에로 하면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주고 풍선 아트가 생기고 있을 때 요즘은 전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6위 곡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34위 곡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9월의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앞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그리고 레드벨벳의 서핀보이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에스파의 새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 바로 위플래시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미니 5집 타이틀곡으로 퍼포먼스가 진짜 멋진 노래인데요. 포인트 안무인 뒷목을 부여잡는 춤으로 가요계를 아주 뒤집어 넣으셨죠. 저는 그 무대를 보고 선글라스가 너무 사고 싶어져서 최근에 선글라스를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자,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31위는 방탄소년단의 스윔입니다. 올해 3월에 나온 정규 5집 타이틀곡으로 뮤비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필 뮤비 촬영하면서 날씨

날씨가 좋았던 적이 하루도 없었는데 오히려 비 맞으면서 찍은 장면이 예쁘게 나와서 기뻤다는 비하인드도 있더라고요. 저희 팀도 촬영이나 우리 해외 갈 때 꼭 비가 오는데 또 별명이 생겨가지고 비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선배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아주 좋은 노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위 곡 소개할게요. 아, 열창을 부르는 노래죠. 바로 비투비 이찬섭 솔로곡 청상현입니다. 켄 선배님이 1998년에 냈던 원곡을 리메이크한 노래로 2024년에 웹툰 콜라보 음원으로 발매된 곡인데요. 이 곡이 그렇게 노래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연습을 해서 나중에 노래방 갔을 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위는요.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선배님들이 이 노래로 데뷔 9년 만에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하셨다고 해요. 좋은 노래는 결국 알아봐 주시나 봐요. 이렇게 29위까지의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파인애플님, 9월 DJ 된 거 축하해요. 이탈 커버곡이 공개된 후로 멋진 목소리에 반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커버곡 영상을 보면 깡통 기차나 인형뽑기 장면처럼 본편에서 톤 편집된 부분도 만났는데요. 얼마나 다양하게 촬영을 한 건가요?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에서 8월 중에 서핑하러 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서핑할 수 있는 친구 찾아서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커버곡 촬영을 열심히 했고요. 하루 종일 햇빛 쨍쨍하면서 찍었는데 좀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고, 본편에서 또 편집됐었던 깡통 기차 탔을 때 사실 저 혼자 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람들이 쳐다봐서 민망해서 부끄러웠는데 그런 비하인드에 나와서 다행이고, 인형뽑기는 너무 많이 하면 혼날까봐 두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핑 가고 싶었는데 이제 요즘 조금 또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친구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759님께서 이타가 보드 좋아하잖아. 저도 요즘 보드가 좀 끌리는데 이타가 생각하는 보드의 매력은 뭔지 알려주세요. 보드를 저는 어릴 때부터 탔는데 그 탔을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걸 되게 시원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게 보드의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같은 걸 했을 때 저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하면은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2곡 이찬섭의 천상연, 그리고 29위곡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올게요.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만 쏙쏙 골라드리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찬섭의 천상연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순위도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바로 헌트릭스의 골든입니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로 작품의 인기와 함께 세계적인 히트송이 된 노래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는데 K-POP 장르 곡이 수상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7위도 확인해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터질 듯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곡으로 벅차오르는 후렴구와 정말 좋은 멜로디가 독보적인 곡인데요. 보니까 10월에 컴백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곡을 가져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26위는 블랙핑크의 띄어, 이어서 사이좋게 제니의 Less Than A Lover가 2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룹이면 그룹, 솔로면 솔로, 발표하는 곡들마다 이렇게 차트 3위권을 유지하시다니 선배님들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 노래 확인해봤고요. 7922님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매일 회사 집만 다니는 게 너무 너잼이어서 글쓰기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렜는데 매주 과제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고민을 하니까 뇌를 좀 쓰는 느낌이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캐디는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게 있나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뭔가 보드 타는 것도 그렇고 약간 뭔가 혼자 해보고 싶은 게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작곡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취미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도 나중에 또 좋은 취미가 되어서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란말란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20년 지기 친구랑 오랜만에 밥 먹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계속 연락만 가끔 주고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이젠 얼굴 자주 안 봐도 어색해지지 않더라고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기빨렸는데 오랜만에 친한 친구랑 시간 보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캐디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저는 친구가 많이는 없지만 저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약간 1년에 한 두세 번만 보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만나도 뭐 요즘 어떻게 지냈냐 얘기하면서 편하게 밥 먹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오래오래 우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28위 곡 헌트릭스의 골든, 25위 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KD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충전 타임.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헌트릭스의 골든, 그리고 제니의 러스 데너 러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반가운 이름이 또 등장했네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곡이 아련한 분위기와 벅찬 사운드 덕분에 가을 캐럴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질 텐데 그때 챙겨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아, 이 노래는 자동 퇴창 가능한 곡이죠.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을 담은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이분 데뷔하고 영케이 선배님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갔을 때 선배님 앞에서 한 소절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사실 그때 진짜 떨렸는데 또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역시 이제 원곡자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22위 발표하겠습니다. 새로운 봄 캐럴이죠. 바로 도경스의 팝콘입니다. 2024년에 나온 미니 3집 수록곡인데 올해 봄 계절감과 웨딩 시즌에 역주행하면서 이제 차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배님의 목소리가 말 다 했죠 뭐. 아주 너무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바로 안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것이입니다. 2019년에 나온 정규 3집 타이틀곡인데요. 사실 이 노래가 찬혁 선배님이 군입대 직전인 2017년에 한 페스티벌에서 깜짝 공개한 비완성곡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편곡을 거쳐서 이렇게 정식 발매가 됐고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한 시간도 고막 든든해지는 노래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24위 곡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전된 명관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아돌라 스페셜 DJ로 많은 멤버가 활약해준 다재다능한 팀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류 특별상을 수상한 K-POP의 보물이며 9월에 데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이분의 배터 듣고 왔습니다. 우선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스페셜 DJ도 많이 하고 우리 멤버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나는 건 또 제일 첫 번째로 했었던 추석 외국인 아이돌 특집이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또 DJ가 처음이어서 엄청 긴장하면서 갔는데 또 몇 번 걸치면서 마지막에 INI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것까지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핫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분이 최근에 상을 받았거든요. 다 우리 엠브들 덕분인데, 또 얼마 전에 엠브들 생일이었어요. 반성을 기회로 한마디 전해보자면 항상 저희가 뭘 하든 간에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뭐 웃긴 친구도 있고 또 엉뚱한 친구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감정을 많이 담아서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마음도 전해봤고요. 아응아 코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돌라에서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의 문자도 볼게요. 천재 캐디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요즘은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을 때나 그냥 지나가다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귀여운 걸 발견하고 저렴하게 득템했을 때처럼요. 최근 이타의 소소한 행복은 뭐예요? 저는요. 일단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약간 저는 어제 너무 조금 옛날 노래였는데 제목이 너무 궁금했다가 한 시간 정도 찾아보고 드디어 겨우겨우 찾아낸 경우에도 되게 뭔가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소소한 행복이 이제 바로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좀 작은 거에 행복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님께서 고민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곧 대학 1학년이 돼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8위를 차지했네요. 키키 하면 Y2K 컨셉이 진심인데요. 회사에서 기획도 엄청나게 힘써주시고 멤버들도 찰떡같이 공부해서 소화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Y2K 하면 떠오르는 게 동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따 만나라는 자체 콘텐츠 촬영차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번 어떤 간단한 뮤비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제대로 구경하지 못해서 자체 콘텐츠 때 좀 쇼핑도 하면서 뭔가 옷도 사고 그런 즐김을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또 말랑이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맛있는 음식 떡볶이도 있고 옷도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도 많이 가볼까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17위는요 바로 안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이 노래는 수현 선배님이 슬럼프로 힘들 때 오빠인 찬혁 선배님께서 동생이 방에서 나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라는 바람으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인지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제목부터 또 공감되는 가사까지 주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찬혁 선배님이 얼마나 좋은 오빠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도 제 여동생들이 다 음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첫째 동생은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 둘째 동생은 얼마 전에 데뷔한 그룹 하이프린세스 리노로 활동 중이거든요. 제 동생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약간 찡찡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어릴 때 좀 집을 나와서 살게 되니까 동생들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남매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잠깐 볼게요. 5723님, 저의 살까 말까 고민 좀 들어주세요. 지금 쓰는 폰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됩니다. 근데 요즘 다른 전자기기는 다 C타입 충전기를 쓰는데 폰은 8핀이어서 폰을 위해 충전기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게 몹시 번거롭습니다. 1년은 참아봤는데 저 폰 바꿀까요 말까요? 아직 8핀을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8핀 씁니다. 저희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C타입 8핀 둘 다 챙기는데 뭐 물건 오래 쓰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또 기회가 되시면은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되는 김에 한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8412님. 최근에 셀프 조립하는 가구를 하나 샀어요. 저는 뚝딱뚝딱 조립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조립해서 나사 풀고 다시 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지쳐서 잠시 회피 중입니다. 캐디는 이런 거 잘하시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레고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 하면 시간이 잘 가가지고 좋아했었어가지고 잠시 회피 중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아이브의 뱀뱅, 18곡 키키의 팝업팝업.

0: you snap see?
1: Idol 음악 전문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브의 뱀뱅 그리고 키키의 팝업 듣고 왔습니다. 다음 순위는 어떤 곡들?

일이 나올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보겠습니다. 먼저 16위는요, 올해 6월에 나온 하츠트 하츠의 레몬탱입니다. 이번 여름에 레몬을 컨셉으로 한 앨범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패션, 뷰티, 트렌드로 레몬코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가 15위를 차지했네요. 이 노래는 멜로디만큼이나 인사하는 듯한 손동작 안무도 유행한데요. 화사 선배님과 박종민 배우님이 꾸민 시상식 특별 무대에서 두 분이 이 안무를 직접 보여주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14위 가볼게요. 바로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윗 홈입니다. 2024년 11월에 깜짝 발매된 곡인데요. 지드래곤 선배님이 비하인드에서 풀어주시길, 사실 이 곡이 원래 빅뱅 노래로 기획돼서 정말 오래 갖고 있던 곡이라고 해요. 돌고 돌아 이 노래를 만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다행이네요. 약간 저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곡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에 최근에 컴퓨터 전리를 하면서 파일을 봤더니 100곡 넘게 작곡한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순위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나오시네요. 안뮤의 소문의 낙원이 13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은데요. 영상을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편안한 얼굴로 듬직듬직 율동을 함께 추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3472님, 오늘의 TMI 말해주세요. 완전 말한 적 없는걸요. 오,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또 하나의 루틴이 생겼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불 정리를 좀 열심히 하려고 루틴을 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깨끗하게 이불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따 집 들어갈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4362님,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요즘에 일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체력관리가 좀 안되네요. 혹시 캐디는 체력관리를 하나요? 바쁠 때 어떻게 컨디션을 챙기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이 많이 들어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입니다. 체력 문제로 말하자면요, 저도 약간 컨디션 관리를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래도 약간 틈틈이 잠을 자는 게 제일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수면은 잘 챙기시고 또 피로 회복을 좀 잘 하면서 열심히 멋지게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캐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앞서 핫차트 하츠의 레몬탱에 이어서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스윗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아이돌 노래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핫차트 하츠의 루드입니다. 올해 2월에 발매된 톤톤 튀는 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으로 노래 포인트가 많은데요. 특히 스텔라 씨의 영어 나레이션 파트가 챌린지로 이어질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팬분들께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다음 순위로 가볼게요. 이 곡도 나와줘야죠. 11위는요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2023년에 발매된 곡인데 2024년에 선배님께서 군복을 입고 열창한 드라우닝 무대 영상으로 역주행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런런 중입니다. 이 곡은 저도 노래방에 가면 꼭 불러야 하는 곡 중에 하나여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어서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채예나의 캐치캐치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돌 분들이 안무를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요청도 많이 해주시는 곡이죠. 저도 멤버 문정이란 챌린지를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엄청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캐치캐치를 많이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볼까요? 그이는요 바로 태연의 만찬가가 차지했습니다.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나온 곡인데 원곡도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태연 선배님 버전도 너무 좋아서 역시 믿고 듣는 태연이란 생각이 했습니다. 자, 9위까지 다양한 매력의 노래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여름에서 누가 돌아왔게 님께서 요즘 저 개인적으로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되게 좋은 프로젝트네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하나하나 예쁘고 멋있다고 칭찬해주고요. 밥만 잘 먹어도 튼튼하다고 기특하다고 말해줍니다. 셀프 뽀뽀뽀 하는 건데도 기분이 꽤 좋아지더라고요. 캐디도 오늘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미 칭찬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너무 잘 일어나가지고 이런 아침에도 열심히 일어나서 이불 정리도 하고 이런 좋은 인생 사는 나 너무 칭찬한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9위곡 태연의 만찬가.

인간 말랑이 캐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 확인해볼게요. 바로 리센느의 데자뷰입니다. 이분들이 노튜브 콘텐츠에서 고제 야호 장면이 터지면서 지금 가장 대세 그룹이 되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미나미 씨가 파라파라 댄스를 추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저도 열심히 파라파라를 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차트에서 빠지지 않는 곡이죠. 아일릿 이츠미가 이번 주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테크노 장르라서 듣고 있으면 신나고 톤톤 튀는 안무를 보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대단한 매력을 가진 노래죠. 자, 이번엔 6위로 가볼까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제목만 보면 상큼한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스파 하면 새맛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강렬함이 추가된 레모네이드인데요.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는 속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와도 통쾌하게 같이 마셔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5위 곡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코르티스 레드레드인데요. 이 곡은 포인트가 참 많지만 특히 가사가 재밌잖아요. 도가니, 팔랑기 같이 가사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고, 저도 뭔가 작업을 할 때 많이 조금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많이 듣게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볼게요. 7542님, 저 오늘 처음으로 혼밥했어요. 원래 약간 용기가 안 나서 망설였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캐디는 혼밥 잘하나요? 혼자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가는? 저는 혼밥 되게 자주 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기 혼자 구워 먹기 가능이고요. 또 일본에 가면은 1인 고깃집 같은 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하면, 요즘 또 혼자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고깃집도 한번 저는 추천드립니다. 고기도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혼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6위곡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5위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이분의 케이타 캐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4위는요, 역시 대세 이분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리센느의 프리티걸입니다. 카라 선배님들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죠. 원곡도 리센느 분들의 버전도 다 너무 좋지 않나요? 많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이분들이 나오시네요. 바로 IOI의 갑자기입니다. 선배님들의 데뷔 10주년 기념 재결합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음원 차트 1위, 음방 1위 등등 오랜만에 컴백임에도 팬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도 보면서 조금 심장이 많이 울렸습니다. 이번에 2위 곡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빅뱅의 빅인데요. 지난 19일 빅뱅 선배님들의 데뷔 20주년 당일에 나온 신곡인데요. 선배님들이 음악 제작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디렉팅과 기획까지 직접 이끌어서 완성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선배님들의 20주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의 20년 뒤를 한번 상상이 잘 안되네요. 뭐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3412님,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이랑 엄청 오래 고민 끝에 결정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마음만 먹은 거라 어떤 간지가 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캐디가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 참고할게요. 아, 또 이런 좋은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센느의 러브 어택입니다. 자, 역주행에 이어서 탑 100 차트 1등까지 해내신 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저도 이 러브 어택 리센느 분들 노래 중에 제일 최애곡이거든요. 많이 찾아 듣고 있습니다. 리센느 분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곡들도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제 첫 방송 어땠나요? 저는 또 오랜만에 이제 DJ 라디오를 하게 된다고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약간 수다 떠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도 캐디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1위 곡 리센느의 러브 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이분 케이타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하.

0: CCFM for you.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존 카니 감독의 새로운 음악 영화 Seeing Again 사운드 트랙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였습니다. 닉 조나스의 노래였고요. 이 음반에 세 가지 버전이 실려 있거든요. 그 중에 닉 조나스의 팝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Once, Begin Again, Sing Street 모두 같은 감독의 영화죠. 존 카니 감독. 그가 새로운 음악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Sing Again. 우리나라에서 붙인 제목이고요. 원제는 파워 발라드입니다. 파워 발라드. 주인공은

0: 프리스트맨, 네, 폴 러드, 그리고 닉 조나스, 가수이기도 한 닉 조나스가 함께 출연하고 있고요. 이야기는 이래요. 한때는 좀 청춘을 불사르던 락커였지만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다니는, 우리가 웨딩싱어에서 보았던 설정이죠. 바로 그 웨딩싱어로 살고 있는 릭이라는 남자, 이게 바로 폴 러드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좀 잘나가는 사람들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되어 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하객들도 범상치가 않죠. 그 중에는 데니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데니는 한때 잘나가는 아이돌 스타였는데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그날 밤 이제 술을 먹고 우연히 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즉석에서 노래를 함께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릭, 그러니까 폴 러드가 오랫동안 완성하지 못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노래를 들은 데니가 아 노래 너무 좋다, 우리가 같이 써봐요 노래, 끝내봐요 노래를 한번 완성해봐요 했는데 릭은 아이고 피곤해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애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자리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가는 곳마다 자기 노래가 들려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기 노래인데 역시나 그날 밤에 자기가 완성하지 못한 그 노래의 선율을 듣고 간 데니가 그걸 자기 노래로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데니를 찾아가서 이거 내 거 아니냐, 최소한 내가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반면에 데니는 세상에 내놓지도 않은 노래, 영원히 어쩌면 빛도 보지 못할 노래를 내가 이렇게 히트를 시켰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결국 릭이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받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그려질 것 같지만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스나 비긴 어게인이나 싱스트리트를 봐서 알겠지만 존 카니 감독은 음악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가져오느냐 마느냐는 어느 순간부터 중요해지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더 힘쓰고 있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워낙에 존 카니 감독 영화를 다 좋아해서 그럴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께는 또 비슷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항변하고 싶은 게 리차드 커티스의 로코가 누군가에게는 다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다 재밌는 영화인 것처럼 저에게는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가 누군가의 눈에는 계속 동화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늘 재밌는 영화예요. Sing Again. 이번 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싱 스트리트까지는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가 그래도 국내에서 꽤 사랑받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OTT로 공개된 플로라 앤 선을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몰라서 마치 한 10년 동안의 공백이 생긴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싱 어게인이 나왔는데 또 너무 작게 조용히 개봉을 하고 있네요. 노래 좋아요. 바로 이 노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가 영화 내내 나오고 닉 조나스 버전을 오늘 들려드렸지만 또 폴 러드의 버전도 사운드 트랙엔 실려 있습니다. 다음엔 한번 폴 러드의 노래 솜씨도 한번 볼 겸 그 버전 들려드릴게요. 아예 음반을 소개해드릴까요?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웨딩싱어다 보니까 결혼식 다니면서 기존의 히트곡들을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도 다 사운드 트랙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음반 전체를 한번 소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새로운 음악 영화, 음악을 통한 아조씨의 성장 영화 싱 어게인, 오늘의 오프닝 영화였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아니 본나 깜짝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파워 발라드라는 원제가 좀 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제목을 싱 어게인으로 바꾼 데에는 아마 이 영화에 살짝 좀 기대 가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요? 비긴 어게인 이게 워낙 잘 됐으니까 한국에서 마침 그 비긴 어게인의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김미경 씨. 아이가 개학하기 전날 같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봤는데요. 저는 왜그 뉴욕 그 배경만 자꾸 보이는지 하시면서 역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로스트 스타즈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은 특히 원래도 스파이더맨은 배경이 뉴욕이었지만 계속 물론 파프롬 홈처럼 이제 무대를 유럽으로 옮긴 그 편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늘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브랜드 뉴 데이가 특히 뉴욕에 대한 애정이 아주 뚝뚝 묻어나는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에필로그의 뉴욕 풍경들도 그렇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뉴욕 배경이 보이는 게. 뉴욕 배경이 잘 보이게 찍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리고 비긴 어게인의 뉴욕 풍경도 참 좋은데 역시 존 카니 감독은 아일랜드에서 영화를 찍어야 그 느낌이 좀 제대로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일랜드에 폴 러드는 살고 있고 이제 물론 데니를 만나러 LA를 가긴 합니다만 역시 또 아일랜드 그리고 더블린의 풍경들을 볼수 있습니다. 원스의 더블린 그리고 싱스트리트의 더블린 사과 TV에 있는 플로라앤선의 또 더블린 이 아일랜드 더블린의 풍경들이 존 카니 감독 영화 덕분에 굉장히 친숙해졌죠.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또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작품은 제가 월요일에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도 소개한 신작이죠. 옵세션. 아 이거 참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는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네. 제작비가 지금 알려진 거로는 뭐 75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거의 5억 달러 가까워요. 뭐 4억 8천만, 뭐 4억 9천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대체 얼마를 번 겁니까? 옵세션이라는 공포 영화. 그러니까 백룸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출연했다. 할리우드에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새로운 감독 세대가 출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작품이에요. 옵세션. 두편 모두 유튜버 출신의 감독,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둘다 모두 20대 감독이고요. 옵세션은 살인만 나오는 공포 아닙니다. 나 살인만 나오는 영화 무서워 하시는 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 아닙니다. 뭐 심령 공포, 오컬트 이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 영화 그런 영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살인마도 귀신도 악령도 나오지 않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런 것 빼고 무슨 공포가 있지? 바로 일상의 공포, 마음속의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영화에서 담아내고 있죠.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아,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큼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면 너무 좋겠어. 아, 근데 고백할 용기는 나지 않고. 아, 또 이불킥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뭐 물건 하나를 판다고 그래서 그냥 뭐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고 소원을 빌게 되죠. 저 여자가 나를 제일 사랑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다음 날부터. 소원이 이루어졌네? 네. 그 여자가 나만 바라보네? 너무 좋았죠. 나밖에 없대요. 그 여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나밖에 없대요. 예. 그리고

나만 바라봐요. 정말 하루 종일 나만 바라봐요. 나만 따라다니고 나하고만 있으려고 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너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이게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뭐지? 근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아, 소원 취소할 수 없나? 취소할 수 없답니다. 네, 그게 바로 공포영화 옵세션.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서늘하죠. 이게 영화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연인 사이에서 얼마든지 그 관계가 뒤틀릴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뭐 스필버그, 뭐 크리스토퍼 놀란 전부 다 이 영화를 샷아웃 했고 이 영화 출연하기 전까지는 배역을 이렇게 쉽게 구하지 못해서 게임 스트리밍으로 알바를 하셨다는 이 주연 배우 인디 네버레티는 지금 엑스맨의 캐스팅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지금 아카데미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옵세션. 이거 재밌습니다. 물론 공포영화다 보니까 조금 잔인한 순간들이나 좀 살짝 지저분한 순간들이 나와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으세요? 옵세션 정도? 뭐 살인마도 안 나오고 뭐 귀신도 안 나오고 그죠? 네. 그래서 백룸과 함께 옵세션은 일단 한번 봐두시는 게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단 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할리우드의 새로운 흐름이구나. 새로운 감독들이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그 현재를 목격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옵세션. 이거 재밌어요. 예, 음악도 좋아요. 커런트 조이스의 키즈 준비했습니다.

커런트 조이스의 키즈, 영화 옵세션 삽입곡이었고요. 이어서 뭔가 그 키즈 노래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 곡으로 혼자 잊고 있더라고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크루리의 하이웨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옵세션의 그 커런트 조이스 노래 같은 게 제가 지난 매직아웃 스페셜 M에서 했던 테마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무서운 영화에 안 무서운 노래,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하지만 무섭지 않은 노래, 노래 자체는 무섭지 않은, 그런데 공포 영화에 쓰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 한 시간 동안 그때 모아서 들려드렸었잖아요. 요 노래를 넣어서도 될 뻔했네요. 그날 방송 들으시면서 7129번 쓰시는 분께서 또 신청곡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공포영화는 아니긴 한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에서 뭔가 좀 주인공이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에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름 기묘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두 편을 언급해 주셨어요.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과 아이리시맨의 어떤 폭력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은 음악이 나왔었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두 곡, 그 중에서 좋은 친구들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 솔직히 장면은

기억 안 나요.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시퀀스였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좋은 친구들의 어떤 그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하고 이 노래만으로도 뭔가 이미 기묘합니다. 네, 도너반입니다. 아틀란티스.

좋은 친구들에서 도노반의 아틀란티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예스터데이를 비롯한 많은 영화에서 우리가 들은 노래죠. 더 비틀스의 헤이 주드까지 들었습니다. 저 도노반 노래 나오는 장면 찾아봤어요. 그 장면에 그 술집에 흐르던 노래가 아틀란티스였군요. 조페 씨, 그리고 레이 리오타, 로버트 드니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누군가를 흠신 두들겨 패는 흠신 두들겨 팬다는 너무 순화시킨 표현 같네요. 네. 조 페시가 말 그대로 조 페시는 장면.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폭력적인 장면에 그 노래가 쓰이고 있네요. 아틀란티스. 김기택 씨, 기숙사 세탁실에서 밀린 빨래를 돌리며 청취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기숙사 세탁실은 이 시간에 빨래 돌려도 크게 상관이 없나 봐요.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 시간에 돌리면 안 되죠. 세탁기든 건조기든 돌리면 안 되는 시간대인데, 기숙사 세탁실은 그 세탁실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아마 가능한가 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영화 속 빨래방 한거 혹시 기억하세요? 김기택 씨? 언젠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저 그런 것도 했네요. 참, 열심히 했다. 나름. 그것도 또 찾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도 거기 나왔던 것 같고, 베이비 드라이버도 나왔던 것 같고, 제가 하여튼간 영화 속에 그 빨래방만 한번 그 장면들만 모아서 특집 한 적도 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다음에 혹시 뭐 밀린 빨래 돌릴 때 있으면 그 다시 듣기와 함께 들으시면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63, 6346번. 와이프하고 지방 갔다 오다가 송산 휴게소에서 문자 보내요. 하시면서

1990년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금의 제 와이프하고 데이트하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카페에서 제가 프로포즈 할때 나왔던 LST 신청합니다. 뭐야. 막 꿀뚝뚝이네. 네. 57세라고 하셨는데. 카페에서 결혼 고백하던 곳에 나오던 LST 신청합니다. 근데 마침 또 조주연 씨도 갑자기 또 LST가 듣고 싶다고. 이거 사운드 트랙에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테아 레오니가 주연한 영화 패밀리맨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LST.

패밀리맨 사운드트랙에서 LS2 모세다데스의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영화 파랑주의보에는 다른 버전으로 실려있는 바로 그 노래 한여름밤의 꿈 권성현의 목소리로 이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빨래방 특집 한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 2월 20일 네, 매직아워 스페셜 F였습니다. 2021년 2월 20일 방송 그날 방송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의 빨래방 얘기도 했었네요. 헤밍웨이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왔다가 다시 얼른 카페로 돌아가는데 방금 전에 그 카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가 빨래방으로 바뀌어 있던 장면. 네, 미드나잇 인 파리 바로 그 장면에 흘렀던 비스트로 파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3, 4분 I think we're here 올라갈게 내 친구 와 네 친구 Let's get tight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문 앞이야 열어줘 나랑 가자 지금 당장 Must be hangy Must be hangy Bangy, bangy, bangy. 나 어딘데 놀러갈게 내 친구와 네 친구와 Let's be friend 날아갈게 지금 당장 must be hangy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돌아왔을 땐 현재 그는 평범한 가장 아픔은 모든 제 직장인 청소를 나가 새벽녘 돌아와 보니 자고 있는 두 아들의 손 만지며 그 나이 때 자신을 떠올려

0: 아주
1: 예 아버지 저예요.
0: 아버지 아, 파더스 데이인데 전화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1: 아 그래 바빴지 뭐. 연희가 전화했어.
0: 했어요? 적어도 무슨 바빠했네.
1: 아유 힘들어서 어떡하냐. 너님의 바빠 지금.
0: 아 진짜요?
2: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해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0: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이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그 사람은 개그감이 참 좋아? 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런데 개그감이 좋다는 건 단순히 웃긴 말을 잘한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유쾌한 교감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겠죠. 저도 방송에서 항상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우리 빵그리 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을까? 유쾌한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엄청난 개그감은 아니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누군가는 잠깐 웃고 또 누군가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이었어요. 아 정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웃긴 사람 되고 싶다. 유머 넘치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봐도 미니창, 문자창 댓글의 분위기가 저는 느껴져요. 영디 괜찮아요. 영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 영디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계시겠죠. 아 소소한 웃음이라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유머 넘치는 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눈치 빨라야 되고요. 일단 머리가 좋아야 돼요. 좀 똑똑해야지 남들을 웃기고 기쁘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0: 그런 웃음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엔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아, 우리 새아침 코너지기 중에서 가장 유머러스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 우리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량 리포터한테 승리를 내주고 좀 위태로운데 이래서는 역전 당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살짝 위기감이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배트끈 꽉 조여매고 한번 달려볼게요. 이번 주 선곡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아량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베리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전화.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8: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8669번님입니다. 맨날 듣는데도 문자는 처음 보내네요. 대전과 금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금산에 농사지으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요 하셨습니다. 오, 대전과 금산이면은 찾아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시간이 은근히 걸릴 것 같은데 조심히 잘 가시고요. 요즘 아직 한낮에는 많이 덥고 습하죠?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김기동님,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고 저희 딸은 춘천에 있어요. 딸 보러 갑니다. 벌써부터 너무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 새벽부터 정말 일찌감치 달려가시네요. 춘천 좋은 곳도 정말 많잖아요. 공원도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춘천하면 닭갈비죠. 맛있는 음식 함께 많이 드시고 오세요. 조미영님입니다. 출근 전 차에 밥 주러 주유소 갑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듣네요. 크크. 영지는 차에 주유 미리미리 하시는 편인가요? 하셨는데요. 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은근히 계획을 또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남았으면은 무슨 요일쯤 주의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사람 밥은 그렇게 꼬박꼬박 먹으면서 차 밥 주는 건 왜 이렇게 귀찮죠? 저만 그런가요? 주유소가 회사나 집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425번님이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출근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곡은 CN블루의 사랑빛 부탁합니다. 100일 가까이 만나고 있는 그녀가 저의 사랑빛입니다. 어머나.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에게 들려주시죠. 달달하네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CN블루의 사랑빛이에요.

CN블루의 사랑빛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309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새벽 요가 하는 날입니다. 요가 후 출근하면 미친 듯 바쁘겠죠. 두렵네요. 그래도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노래도 신청합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그쵸. 또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하루만, 오늘만 버티면 주말인 거잖아요. 힘내시고요. 저도 요가를 꽤 학교 다닐 때 오래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필 제가 다닐 때는 한요가가 유행이었어요. 요즘 한요가는 잘 안 하죠. 그냥 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669번님 그리고 조미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193번님 새싹이십니다. 저는 부모님과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면서 애청해요. 요즘 다들 많이 어려운데 제발 도시락 주문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아, 그렇죠.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 힘들다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유독 올해는 더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이제 가을 운동회 뭐 이런 시즌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파이팅입니다. 0730번님은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떡케이크 공방을 운영 중인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떡 만드는 중입니다. 새벽 일찍 일하면서 듣는 라디오 참 좋네요 하셨어요. 와, 저 떡케이크 저도 한번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빠 생신 때 온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는 그 밀가루 케이크보다도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또 맛도 좋으니까 저희 집은 원래 그런 거 잘 못 먹는데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0730번님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8016번님. 집이에요. 아침에 자격증 공부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영디는 밤에 공부하는 게 더 잘 되시나요? 아침에 공부하는 게 더 잘 되시나요? 하셨는데요. 아,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무조건 학교 시험 기간에도 밤에 전 주로 공부했거든요. 차라리 밤을 새면 샜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항상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 맞춰놓고 눈 뜨면은 막 8시, 9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부지런하십니다. 공부 잘하시고요. 7970번님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라디오 켜고 운동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해요 하셨어요. 그럼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려면은 선생님들이 또 안전하고 또 행복하셔야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은 좋은 게 마음을 가담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또 착착착 계획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주말 동안 날씨 쿠폰 쓰러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9월 초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 대전 대구가 23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열대야주의보, 폭염특보 모두 다 해제됐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 부산 28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무엇보다 습도가 낮아서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 지리산, 제주도로는 지금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제주도로는 일요일까지 비가 자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의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이제 하늘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가을이 올 거야 라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여기는 어떡하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디가 선곡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면 제가 새아침에서 유머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승리까지 차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떡하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계속 지니까 이제 사람이 좀 어떻게 되나요?
1: 아, 사람이 한없이 네. 고개가 꺾이네요. 지금 벼 수학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벼가 됐어요.
0: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계속 이기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지네요.
1: 지금 등 뒤에 날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0: 제 머리 뭐죠? 위에 드론이 자꾸 저를 막 끌어올려요.
1: 아, 드론.
0: 어떡하지? 고개가 막 빳빳해지는데
1: 아.
0: 어떡하죠? 영디 이제 18대 제가 17로.
1: 언제
0: 거의
1: 이렇게 됐어요?
0: 다 따라잡았어요.
1: 오, 진짜 어느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0: 역시 버티다 보면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진 것 같진 않아요. 기세 자체는 이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기세에 따라가는 게. 아,
0: 예측을 좀 하셨나요?
1: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저 네. 괜찮지 않았나요? 아, 정말.

0: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 보겠습니다. 7970번님, 놀이터에서 사는 딸에게 들려줄 노래 이름이 뭐예요 선곡하다니 정말 빵 터졌네요.
1: 에헤이.
0: 왜요? 왜요? 에헤이가 뭐예요? 에헤이, 에헤이 처음 들어보는데. 놀이터로 매일 출퇴근 도장을 찍던 아들이 이제 중1이 됐는데요. 사연자분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실컷 놀아야 잘 자고 건강하게 크더라고요. 대신 저는 다칠까봐 가방에 빨간 약이랑 밴드를 챙겨 다녔답니다. 베리에게 한 표 하셨는데.
1: 와. 어머님 노력하셨네요.
0: 역시 진짜 여기에 놀이터에 거주한다는 거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요.
1: 그럼요. 네. 5660번님은요. 새롭게 이사간 곳을 두고 감나라 배너라 하는 직장 상사한테 들려준 노래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라니 영디승 완벽 한 선곡이네요. 베리 이럴 땐 영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가사가 있는 곡을 하셨어야죠.
0: 에헤이.
1: 뜬금 없었어요. 베리 선곡.
0: 그래요. 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6973번님 서운합니다. 저 소아과 의사 빵글인데요. 의사 선생님 안 무섭다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도 이름이 뭐예요는 웃겼습니다. 베리 승 하셨네요. 또 이렇게 전문가가 등판하시면 제가 또 깨갱하거든요.
1: 아주 할 말 없어지죠.
0: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970번님, 6973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틀착 플리스 시작해 볼 텐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영디.
1: 네,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 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려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김미성님, 저희 남편은 국제특허 4개국을 취득해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제품 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하면서 명절을 제외하곤 1년 동안 휴가도 없이 일을 합니다. 남편의 성실함 덕분에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곳에 감사하지만 나이가 71인데 이제는 일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베푸면서 본인에게는 엄격한 남편에게 여유를 선물해줄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0: 김미성님, 남편분이랑 이거 꼭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거 잘 안 나갑니다. 깜짝 놀라셔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이게 잘 안 나가나요?
0: 이게 맞는 사연이 와야 돼요.
1: 아, 그럼요.
0: 우리 계속 패하고 있는 영디, 어디 한번 감을 살펴볼까요? 뭐가 좋으셨어요?
1: 아, 저는 이 남편분의 근데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멈출 줄을 좀 모르시는 거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데 정말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은퇴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항상 모든 것은 순리대로, 그리고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우리 남편분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순리대로 가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맡겨라. 비틀즈의 Let it be. 준비했어요.
0: 저는 그럼 흘러가는 대로 돌아. Let it go.
1: 아, 지금 그거는 너무 이제 창창한
0: 앞날을. 아니 앞에 있네. 소개해서 유머라고 자꾸 이렇게 타이틀을 주셔가지고
1: 압박감이 좀 있나요?
0: 개그를 좀 쳐봤어요. Let it go는 농담이고.
1: 네.
0: 전 최근에 동요를 듣다가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어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1: 뭐죠?
0: 천천히 가면 돼. 이거는 영디가 모를 거예요. 뽀로로 노래거든요. 영디는 모르는 애니메이션 노래라서.
1: 네.
0: 근데 그 천천히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저한테 와닿으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뭐 급하게 가서 뭐 하겠어. 운전도 마찬가지. 급하게 가도 5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방송도 빨리 해도 우리가 이렇게 뭐 5분 빨리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지. 아무튼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 천천히.
0: 저는 우리 김미성 빵그리님께서 남편한테 어깨에 탁 손 하나 올리고 당신 좀 천천히 해도 돼. 당신이랑은 다 천천히 가고 싶어. 당신과는 천천히.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1: 괜찮은데요?
0: 속도의 문제냐 이거네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두냐. Let it be. 당신과는 천천히.
1: 아, 둘 다 괜찮은데요, 저는?
0: 오늘 오프닝에서 뭐 영어 노래 많이 나왔나요?
1: 아니요.
2: 안 나왔어요?
1: 네.
2: 그럼 영어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1: 진 여유가 확실히 생겼네요.
2: 그럼

0: 아니요.
1: 멋있어요.
0: 지고 있지만 막 이기는 느낌.
1: 오, 너무 멋있어요.
0: 첫 번째 제가 그 카드를 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오, 뒤에 게 또 자신이 있으시나 보네요.
0: 급하게 지금 또 공부합니다. 노래 나갈 때.
1: 비틀즈
0: 노래죠?
1: 네, 비틀즈의 레디피예요.

0: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오셨습니다. 오,
1: 괜찮죠?
0: 네.
1: 또 일은 하나이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저도 좋았어요. 네. 근데 아, 두 번째 사연을 읽으면서 아, 괜히 첫 번째 영디한테 넘겨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1: 잘하실 거면서
0: 명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0506번님, 저는 도로 유지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장 나가기 전에 직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안전교육과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하는데요. 음악 없이 구령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몸풀기 체조에 어울릴 만한 음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곡해 주시면 그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셨네요. 0506번님,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아, 진짜 뜨끈한 물에 한번 샤워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날이 더울 때는 시원한 물에 좋아요. 샤워하시라고 저희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먼저 갈게요.
1: 오,
0: 제가 최근에 악동 뮤지션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정해진 안무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몸의 움직임인데 춤 같고 되게 그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우리 이찬영님의 자유로운 영혼.
1: 그쵸, 그쵸.
0: 그 긍정적인 바이브가 우리 동생 수연님한테까지 전달되는 느낌. 이게 저게 짜여진 안무일까? 아니면 지금 즉흥으로 하는 그냥 몸의 움직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우리 0506번님 그 뭐 새천년 체조 다양한 체조들 많잖아요. 근데 굳이 꼭 체조라고 해서 정해진 뭐 팔을 돌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냥 내 몸이 풀고 싶은 대로 바이브를 타셔라.
1: 밖에서 괜찮나요?
0: 전 악동 뮤지션의 Lovely. Lovely, Lovely. 너무 이거 들으면 내 몸이 막 그냥 어딘가 들썩여요. 그 부분을 주로 풀어주세요.
1: 굉장히 러블리한 노래를 갖고 오셨네요.
0: 네.
1: 아,
0: 어떤 노래요?
1: 네. 일단 신나는 노래로 가야죠. 체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또 얼마나 일을 하기 싫겠어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좀 업 끌어올려줘야 하는데 체조니까 또 나와줘야죠.
0: 뭐죠?
1: 머리, 어깨, 무릎발, 스웩, 체크, 스웩, 체크, 머리, 어깨, 무릎발 체크를 하면서 이 노래를 맞춰서 율동, 구호를 해주시면은 이게 또 이 노래가 이렇게 처음에 좀 천천히 시작했다가 빨리 나가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천천히 갔다가 또 빨리 가요. 인터벌을 할 수가 있어요. 체조 인터벌.
0: 아, 논리적이네.
1: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발 체크하면서 스웩 있나 또 한번 좀 봐주시고 신나게 체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지드래곤의 크레용 갖고 왔어요.
0: 아, Get your crayon. 아, 저도 막 설득이 되어버려가지고 제 노래보다 영디 노래가 지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1: 신나는 걸로 가야죠.
0: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서 그쵸 첫 번째 막 이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고 뭐 주식으로 좀 벌었다고 커피 사주고 하면 나중에 보면은 돈이 없거든요.
1: 제가
0: 그런 느낌이네요.
1: 3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아량 한번 베풀었다가 네. 이렇게 제가 연속으로 지고 있잖아요.
0: 함부로 이렇게 배려하는 거 아니네요. 무서운 사람이었어 영디. 어쩔 수 없네요. 노래 네. 좋은 노래 가지고 오셨으니까 지드래곤의 크레용 듣고 오겠습니다.
3: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스웩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4: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지드래곤의 크레용이었고요. 마지막 사연 저희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15: 9940번님. 흔히 힘들게 공부하는 고3들을 우스갯소리로 상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자기 숙제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옆에서 떠들면 아 집중이 안 되잖아 조용히 해 하고 빽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 동생한테도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몇 살인데 그러냐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그렇게 예민한데 공부는 잘 하느냐? 전국 방송이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0: 공부할 때마다 예민해지는 저희 집 상전한테 들려줄 노래 알려주세요. 딸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하셨네요.
1: 아 9940번님 우리 따님 이거에도 혹시 예민해지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실래요? 이거까지 저희가 드렸는데 혹시 예민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떡하죠?
0: 저희가 어떡할까요?
1: 심심한 사과를 드릴게요.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세트니까 하나 먹고 안 되면 두 개로 한번 해보세요.
0: 미숫가루나 우유에 이렇게 타 먹으면 되죠?
1: 너무 괜찮네요.
0: 그쵸?
1: 공복의 꿀도 괜찮나요?
0: 네. 아 좋죠.
1: 제가 건강 프로그램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 지금 제가 앞에 두 사연 모두 다 영디 노래가 나가가지고 제 노래가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영디 노래 먼저 들어보고 제가
0: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번엔 준비해봤어요. 유행이 한번 또 탑승해 보실래요? 요즘
1: 네,
0: 유행으로?
1: 태워주시면
0: 요즘 뭐 너튜브나 네. 이런 뭐 별스타그램 쇼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BGM이 정말 많이 나와요.
1: 뭐예요?
0: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갑자기 집중이 안 되잖아. 조용히 해. 하는데 고3인가 하는 자막과 함께 문을 딱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BGM.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1: 그쵸, 권진아의, 그건 알죠.
0: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아. 뭔가 잘못됐다 지금 이 상황. 고3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초3이 나왔다. 이럴 때 쓰는 BGM이 요즘 이 노래죠.
1: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딸한테 말하는 건가요? 상황을 이렇게.
0: 그 상황 자체를 상황 재밌게 자체.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럼 딸도 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딸이 많이 화낼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0: 아 사춘기가 일찍 왔나 혹시?
1: 뭐가 잘못됐다는
0: 네.
1: 거냐고.
0: 네.
1: 저는 그러면은 저도 그냥 살짝 유행에 탑승할게요. 이것도 유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딸이 너무 지금 생각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은 요즘 바쁘거든요. 막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숙제도 있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 생각도 하다 보면 계속 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중독되는 거예요.
0: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QWER
1: 처음에 시작할 때 원 투 QWER 저는 QWER의 고민 중독.
0: 아 고민 중독.
1: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이렇게.
0: 네. 아,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가 어렵네요.
1: 왜요, 왜요?
0: 제 용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 여기에 뭐라고 받아쳤어야 됐을까요?
1: 아 그래요? 저는 우리 딸한테 너 그렇게 생각도 계속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계속한다. 이거 끊어내야 돼. 진짜 중독되면 안 돼. 오늘은 그러면 숙제하지 마. 이런 좀 관용도 베풀어 주시고.
0: 진짜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1: 어머니랑
0: 있으세요?
1: 협의는 제가 안 됐어요. 제가 남의 집 애한테 지금 숙제하지 말라고 감히 막 그렇게 말하고. 하나만 해주세요, 제 거.
0: 아, 그럼 가야죠, 가야죠.
1: 감사해요.
0: 가야죠.
1: 진짜 안 해주는 줄 알고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더 어필할 뻔했네.
0: 네. QWER의 고민 중독이죠?
1: 네.
0: 아, 근데 우리 빵그리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아까 제 두 곡도 그렇고요.
1: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0: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질 것 같아서요.
1: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주에 제가 동점을 만들지
0: 네.
1: 아니면 더 벌어질지
0: 네. 배틀 결과 다음 주에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령 리포터와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령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1: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엘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7말 8초는 여름휴가 성수기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8말 9초 이렇게 말이 생겨났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으로 휴가 일정을 옮기는 늦캉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떠나려는 거죠. 확실히 요즘 아침 저녁 뭐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늦캉스 떠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말 아니 오늘 밤에라도 훌쩍 떠나보는 거 어떠실까요? 미리 계획 안 세워서 안 돼요 하는 MBTI J분들 가끔은 즉흥으로 떠나는 여행 저 믿으세요. 재밌어요. 이번에 P 한번 되셔서 일단 표부터 끊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뭘 할지는 도착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예, 오늘은 계획대로 대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 보자고요.

9월 4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스위스어로 괜찮아 떠나. 아 진짜 떠나고 싶다. 어디든 가면 어디든 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떠나고 싶은 금요일인데 여러분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환영합니다. 김민정님께서 어제 비긴어 게임 방송 잘 봤어요. 아 어제 방영됐구나. 저는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 여행 중이에요. 예전에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촬영 장소도 다녀왔어요. 여기 온도 습도 너무 좋아요. 테디도 여기서 노래하면 너무 행복할걸요? 하셨는데 진짜요? 너무 가고 싶어요. 원래 비긴 어게인 이 방송이 외국에서 이제 버스킹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팬데믹 이후에 국내에서 하는 걸로 바뀌고 지금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외국 갈 때 저 좀 불러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김경숙님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아침이에요. 근데 주말에 마라톤 나가서 어디를 못 가요. 후후후. 저 완주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0: 달리기에 푹 빠져 계시는군요. 마라톤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준비 잘 하셨죠? 예, 근육 잘 푸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멋지게 완주하고 오십시오. 화이팅! 1224님이 테디, 저는 오늘 연차 내고 쭈꾸미 낚시하러 서해 바다로 나왔어요. 150마리 목표인데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일찍부터 동트기 전부터 이제 배 타고 나가셨겠네요. 아, 이 낚시에 또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몇 마리 잡고 이런 것도 목표도 재밌지만 그 자연에 내가 망망대해 그냥 혼자 떠가지고 같이 몇몇 이렇게 있지만 조용히 걷어올리는 오늘 하루를 걷어올리는 그 맛에 그렇죠 하는 거죠. 아 참고로 저는 낚시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하지도 않는데 주변에 낚시 빠진 분들 형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게 또 낭만 있어 보여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렇게 또 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 와서 잡은 걸로 다시 또 막 회 먹고 이러면 어떤 일이든 오늘 훌쩍 해보시죠. 여러분 제이이신 분들 잠깐 틈나는 그 계획 안에 뭔가 해볼까요 오늘? 예, 가슴 뛰는 일이 있는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2시간 가슴 뛰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겔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금요일 4부 오랜만에 브랜드랜드 개장합니다. 이지라님 나와주세요.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공을 넘어 신화가 된 기업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금요일이에요. 불금이에요 오늘. 자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신나게 쏘겠습니다.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 슬립,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6: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0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1: 굿모닝.
2: 혹시 나들이 계획 없으시다면 집에서 여름의 흔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땀이 밴 침구도 빨고요. 여름에 눅눅했던 집안도 활짝 환기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하고 햇살 좋고 일교차가 큰 딱 이맘때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로 볼에 닿는 공기가 선선해서 좋습니다. 낮에는 서울 전주가 30도, 부산은 28도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지만 습도가 낮아서 무덥진 않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은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에 또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도 함께하는 금요일 여러분 몸 꺾으세요. 각기 따따따따따따따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터보 검은 고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침 날씨도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불금 더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오늘 끝나고 뭐 하실까요? 주말엔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실 건데요? 자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류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예요. 검은 고양이 내로 검은 고양이 터보 계속 듣겠습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환영합니다. 0684번님, 저는 고양이 말고 강아지랑 남해로 가족여행 갑니다.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해먹고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할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남해여행에 이만한 날씨가 없어요. 나이스 선택. 0991번님, 저 9월부터 새벽 수영 시작했어요. 운동 끝나고 샤워 딱 하고 나오면 하루가 상쾌합니다. 어제부터 대구도 제법 가을 냄새가 나네요 하셨는데, 이제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아요. 걱정이 포터도 이제 여름 다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570번님이 어제 1년간 준비하던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주말에는 수험기간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아내와 함께 바다 보러 강릉 가려고 합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축하드립니다. 1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능력자. 오, 누리세요. 지금 베이비복스 우연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합격한 건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 만큼 누리세요.

0: 5550번님, 주말에 여의도 불꽃축제 하잖아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종일 물건만 계속 채워 넣어야 해요. 유유. 불꽃 빵빵 터지는 소리만 들어야겠죠. 유유.
1: 아, 여의도 축제 하죠. 맞아.
0: 아,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면서, 예, 또 일하는 자들의 어떤 보람으로 또 채워가야죠 하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실이라는 그대 멋져요. 3779번님, 저 일요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남자친구랑 서울 불꽃축제 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감도 안 오네요. 그래도 서로 짜증내지 않고 재밌게 보다 올게요.
1: 벌써 짜증이 걱정이면 어떡해.
0: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불꽃처럼 아름답게 팡팡 터지는, 예, 도파민 팡팡 터지는 연애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보내실 거예요? 불금계 그리고 주말계 계속 보내주세요.

잭스키스 컴백 그러고 있습니다. 이석윤 님이 테디 벌써 오디세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저 오디세이 한 번 더 보러 가요. 이석윤 님처럼 이렇게 두 번 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디세이 저 말했잖아요. 제가 역대 영화 손꼽히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럴만해요. 8389번님 테디 저 드디어 2주 반 만에 차 에어컨 부속품 왔다고 해서 고치려고요. 출근길은 비록 덥지만 퇴근길은 행복할 듯합니다. 모두들 불금 화이팅. 에어컨은 왜 이렇게 다 여름 끝날 때 오는 거예요. 그죠? 고장난 거 왜 이렇게 여름 끝날 때 고쳐지는 거야. 하지만 요것마저도 기쁘게 긍정적으로 누리십시오. 윤경자님 주말에 결혼 21주년 여행 가려고요. 근데 아무것도 예약 안 한 건 안 비밀이요. 크크크. 경자님 이런 널널한 마음으로 이런 털털한 마음으로 21년을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스타일 뭐 굳이 바꾸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좋은 거 드시고 오세요. 자 컴백 계속 듣겠습니다.

개그맨 모닝 나이트. 다음 곡 카라 루팡 흐르고 있습니다. 3522번님 평소보다 아기가 일찍 깨서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불금 나이트 들으면서 신나게 빨래 개고 있어요. 크크크크. 선곡 장난 아니네요. 아침부터 둠칫둠칫. 저희가 또 피곤함을 좀 이기게 해드렸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즐겨주세요. 7108번님 날씨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오늘은 염색하러 갑니다. 불금에 염색하고 주말에는 혼자 드라이브 갑니다. 혼자 여행 너무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지금 새싹 문자예요.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좋네요. 기분 좋은 게 여기까지 느껴져. 자, 우리 민경 PD도 어제 염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풍운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풍운에. 네, 거기 이제 바람 역할 하는 친구 있어요. 파란머리. 그렇게 멋지게 무술할 것처럼 봤습니다. 즐기세요. 누리세요. 0123번님 굿모닝 테디. 제 친구 렉스가 타 채널에서 테이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 넘어왔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잘 왔어 렉스. 잘 왔어. 자, 또 새로운 친구 하나 생겼으니까 예, 기분 좋게 계속 노래 즐길게.

따따따따 불금엔 모닝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오늘 모닝나이트 마지막 곡입니다. 최애나 캐치캐치 들고 있어요. 7098번님이 아 너무 신나서 춤추다가 아이라인을 관자놀이까지 그렸어요. 오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네요. 7766번님이 82년생 생애 첫 소개팅 나갑니다. 오 갑자기 어제 잡혀서 뭘 어떻게 입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잠도 설치고 아침부터 설레서 심장 터질 것 같아요. 테이씨 소개팅 팁 좀 주세요. 저는 해봤겠습니까? 저는 소개팅 해봤을 것 같아요. 가장 나다운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데 나다운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 나다운 모습 중에 제일 매너 있고 제일 유쾌하고 제일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거보다 더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누리고 오십시오. 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도 알려주세요. 최애나 캐치캐치 끝까지 들으시고요.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서 문 닫아요. 우린 다음 주 금요일에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도 제이로서 늘 불꽃축제를 어디서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방구석에서 네.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요.
5: 네.
6: 네, 올해도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올해부터 근데 전야제가 생겨서 오늘부터 이틀간 축제를 하거든요. 본격적인 불꽃놀이와 통제는 내일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도 원효대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해에서 북쪽으로는 하위 한개 차로 통제 예정에 있어서 참고하셔야겠고요. 저녁 시간에는 오늘도 여의도일 때는 좀 혼잡할 수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근길은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고 고장차 소식이 많지 않고요. 구리 쪽 강변동로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도봉지하차도 중간에서 성수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있을 겁니다. 자, 깨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유명 멕시칸 음식점인 치폴레가 서울 강남에 아시아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첫날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0: 네, 오픈한다는 소식 저도 들었었는데 첫날부터 발빠르게 찾아간 분들 진짜 많군요.
1: 네, 영업 시작 전부터 100m가 넘는 긴 줄이 이어졌고요. 3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방문객도 나왔는데요.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는 긴 대기 줄 사이에서 미국 가는 게 빠르겠다 라고 적힌 티켓을 들고 있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치폴레를 직접 맛본 방문객들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0: 치폴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음식점이길래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죠?
1: 네, 치폴레는 미국의 대표적인 멕시칸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4,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한국 진출은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 유학이나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치폴레는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골라서 나만의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밥이나 콩, 고기부터 살사와 각종 토핑까지 취향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데요. SNS에 다양한 메뉴 조합이나 주문 가이드가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0: 치폴레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먹어보고 싶은데 드신 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몇 가지 주의할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벌써 내일이네요. 불꽃축제 보러 가시는 분들 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불꽃축제의 본 행사인 불꽃쇼는 내일 밤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 영국 이렇게 3개국의 불꽃이 한강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불꽃축제를 조금 여유롭게 관람하고 싶다면 이촌 한강공원이나 노들섬, 선유도공원 등 한강 주변 다른 장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교량, 위나 통제구간 등 이 안 안전요원이 출입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관람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교통 진짜 걱정인데 차량 통제 있겠죠?
1: 네, 앞서 우리 지혜 리포터가 말해준 것처럼 오늘부터 부분 통제에 들어가는 원효대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전면 통제가 되고요. 여의 동로도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버스들도요, 일부 우회하거나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고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나루 역도 혼잡도에 따라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 혼잡도와 교통 상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와 축제 공식 앱 오렌지 로고 플레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0: 네, 현장에 직접 못 보더라도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하나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고 해요. 집에서 또 편하게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두욱 씨 인별그램에서 미대 입시 광탈자의 부모님께 학원비 갚기 프로젝트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오, 이런 영상이 있었군요.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릴스 같은 거예요?
1: 네, 한 10대 학생이요.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특히 화제가 된 게시물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라는 그림을 단돈 3만 원에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해당 작품은 조회수 약 10만 회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퍼졌고요. 실제로 그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SNS에서는 쇼폼 영상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그림 판매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그림 판매 콘텐츠는 저 이제 많이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1: 네.
0: 괜찮더라고요. 건강하고 좋아 보여요.
1: 네, 그리고 이게 참여자층도 정말 다양해요. 전문 작가부터 미대 준비생, 또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직장인 물론이고요. 60대부터 초등학생까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이 참여한 작품도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물감을 묻힌 발바닥으로 캔버스 위를 걸으며 그림을 완성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0: 미대 준비생부터 강아지들까지 예술에는 진짜 한계가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미술 업계에서도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0: 는데요. 그동안 소수의 작가나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미술이 SNS를 통해서 일반인과 또 신진 작가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미술이 사실 그 결과물로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것도 있지만 작업 과정도 예술에 포함이 되는 건데
0: 그쵸.
1: 이런 것까지 담아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김희원님이요. 치폴레 유학 시절에 매일 먹던 음식인데 그립네요.
1: 유학스 부럽습니다. 2005번님이 여의도 지나다니는 버스 기사입니다. 저는 버스에서 1열 직관할 것 같아요.
0: 내일 또 제일 고생하지만 또 제일 부러운.
1: 이게 또 유일한은 아니겠다. 예, 또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0: 네. 0076번 님도 저도 내일 조카 학기 돌잔치 갔다가 불꽃 축제도 볼 예정이에요. 일석이조 신나요.
1: 돌잔치 그쪽에서 하나 봐요. 근데 가실 때 그 차량 통제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잘 계획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퀴즈 주시죠.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하현상의 불꽃놀이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상식과 유머를 겸비한 참가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내일 초등학생 두 아들과 신랑이 1박 여행을 가요. 그래서 저 자유부인이에요. 전혀 그리울 것 같은 새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면 같이 먹을 치킨 콜라 세트 도전해봅니다 하셨는데 신나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받는 거 치킨 먹었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신남이 묻어있는데.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과천 자유부인 로로 엄마입니다.
0: 아, 자유부인이면 본인 성함 얘기해야죠.
1: 네, 자유부인 정수희입니다.
0: 수희 씨,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미 축하드려요.
1: 네.
0: 아, 그리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보내면.
1: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1: 눈물이 날 것 같은데.
0: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은데.
1: 네.
0: 그렇게 웃음이 너무 새어 나오니까 좀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예, 예. 네.
0: 두 아들과 신랑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1: 네, 지금 애들이 막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0: 아, 예, 예, 아유. 어디로 떠나요, 1박 여행을?
1: 어디, 문경 어디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0: 아,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가 않군요.

0: 네.
1: 어쨌든 잘 떠났다 오기를 바라고요. 저도 안 궁금해하겠습니다.
0: 네.
1: 수희 씨는 그래서 뭐 하실 네. 예정이에요?
0: 아, 처음에는 그 두 번도 보신다는 오디세이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1: 아, 예.
0: 그냥 OTT를 보면서 누워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진짜? 아예 아니에요. 나가야지.
0: 네.
1: 나가요, 나가요.
0: 네.
1: 저 영화 보는 거 추천입니다.
0: 네.
1: 혼자 영화 보면서 약간 리프레시도 좀 하고.
0: 오케이. 예.
1: 집에 있으면은 시간 금방 너무 금방 가서 아쉬울 걸요. 새로운 환경에 좀 던져 보세요, 네. 몸을.
0: 네. 그럴게요.
1: 아니, 안 할 것 같다. 또 안 할 것 네. 같아. 아, 슬씨 말 안 듣는 스타일일 것 같아.
0: 네.
1: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이제 네. 반반한 퀴즈 풀어서 이제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셔야 될 텐데 어때요? 성공 자신 있으세요?
0: 아니, 우선 반만 맞추자.
1: 반만 네. 맞추자.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아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했다가 다시 풀 수 있으니까 모르면 빨리 패스하세요.
0: 네.
1: 자, 준비되셨죠?
0: 네.
1: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31 빼기 7은?
0: 24?
1: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나에게는 아내게 든 내기가 어, 사자성어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그 수를 알지 못함. 부지
0: 기수
1: 할인을 영어로 하면
0: 세일.
1: 아이고 성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 대사가 나온 해리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0: 응답하라 1988.
1: 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엎어진 김에
0: 엎어진 김에
1: 오, 비슷해 뭐 간다인데
0: 쉬어간다.
1: 오,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건설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은 오늘날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까요?
0: 아니야
1: 백제? 어
0: 부여.
1: 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0: 화성?
1: 별. 오, 맞아. 소설 오만과 편견을 쓴 영국 작가는?
0: 패스.
1: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해주고픈 예. 이거 몰라요? 어머. 러블리즈.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 너무 잘 푸셨어요. 근데 만점 나올 뻔했어.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만 쉬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지금 아들 들어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0: 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망다니면서 전화 받았어요.
1: 아,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문제 너무 잘 푸시네요. 오, 잘하셨어요. 오답 발표는 아까 러블리즈였고 오만과 편견 쓴 영국 작가는 제인 오스틴이었습니다.
0: 네.
1: 예, 어이 잘 푸셨어요. 자, 이제 수희님
0: 네.
1: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0: 네. 로건아, 루즈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엄마한테 맞아서 고마워. 사랑해. 김지상 씨도 수고해.
1: 아, 김기상 씨, 그렇지. 김기상 씨도 사랑해주세요.
0: 네.
1: 5765번님이, 저도 내일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여행 가는 자유남편입니다. 성공 축하드리고 자유부인도 축하해요. 혼자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예. 자, 어쨌든, 자유시간 마음껏 누리시고요. 좋은 하루 또 보내시고요.
0: 네.
1: 네, 보내드립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부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에는요, 백제의 멸망 당시 3,000명의 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전설로 유명한 이 절벽이 있습니다. 금강을 내려다보는 이 절벽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굿모닝 FM 청취자분들 마음속으로 제가 낙황! 힌트 죄송해요. 너무 예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직설적이었죠? 이거 근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악뮤 낙하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공주 부여 여행 가요. 국가 유상 스탬프도 찍고 공주 와서 김피탕 먹고 야행 구경하고 올 거예요. 좋은데요. 계획 완벽한데. 김로원님이 제 고향이 부여예요. 정답 나 괌 자주 갔었는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지금은 멀리 살아서 못 가보지만 그림

0: 그리우네요. 그리우면 떠나요. 가면 되지. 어디시길래요?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2248번님이 오늘 첫째 이연이가 2학기 반장 선거에 나갑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다시 도전하는 건데요. 너무 잘 되고 싶은지 잠꼬대로 열심히 하는 반장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응원 부탁드려요. 뭐 제 응원이 반장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네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응원합니다. 잠시 후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의료는 진찰, 실험,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8세기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브루하버는 현대 의학 교육의 기초를 다진 사람인데요. 말년에 최고의 건강 비결을 유서처럼 남겼다는 에피소드가 유명합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두툼한 책으로 밀봉해뒀는데 넘기고 또 넘겨도 백지뿐이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줄이 써 있었다죠.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하지 않게 하라. 맨 끝에 몸이 거북하지 않게는 적게 먹으란 얘기니까 자 다시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소식.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8: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저 7022 노선에 일하는 기사입니다. 또 4시 반부터 12시 사이면 끝나요. 근데 새벽에 나오면은 좀 졸리기도 하고 일어날 때가 좀 피곤하죠. 일어나. 아침은 주로 먹고 점심은 좀 굶는 경우가 있어요. 밥맛이 없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농장이 있어요. 주로 농장에서 이제 일하고 뭐 낮으로 갔다 풀도 메고 뭐 가끔 이제 막걸리도 한 잔씩 먹을 때도 그러죠. 또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가서 좀 푹 쉬어야죠. 여러분 에버 굿 테이크.

0: 서울에서 버스 진짜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굿모닝 가족분들 중에 버스 기사님들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실제로 이제 뵈서 인사한 기사님들 계신데 늘 응원합니다. 늘 건강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꼭 맛있는 거 드세요. 약속.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굿모닝 FM의 호랑이 선생까지는 아니고요. 고양이 선생님 정도는 됩니다.
1: 야옹.
0: 아이고, 줄여줘야 되네.
1: 야옹.
0: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예.
1: 네.
0: 휘준 아나운서는 어때요? 학생 시절에 좀 생각나는 호랑이 선생님 있나요?
1: 아, 있죠, 있죠.
0: 있어, 있죠. 있어.
1: 네, 제가 고3 때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 너무 엄해서 눈치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이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식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0: 예.
1: 제 완전 고양이 선생님 되셨더라고요. 백발에 이제
0: 아유.
1: 막 손주 얘기하시고.
0: 아하. 네. 그 이제 학생과 선생님 아니니까.
1: 그렇죠.
0: 인자해지신 네. 거지.
1: 예전에는 정말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체벌이 허용됐던 시대였어서
0: 네.
1: 엄청 엄한 호랑이 네. 선생님이었어요.
0: 맞아 맞아. 네. 그 매가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또.
1: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0: 진짜로 있어 있어. 좀 무섭긴 한데 네. 감사할 때 있어.
1: 진짜 열심히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김종자 식자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세자 호자.
1: 다 기억하시네요 정확하게.
0: 예.
1: 네.
0: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은사님들이 있는데.
1: 네.
0: 아침에 듣고 계시려나? 예. 존경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 갑자기
0: 연락을 제가 너무 못 드려가지고
1: 네, 자
0: 언어
1: 예, 네.
0: 언어 유희 저희 고양이 선생님이라도 좋으니까
1: 네.
0: 제발 우리를 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 그렇습니다.
0: 시작해 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 또 직접 써주셔서 그렇습니다. 작가로도 활동하십니다.
1: 네, 오늘 언어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굿모닝 뉴스입니다. 요즘 가짜 종교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김오경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 기자?
1: 아 예 예
0: 예 김 기자.
1: 예 저는 예 저는 지금 그 뭐냐 그 사이비 종교 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0: 아 김오경 기자.
1: 예.
0: 그 사이비입니까? 사이비입니까?
1: 사이비 아닙니까?
0: 저한테 묻는 겁니까 김오경 기자?
1: 그러면은 애매하게 사이비에.
0: 아이 참. 그래가지고 뭐.

0: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 예, 그 교주가 이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이것도 사이버라고 해야 됩니까?
0: 김호경 기자.
1: 예.
0: 사이비 기자입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1: 아니 나 이제 신입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 나 안 해. 나 안 해.
0: 김 기자. 김호경 기자. 엉망이네요 진짜.
1: 그쵸? 기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0: 자 오늘 알아볼 단어
1: 어떻게 뽑았어?
0: 사이비입니다. 겉으론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사이비. 이 단어 어디서 왔을까요?
1: 아 사이비. 네. 일단 표기는 사이비라고 해야 돼요?
0: 그거부터 일단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1: 어 사이비예요?
0: 네 제가 발음을 사이비 이렇게 했잖아요.
1: 예.
0: 많은 분이 발음을 사이비라고 많이 합니다. 정말.
1: 어.
0: 하지만 표준 발음은 사이비가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 단어는 이걸 왜 이렇게 강하게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라고 예. 생각하신 것 같아요.
1: 아.
0: 하지만 이 단어는 영어도 아닙니다. 사이비 한자입니다.
1: 어허.
0: 같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자를 씁니다.
1: 어.
0: 쓸 때도 사이비 발음도 사이비. 라고 하셔야 됩니다.
1: 어.
0: 네, 사이비는 옳은 것 같은데 틀리다라는 의미의 사시의비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1: 사시이비.
0: 사시이비.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 예.
0: 이런 말을 했어요. 오사이비자. 즉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1: 어.
0: 그러니까 처세술로 위장해서 선량하고 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에 대해서 공자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아하 같은 말을 해도 아닌 요 행동을 하는
0: 예전부터
1: 사람들.
0: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참고로 상황극에서 아까 제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사이버. 네,
1: 사이버.
0: 네, 이게 영어로 사이버죠. C-Y-B-E-R 이거는 영어고 표기는 사이버로 하셔야 되고요. 이게 표준 발음법은 따로 이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수의 외래어가 좀 일정한 어떤 음운 규칙이 없이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또 사이버라고 발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1: 이건 해도 되고.
0: 네.
1: 사이비입니다.
0: 네, 아무튼 사이비.
1: 뭐 종교적으로는 그 하도 이슈가 돼서 저도 이제 봤더니
0: 네.
1: 뭐 사이비도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냥 순수 종교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로 만들어진 종교.
0: 아, 그 말을
1: 네. 한 게 낫다고 종교적으로는 뭐 그렇게 취한다고 저도 얼핏 예, 배웠습니다.
0: 예.
1: 시즌 아나운서 오늘도 또 유익한 단어를 또 직접 찾아서 이렇게 적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 0093번님이 네. 사이비 영어가 아니라 한자라니 충격.
0: 그렇죠. 자꾸 사이비 사이비 해서 그래요. 네, 사이비입니다. 3115번님. 두 분은 아, 사이비 DJ 사이비 코너지기 아니죠? 아닙니다.
1: 뭐 왜 이렇게 질문해요 불안하게. 아니라고 해줘요.
0: 아니에요.
1: 저희 아니에요.
0: 아니 저로 끝내주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1: 예, 저희 네. 진짜예요 진짜.
0: 네.
1: 퀴즈 나눠서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0: 안녕.
1: 싸이의 연예인 듣고 올게요.

0: 싸이 연예인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4부는요 오랜만에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함께합니다. 브랜드 랜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헤어스타일 바꾸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자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헤어샵 준호 헤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8시 16분 27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한동안 외면받았던 테라스 자리가 슬슬 인기 많아질 때잖아요.
1: 오, 네. 네.
2: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뜨거운 햇살만 피하면 되는 소중한 초가을 날씨가 당분간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제주도에만 남아있습니다. 내륙으로는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28도, 대구가 27도로 남부지방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강풍은 조심해 주시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용입니다.
0: 네,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1: 아, 아닙니다. 저희 네. 제가 현재 국제팀 소속인데 네팔 이런 국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1: 좀 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0: 뭐 이럴 때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불꽃 축제는 생각도 못하시겠네요.
1: 아, 불꽃 축제.
0: 제가 있는지도 몰라서 있는지도.
1: 사실은 여의도 MBC 시절부터 회사를 다녔으니까
0: 예.
1: 그 일을 하면서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면에서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0: 역시 이 기쁜 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1: 네.
0: 멀리 있는 자는 또 즐기려고 하고
1: 화면으로 또 네, 깨끗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막힘없이 네.
0: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 나세용 기자님의 지금 멘트가 그날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니,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1: 뉴욕 특파원 근무하면서도 비교해봤는데
0: 예.
1: 서울 북구 축제가 정말 내로나 합니다.
0: 그러니까
1: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본다는 거.
1: 네네.
0: 자, 화이팅 있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청탁 논란, 티빙 유출, 방시혁 송치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청탁 논란입니다.
0: 국회에서 어이 또 예, 오빠라는 단어로 시끄럽습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김 후보자 지인인 양모 씨의 공소장에서 두 사람의 과거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양 씨는 2021년 10월 당시 한창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때였는데 이때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한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오빠 조금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전화와 문자로 김 후보자를 이번에는 엉아라고 부르면서 엉아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처장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김 후보자는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0: 예, 치료제 개발 업체가 관할 당국인 식약처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에 임상시험을 승인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달라고 양 씨의 부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실제 이후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는 이번엔 업체 설립자 강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강 씨에게 정치 후원금 한도 최대 500만 원을 김 후보자에게 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이 정치자금 한도가 모두 차서 이게 1년에 1억 5천 정도 돈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실제 돈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 중에 양 씨는 김 후보자가 검찰 설명과는 조금 달리 거절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0: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처벌이 됐습니까?
1: 일단 신약개발업체죠. 이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0: 1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청탁권과 별개이고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려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라고 개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가 죽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걸 숨긴 채 임상시험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청탁권은 이와 별도로 검찰이 양 씨와 강 씨만 뇌물 공여 약속죄로 재판에 넘겨서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강 씨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국면에서 투자했던 주주들과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말씀처럼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인데요. 식약처에서 김 후보자 연락과 무관하게 이미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 검찰도 김 후보자가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혐의,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고요. 김 후보자 본인은 이 무혐의가 마땅한데 부당하게 기소유예를 했다고 지난해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1: 예, 그런데 어제 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꺼냈다고요?
0: 네, 한 의원은 어제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있었던 자리에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 씨를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실제 이후에 영장 심사를 맡아서 업체 대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세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김 후보자는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청문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0: 네, 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도 불기술한 건이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곡충 민원을 전달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도 적극 엄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어제 양소인 기자가 소개했죠. 용혜인 후보 이 두 사람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청탁 논란이 결격 사유 있다고 했고 정의당도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논란을 뚫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은 이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이라는 중책을 맡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티빙 유출입니다.
1: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또 발생을 했었죠.
0: 네, 이번에는 티빙에서 발생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3,954만 개 이용자 계정이 6월에 유출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를 포함해서 정리하면 로그인이 가능한 이 활성 계정만 2,200만 개가 넘습니다. 정보 유출 대상은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20개 항목이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져나갔어도 위험도는 낮다고 하는데 나머지 정보들,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이 암호 키까지 같이 빠져나가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티빙이 개발한 프로젝트 300여 건, 이 소스코드도 이런 기술 자원도 함께 털렸습니다.
1: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유출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0: 네, 민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 환경 접속 키, 일종의 암호 같은 건데 이걸 탈취해서 내부 시스템에 아예 침투를 했다고 합니다. 개발자 키는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또 의문이고요. 조사 결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4명뿐이었다고 하고요. 2년 전에 모의 해킹을 해보는 과정에서 내부 취약점이 발견됐었는데도 이 역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단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 티빙이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도 어긴 만큼 일단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인데 앞서 쿠팡이 유사한 사건에서 6천억 원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부과됐거든요. 티빙도 이 절차를 따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사과와 보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티빙 뭐라고 밝혔나요?
0: 일단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어제 공식 사과하고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이용자들에게 해킹, 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들어주고요. 5천 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한 달 이용권이나 CGV 할인 쿠폰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회사 측은 모두 합쳐서 인당 약 2만 원 정도의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 천여 명이 이미 이와 별도로 1인당 3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쿠팡 사태가 엄청 컸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씁쓸하고.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방시혁 송치입니다.
1: 올해 수사를 받아온 우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0: 네, 경찰이 어제 방시혁 의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 착수 21개월 말인데요. 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는 실제 준비를 시작해놓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지분을 팔라고 권유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일부 초기 투자자들이 특정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았는데 얼마 뒤에 입장을 바꿔서 상장했고 BTS 인기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 지분을 다시 매도해 거액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못 번 돈, 방 의장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2,600억 원에 달한다고 와.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1: 2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수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0: 먼저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단순히 투자자를 속이는 그런 사기죄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과 5월에 두 번이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상장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자본시장 전체를 겨냥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투자자 개인의 법익 침해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 시장 전체에 미친 피해가 뭐냐 보완해서 입증해와라 이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방 의장 측은 향후 절차를 통해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무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티빙은 모의 해킹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대형 유출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 도둑 맞고 자물쇠 고치는 격이라고 짚겠습니다.
1: 네. 아, 이런 일 자꾸 반복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나세훈 기자 보내드려야 되는데 금요일이라서 오늘 원래 나세훈 기자님 신청곡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0: 아. 네. 다음 주를 노리겠습니다.
1: 예, 월요일에 그러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아, 원래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골랐었는데요.
1: 세상에. 네. 인트로부터 들으면 여행 떠나고 싶은데.
0: 아, 그렇죠. 네.
1: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날 저희가 띄워드리는 걸 약속하고 나세훈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잠시 후에 기업분석 크리에이터 이지라님과 브랜드 랜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앤옥,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출근길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다만 고속도로 사고 때문에 밀리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사고 때문에 혼잡한 곳이 증평나들목인데요. 이 진출로에 대형 화물차가 완전히 넘어지면서 증평 진출로가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진천나들목에서 미리 우회해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서청주 일대 5km가 지체고요. 증평에서 진천터널까지 밀립니다.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송탄에서 평택 고덕까지 7km가 밀리는데요. 여기

도 사고 여파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에도 사고가 나서 일대가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국회 앞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웃음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브랜드 성공 신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브랜드랜드. 한 달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엄청 기다렸지라. 기업 부서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0: 우리 찌라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볼 때마다 뭔가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1: 오랜만에 봐서.

0: 0662번님도 찌라님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거의 목 빠질 뻔했어요.
1: 네, 빠지시면 안 됩니다.
0: 안 돼, 안 돼.
1: 잡아주세요.
0: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1: 네, 열심히 뭐 콘텐츠도 만들고 공부하면서 지냈고요. 8월 달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몽골 여행 갔다 왔어요.
0: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1: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여름에 일단 너무 시원하고 또 엄마 칠순으로 갔는데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세상에. 거의 몽골 사람 다 돼서 오셨던데.
1: 네. 예. 몽골에 진짜 흠뻑 빠졌습니다.
0: 아, 네.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김영자 순자 여사님.
1: 네.
0: 너무 축하드리고.
1: 네.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0: 근데 헤어스타일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골디해지셨어.
1: 오, 네.
0: 밝은 색깔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요.
1: 맞아요.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색깔 조금씩 바꾸면서 제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퍼커를 찾아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0: 지금까지는 뭐 어떤 색이 제일 나왔어요?
1: 근데 사실 이게 붉게 해도 빠지면서
0: 그렇지.
1: 제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 애쉬빛, 그레이빛이 나는데 이것도 좀 반응이 좋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0: 괜찮아요. 뭐 어떤 색깔이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 네.
0: 자, 오늘 뭐 이렇게 헤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브랜드랜드 개장에서 만나볼 기업도 그런 곳이네요.
1: 네. 제가 이게 염색을 좀 자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앉아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용실이 어딘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다들 한 군데씩 생각나시는 데가 있을 텐데요.
0: 네.
1: 올해로 44년 전국에 18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카데미를 통해 수천 명의 디자이너를 배출한 곳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헤어샵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준호 헤어입니다.
0: 준호 헤어는 뭐 동네에 진짜 하나씩 다 있는 것 같고.
1: 네, 맞아요.
0: 2층, 3층 이런 데 보면 오! 준호 헤어다.
1: 네, 꼭 또 2층에 있는 것도 좀 재밌는 지점인데요.
0: 맞아요.
1: 테디는 혹시 어렸을 때 다니는 미용실 있으셨어요?
0: 저는 사실은 바로 이제 2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테이가 됐기 때문에
1: 네.
0: 샵들이 있었죠.
1: 근데
0: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선생님 따라 다녔기 때문에.
1: 맞아요. 이게 또 그 가는 선생님이 있으면 믿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새로운 동네에 가거나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좀 믿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꼭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손이 많이 타게 되는데
0: 네.
1: 이걸 표준화하는 곳이 프랜차이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랜차이즈의 표준을 좀 만들어 온 준호 헤어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아, 진짜 저는 이제 김성호 원장님이라고 예,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1: 네.
0: 함께 하고 있는 형님이 계신데
1: 너무 멋있게 또 스타일링 해 주시잖아요.
0: 아, 너무 잘 자르시죠. 자주 못 가서 죄송하긴 한데. 자, 만든 선생님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오늘 재밌겠습니다. 준호 헤어의 이제 창업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1: 네, 준호 헤어의 창업자 1960년생 강윤선 대표입니다.
0: 준호 씨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이게 사장님 이름이 아니었군요.
1: 맞아요.
0: 남자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여자분입니다. 이 준호는 신화에서 가져온 이름이고요. 준호 헤어의 창업자는 강윤선 대표입니다. 이 윤선은 어린 시절 판자촌에서 자랐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윤선은 중학교 입학 원서비 600원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밤에는 전수학교라고 불리던 야간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 윤선 씨는 멋부리기를 좋아해서요. 연탄집게를 불에 달궈서 친구들의 머리를 말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수 혜은이 씨가 TV에 깻잎머리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월급을 들고 동네 미장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0: 뭐예요?
1: 어떤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미용실에 와서 사장님한테 이거 잠깐만 맡아줄 수 없냐고 물었는데요. 주인이 딱 잘라 거절한 겁니다. 이걸 본 윤선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 보따리만 잘 맡아줘도 아주머니가 단골이 되실 텐데. 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은 언제나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윤선은 다음날 다니던 상고를 그만두고 1년제 미용학교인 무궁화기술학교에 등록합니다.
0: 완전히 근데 실행하네요. 행동파네요.
1: 맞습니다. 이분이 결심하면 바로 실행하는 게 평생의 강점인데요.
0: 멋지다, 멋지다.
1: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미용실에 나가

0: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근데 미용이 그동안 도제식이라고 하죠. 교육 체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배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어깨 너머로 보고 또 그걸 밤에 혼자 연습하면서 배우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근데 윤선이 워낙 손재주가 있었어서 조금씩 손님 머리도 만지기 시작했고 이게 얼굴형에 맞게 잘 만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아, 이 기술인데 이게.
0: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찾는 단골도 생기고 얼마 뒤에는 아주 작은 자기의 미용실을 차리게 이릅니다. 바로 1979년 오픈한 첫 번째 미용실, 고추잠자리.
1: 고추잠자리 우리 동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그거 아니겠지? 미용실 이름이 이제 고추잠자리였던 거죠?
0: 네. 원래 이때는 이꽃분 미용실처럼 이름을 넣곤 했는데요.
1: 그렇지.
0: 이게 싫어서 조용필의 노래 고추잠자리에서 따온 거였어요.
1: 엄마야, 나 안내.
0: 네. 그러다가 2년 뒤에는 이제 매장을 확장할 때좀더 세련된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여신 중의 여신인 헤라. 이 헤라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읽은 게 주노였죠. 사실 이때 미용 용품을 납품하던 잘생긴 총각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잘생긴 총각의 별명이 주노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1: 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0: 네,
1: 느낌이.
0: 그죠. 사랑해서 따왔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이름은 지었고 장소를 모색하던 그녀는 성신여대 앞에 마음에 드는 매장을 발견하는데요. 여기가 2층이었는데도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강 대표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돈은 벌면서 갚을 테니까 일단 들어가게만 좀 해달라. 근데 다행히 건물주가 일수를 하시던
1: 어이구,
0: 분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매일매일 높은 이자긴 했지만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외상으로 해줍니다.
1: 이야, 이런 게 됐네,
0: 그러니까요.
1: 이때는. 야.
0: 낭만의 시대였죠. 그렇게 해서 1981년 주노 헤어 1호점을 오픈합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풀어서 그렇지, 티를 좀 발동해 보면
0: 네.
1: 이제 사채를 쓰셔가지고
0: 맞아요.
1: 사채로 1호점을 낸 거네요.
0: 네,
1: 예.
0: 매일 고리로 갚아야 되는 대금인데요. 그랬으니 얼마나 심장이 쫄깃하겠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잘 되기도 전에 직원들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성신여대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묻습니다. 아니, 여기 주노 헤어라고 머리 엄청 잘하는 데가 있다던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1: 야, 상술이 뛰어나시네. 자기가 자기 가게를 이제 물어보고 다닌 거네요.
0: 맞아요. 요즘 말로 바이럴 마케팅을 이때부터 한 거죠.
1: 와.
0: 그리고 여기가 2층이라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저희가 매만진 머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막 걸어요. 그랬더니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주노 헤어를 연지 3년 만에 근처에 매장을 2개나 더낼수
1: 이야.
0: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리기만 하면 브랜드가 아니죠.
1: 아니죠.
0: 1988년 매장 3곳의 직원들이 뭉쳐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월급을 당장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강윤선 대표가 그때 28살이었어요. 사실 월급을 올려줄 만큼 장사는 잘 됐는데요. 이번에 다 들어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1: 반복될 거다.
0: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냥 세 군데 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사업 접고 농사 지을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문을 닫았습니다.
1: 역시 사채 썼던 대표님은 다르네.
0: 네,
1: 그냥
0: 그죠.
1: 지르네요, 막
0: 맞아.
1: 질러. 와.
0: 그랬더니 직원들이 놀라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했고요. 그 뒤에 월급도 올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강윤선 대표도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미용업계라는 게 이때는 더 존중받기 어려운 직업이고 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 대표는 직원 최우선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돈을 올려주면 만족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가르치고 자부심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국에는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1993년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데요. 바로 영국의 비달사순 아카데미.
1: 아, 제가 20대 때에 비달사순 아카데미 다니시는 원장님한테 머리를 하면,
0: 아,
1: 예,
0: 진짜요?
1: 예, 그때 언밸런스 머리가 유행해가지고
0: 맞아요.
1: 제 머리가 한 번도 평평한 적이 없었어요. 다 비탈길이었어요. 네. 아, 비탈사슨. 지원들을 다 데리고 영국으로 간다. 와, 엄청 비쌌겠는데요?
0: 맞아요. 이게 런던에 있는 비달사슨 아카데미가 미용인이면 누

0: 누구나 꿈꾸는 어떤 꿈의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달간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데 매장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직원 16명을 데리고 갔어요. 돈이 워낙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강 대표가 도남동에 45평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이게 남편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남편 몰래 팝니다.
1: 아이고 대표님.
0: 네, 그때 판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16명 비행기 표에 교육비에 두 달 생활비까지 하니까 오버돼서 2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 와, 아이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남편이 괜찮았나요? 화 안 냈을까?
0: 이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는데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 공부하고 와라. 잘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이 부분 뭐야?
0: 네, 저희 남편 듣고 있나요?
1: 와, 뭐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0: 너무 멋있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영국에 가보니까요. 디자이너들이 막 약지로 가위를 잡고 머리를 자르더래요. 프로의식이 느껴지는데 또 교육도 체계화돼 있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1: 예.
0: 특히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미용사가 3D 업종이라고 무시받곤 했는데 다녀온 다음부터는 자기를 미용사라고 안 하고 헤어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1: 언제부턴가 이랬어 진짜.
0: 네.
1: 어.
0: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1: 예.
0: 그다음부터 강 대표는 직원들을 틈만 나면 해외로 연수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직원들한테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대요.
1: 어? 그럼 뭘 물어봐요?
0: 뭘 가르칠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 뭘 가르칠 거냐고 물어보면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더 챙겨온다는 거죠. 또 강윤선 대표는 이 어느 지점이나 동일한 품질을 내기 위해서 영국에 가기 전인 1992년 신촌의 교육기관을 먼저 만드는데요. 바로 준호 아카데미. 그런데요. 이 준호 아카데미에서는 미용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어? 그럼 뭘 또 배워요?
0: 띵동띵동. 띵동. 오늘의 깜짝 퀴즈. 다음 중 준호 아카데미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트의 기술, 2번 소비자 심리학, 3번 리더십 수업, 4번 연애의 기술.
1: 아, 이 중에 하나 빼고 다 배운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힌트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여기에서 이걸 알려준다면 아마 전국의 솔로 수강생들이 너도 나도 몰려갔겠죠?
1: 화공시송 사송.
0: 네, 그건 안 알려줍니다.
1: 그건 안 알려줍니다. 네.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보내신 분들 중에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기고의 머리 세웠어?

0: 신났네요. 머리 세워가지고. 정기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이치라의 브랜드랜드. 오늘은 준호 헤어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기 전에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준호 아카데미에서 배우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연애의 기술입니다.
0: 와! 아, 연애도 잘하셨을 것 같아.
1: 네.
0: 예, 행동파니까.
1: 네.
0: 연애는 다 행동인데. 백정원 님이 4번 연예의 기술이요. 저 20년째 미용사인데 그거 배웠으면 지금 솔로 아니겠죠? 아, 솔로시구나.
1: 네. 근데 이거 생각하니까 가르쳐줘도 잘 될 것 같아요. 미용사들 바빠가지고 그 하시기 힘들잖아요. 연애.
0: 그렇지.
1: 연예의 기술도 넣는 것도 괜찮겠다.
0: 아, 연예 어때 연예 기술 또 연예 저희가 또 이치라님이 연예 들었어서 아는데 기술이에요?
1: 글쎄요.
0: 아니잖아.
1: 진심이지 않을까요?
0: 아, 뭐 진심이야. 아,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야. 네. 뭐 진심이에요. 네. 되는 분들은 되는 참 희한한 얄미운 네,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애.
1: 네.
0: 자, 어쨌든 이번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학까지 알려줬군요.
1: 네.
0: 거의 뭐 거의 NBA 같은데.
1: 네. 그렇게 경영까지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준호 헤어에서는요.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2년 6개월을 교육받는데요. 대학교처럼 110학점을 이수해야 돼서요. 뭐 커트, 펌, 염색 같은 기술도 배우지만요. 리더십, 소비자 심리학 같이 기업에서 배울 법한 과목을 배우는 거죠. 게다가 준호 헤어의 전 직원은 매달 책을 한 권씩 읽어야 하는데요. 바로 독서 경영.
0: 오, 이거 어렵다.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되는군요.
1: 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7시 전 직원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합니다. 이게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서요. 30년 동안 계속됐대요. 이 강윤선 대표는 평생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경영도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진짜 거의 학교네요.
1: 네. 이렇게 교육을 탄탄히 했더니요. 2015년에는 비달사순 아카데미가 준호 아카데미를 자기네 멤버 스쿨로 받아들여서요. 아시아 최초로 사순 아카데미와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수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곳곳에서 준호 아카데미로 유학을 오고 있어요. 또 준호 헤어가 매년 두 차례 헤어쇼를 하는데요. 인턴분들이 정식 디자이너가 되는 데뷔 무대거든요. 30년 동안 60기수가 이 무대에 섰는데 2024년 관객만 5,000명. 그중에서 해외 8개국에서 1,200명이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헤어스타일을 배우러 전 세계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테디, 사실 국내에 미용 브랜드가 준호 헤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심지어 매장이 더 많은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가장 많은 매장은 리안 헤어. 이게 400개가 넘고요.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이철 헤어 코코, 이가자 헤어비스 등등.
0: 맞아, 맞아.
1: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 맞아. 다 들어봤어요.
1: 네.
0: 와, 근데 왜 준호 헤어가 최대라고 했죠?
1: 준호 헤어는 모두 직영이기 때문입니다.
0: 대박.
1: 전 지점 매출이 모두 본사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준호 헤어도 초기부터 프랜차이즈로 달라는 제안은 많았어요. 그랬으면 매장이 더 늘어났을 텐데요. 강윤선 대표는 직영이 더 진정성 있게 균일한 품질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준호헤어에서 원장을 하려면요. 10년 이상 근속한 디자이너만 할 수 있고요. 자격이 되면 본사와 원장이 투자금을 반반씩 내는 구조입니다.
0: 어허.
1: 그러다 보니 다들 버텨서 원장을 하고 싶어서요. 다른 미용업계의 이직률이 40에서

0: 20%인데 주노 헤어는 10에서 15%로 아주 낮습니다. 예. 2024년 기준으로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이 380여 명, 연봉 1억 원이 넘는 디자이너는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 아, 미용실에서 억대 연봉자 300명. 와, 네. 좋습니다.
0: 근데 더 놀라운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 가치 8천억 원.
1: 아, 여기까지 듣고 지금 저희 시간이 이렇게 흐른지 몰랐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고문의 펜테입니다. 어우, 시간이 빨리 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랜드 준호 헤어 편. 기업 가치가 8천억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3: 네. 2025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에서 기업 가치 8천억 원을 매기고 70%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지금도 강현선 대표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K뷰티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받은 거죠.
2: 와, 대단하다. 진짜 큰 기업입니다. 자, 한 줄 평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3: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 나 자신도 성장한다.
2: 진짜 딱 거기에 어울리네요.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제가 조절을 잘 못했네요.
3: 아니,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2: 아, 죄송합니다.
3: 오랜만에 왔더니.
2: 그러니까요. 아, 어떠셨나요 오늘?
3: 네, 이렇게 한 달마다 오니까 더 감질만 나고 애틋하고 그런 마음으로
2: 맞아요.
3: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2: 근데 준비 잘해 오셔서 너무 저희 즐겁게 이번 한 달도 재밌게 보냈습니다. 자, 같이 인사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3: 네.
2: 여러분
3: Have a good day!
4: day.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0: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출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품 하나 재밌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첫 곡은 이제 목요일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저희가 초성으로 첫 곡의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들 특히 그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뮤직비디오를 찍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 뮤직비디오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노래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나의 20대가, 나의 짝사랑이, 나의 노래방에서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노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노래 듣는 동안 각자의 기억으로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9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